看一下时间，今天了不起的上半路到这里就结束了，非常感谢大家的一路陪伴与收听，我们明天不见不散。

林忆莲的一首歌词不达意，来吧，接下来时间安排下一首，安排一首《暗示分离》，来，音乐放起来。

生机的早市，品尝一口朝鲜族的美食，最重要的是去民俗园穿一次朝鲜族服饰，当一次在逃公主。

枕着不好睡吗？

안녕하십니까? 밝고 아름다운 세상을 함께 만들어가는 연길 종합방송 조선어방송입니다. 저의 방송은 FM 91.4MHz로 매일 점심 12시 55분부터 저녁 9시 30분까지 청취자 여러분들과 함께하게 됩니다. 오늘도 저의 방송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0: 안녕하십니까? 연결 뉴스입니다. 오늘은 2026년 9월 29일 화요일, 음력으로는 병원년 8월 열나흘입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연결고신기술산업개발부에서
1: 발전 장벽을 제거하고 과학기술 혁신 활력을 방출하며 고신기술 산업 조력 분야에 초점을 맞춰 경영 환경을 지속적으로 최적화해 개혁의 실제 성과로 전시 산업 진흥에 조력하고 있습니다. 고신구에 첫 진으로 입주한 연전주 의약 선도 기업인 길림 오동약업 집단 연결 주식 유한 회사는 개발구에서 지속적으로 최적화한 경영 환경과 산업 지원 정책에 의탁해 선으로 세 차례 대규모 기술 개조와 공장 구역 확장을 완성했습니다. 기업의 생산 능력과 연구 개발 실력, 시장 경쟁력이 안정적으로 향상됐습니다. 올해 6월 기업이 신청한 분모제재 복제약 과학기술혁신중심이 2027년 길림성 과학기술혁신중심 건설 준비 비준을 받아 지역 의약산업의 혁신 승격을 한층 견인하게 됩니다. 길림 오동약업 집단 연결 주식 유한회사 생산부 총경리 우회도는 3기 기술 개조를 거쳐 현재 기업 부지 면적이 20만 평방미터에 달했다고 하면서 개발구에서는 오동 연결약업을 중점 지원 기업으로 삼아 토지 사용, 인원 채용 등 여러 면에서 기업에 도움을 줬다고 했습니다. 고신구는 이번 개혁을 계기로 개혁을 통한 역량 강화, 혁신 구동, 산업 승격에 초점을 맞춰 기구 최적화, 인사 개혁과 산업 승격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고 분공이 명확하고 사슬이 상호 보완되며 집결 발전하는 산업 단지의 새 구도를 구축했습니다. 개혁 후 고신구는 내부 기구를 재조정해 11개로 최적화했는 바, 그중 경제 부문이 91%를 차지합니다. 연결 고신기술 산업개발구 관리위원회 발전 및 개혁구 국장 왕영명은 전성 개발구 개혁의 정책적 사포치를 긴밀히 둘러싸고 세계 주도 산업 더하기 세계 보조 산업 발전 배치를 한층 세분화시달했는 바 담배 제품업, 전용 설비 제조업, 의약 제조업을 3대 주도 산업으로 소프트웨어와 정보 기술 봉사업, 식품 제조업, 연구와 시험 발전을 3대 보조 산업으로 명확히 해 산업 발전의 주공 방향을 정밀하게 확정했다고 했습니다. 체제 개혁은 과학기술 혁신 역량 강화 효과를 지속적으로 방출하며 단지의 신흥 산업 집결을 다그치고 있습니다. 고신구 세포산업 단지는 전주 생명건강산업의 중점 매개체로 살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개혁을 통한 환경 최적화는 대상의 착지를 다그치고 있습니다.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고신구에는 삼정 중약 은편 생산 대상 등 13개 대상이 착지했습니다. 그중 5천만 원 이상 대상은 10개이고 주도 산업 투자 비중은 74.8%까지 높아져 투자 유치 대상의 수량과 질이 동시에 향상됐습니다. 연결 고신기술 산업개발구 관리위원회 상무국 국장 안창호는 연결 고신구는 3 더하기 N 투자 유치 사업 모식으로 투자 유치 산업 사슬 도표를 정성껏 작성하고 투자 유치 경로를 넓히며 투자 유치 방식과 방법을 혁신 최적화하고 대상 봉사 기재를 건전히 하는 등 여러 조치를 통해 투자 유치 사업을 전력으로 전개하고 있다고 하면서 현재 각종 산업 대상 13개가 착지했으며 총 투자는 9억 1,100만 원이라고 했습니다. 고신기술산업개발구는 개혁 성과를 지속적으로 공고히 하고 개혁 조치를 심화하며 주요 책임과 주업에 초점을 맞춰 과학기술 혁신 산업을 깊이 육성할 계획입니다. 더욱 실속 있는 조치로 대형 우수 기업을 유치하고 우수 기업과 신흥 기업을 육성하며 산업의 질적 향상, 대상 추진 가속화, 봉사 최적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전성의 우수한 고신기술산업 시범단지를 전력으로 건설하게 됩니다.
0: 9월 25일 저녁, 2026 연변 백크로스 컨트리 경기가 연길 1978 문창훈에서 정식으로 출발했습니다. 이날 저녁 7시, 출발 신호와 함께 100km 주

0: 300여 명 선수들의 헤드램프가 일제히 켜지며 밤빛을 가르면서 모산 방향으로 뻗어나갔습니다. 100km 조의 출발점과 종점은 모두 연길 1978 문창원에 설치되어 있으며 경기 코스는 모화산, 신광촌, 동대사, 하룡촌 등 여러 특색 지점을 연결했습니다. 선수들은 낮과 밤이 교차하는 경기 과정에서 연길 교유의 자연 경관과 조선족 민속촌의 풍모를 체험하게 됩니다. 이번 경기는 주체육국과 시정부에서 주최하고 시문화라디오 텔레비전 방송 및 관광국에서 주관했으며 경기 기간은 이틀입니다. 100km, 50km, 30km, 15km와 가족 친자 5km 등 5개 크로스컨트리 종목을 설치했습니다. 100km조 경기는 첫날 밤에 먼저 시작됐고 나머지 4개 종목은 이튿날 낮에 육속 진행되는 바 전국 각지에서 온 크로스컨트리 예우가 2,300여 명이 참가했습니다. 이번 경기는 연변이 푸른 산과 맑은 물은 금산 은산이라는 발전 이념을 실천하고 체육 경기가 관광지, 휴가 구역 등 다양한 장면으로 확대되도록 추진하는 구체적인 조치입니다. 경기는 지역 문화와 생태 자원의 우세를 깊이 발굴하고 체육 더하기 관광 더하기 문화 더하기 소비 융합을 동력으로 문화, 체육, 관광, 상업 자원 요소의 협동 연동을 다그치었으며 전국적인 영향력을 갖춘 특색 브랜드 경기를 힘써 조성하고 삶이 머무는 곳 연결 문화관광 IP의 영향력을 한층 확대해 한 차례 경기에 참가하고 한 도시를 사랑하며 한 지역의 추억을 간직하는 전역 문화관광 융합 목표를 실현하게 됩니다.
1: 연결시 제2회 왕자영요 전민 e스포츠 대회 및 제14회 왕자영요 전국대회 문화관광 경기가 9월 25일부터 27일까지 1978 문창원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오프라인 경기는 북경, 심양, 천진, 대경 등지에서 온 32개 팀의 162명 선수가 참가해 5대5 단체전을 펼쳤습니다. 9월 25일과 26일에는 탈락 경기를 진행해 4강을 가렸고, 27일 오전에는 4강전이 시작됐습니다. 대형 스크린을 통해 경기 상황이 실시간으로 중계됐는 바, 치열한 팀전 공방과 련인 수정 파괴 장면이 펼쳐지며 현장 열기가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치열한 각축 끝에 우승, 준우승, 3위와 4위가 가려졌습니다. 장춘에서 온 대충 놀아줘 팀이 우승을 차지했고, 연길의 파효팀이 4위를 기록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회는 16강과 8강 진출팀 및 우승, 준우승, 3위, 4위 팀의 상을 수여했습니다. 이번 대회와 함께 대학교 초청 경기, 문화관광 친선 경기 등 다양한 부대 경기도 진행돼 볼거리를 더했습니다. 경기 현장에는 여러 가지 상호 체험 구역도 정성껏 마련됐습니다. 별빛 골목 먹거리 찾기, 달빛 아래 투호, 옥토끼 설라 낚시, 몽기 달삼키기 등 민속놀이가 재미를 더했습니다. 이 밖에 문화관광 전시, 연결 농특산물, 미식 시식, 특색 소원나무 등 활동도 마련돼 시민과 관광객들의 추석 연휴에 즐거움을 더했습니다. 이번 활동은 시문화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 및 관광국에서 주최했으며 문화관광 더하기 e스포츠 더하기 민속 융합 발전을 탐색한 혁신적인 실천입니다. 시문화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 및 관광국 부국장 서야는 삶이 머무는 곳 연.
0: 위문조는 5대 무효대상 가정을 위문하고 위문품과 따뜻한 관심을 전달했습니다. 이번 활동은
1: 중로년 군체에서 흔히 나타나는 골관절, 호흡기 등 만성 질환을 대상으로 정밀하게 분석하고 맞춤형 진료 건의와 양생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현장에서는 침구 등 중의학 적합 기술 체험 항목도 함께 개방해 기층 군중들이 전통 중의학의 독특한 치료 효과를 가까이에서 느끼도록 했습니다. 의료 일꾼들은 또 군중들에게 기본 공공위생 봉사 정책, 가정의사 계약 봉사 내용과 만성 질환 추적 관리 지식을 설명했습니다. 중의 양생 교육, 중약차 시음 등 특색 체험 활동도 많은 군중들의 참여를 이끌었습니다. 의란진 중심위생원 부원장 김윤빈은 상급 중의 전문가들을 향진에 초청해 군중들이 진료 과정에서 겪는 실제 어려움을 해결하고 중의 건강 지식도 보급하는 동시에 기층 의료 일꾼들에게 학습과 교류의 플랫폼도 마련했다고 하면서 앞으로도 여러 가지 형식으로 이와 같은 해민 무료 진료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실질적인 해민 봉사를 백성들의 곁에 전달하겠다고 했습니다.

9월 28일 기자가 시 기상국으로부터 알아본 데 따르면 이번 주 우리시는 기온이 낮고 강수량이 두렷이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시 평균 기온은 섭씨 10도 저우로 往년 같은 시기보다 섭씨 1.6도 정도 낮겠습니다. 이번 주 기온은 초반에 높고 후반에 낮겠으며 9월 28일부터 29일 날까지 최고 기온은 섭씨 18도에서 섭씨 21도 사이로 예상됩니다. 30일부터는 기온이 파동적으로 내려가고 10월 3일 아침에는 대부분 지역에 서리 또는 서리 피해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시 평균 강수량은 10mm에서 20mm로 往년 같은 시기보다 7mm 정도 많겠습니다. 9월 29일 밤에는 작은 비가 내리고 10월 1일 낮에는 소나기가 내리며 10월 4일에는 적은 비에서 중등 정도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상부문은 최근 아침에 안개가 끼고 비 오는 날 도로가 미끄럽고 가시거리가 낮은 데다 국경절 연휴 기간 출행 차량이 많기에 해당 부문에서 교통관리와 관광지 안전관리를 강화할 것을 건의했습니다. 또 각지 실정에 맞게 가을 거지를 진행하고 이미 수확한 곡물의 건조 조정을 잘하며 서리 피해 예방 준비를 해 비닐하우스 채소에 동해를 방지할 것을 건의했습니다. 10월 1일부터 2일까지는 바람이 비교적 강하기에 방풍과 방화 사업을 강화하고 야외 불 사용을 엄금해야 합니다. 이번 주 후반에는 기온이 내려가기에 도시 농촌 군중들은 날씨 변화에 따라 제때에 옷을 껴입어 감기 등 질병을 예방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상 뉴스를 마칩니다. 이 시간 책임 편집의 장선자, 심유래 과학과 방송 담당의 서윤옥 출임이었습니다.

우리의 노래 정다운 멜로디 매주 일가. 안녕하십니까. 매주 일가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조려화 작사 윤금남 작곡의 연변의 오면을 보내드리겠습니다.

가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여기는 연변입니다. 춤의 고향, 노래의 고향, 아름다운 연변입니다. 파란 하늘, 하얀 구름, 푸르른 산과들, 진달래꽃, 사과 배꽃 반겨주는 고장. 연변에 오면은 행복이 넘쳐납니다. 연변에 오면은 가슴이 설레입니다. 아리랑 쓰리랑 연변으로 오세요. 차미령의 노래로 보내드립니다.

0: 조려화 작사 윤금남 작곡의 연변의 오면을 차미령의 노래로 보내드렸습니다. 매주 일과를 마칩니다.
1: 생활의 빈틈을 채우는 알뜰 정보, 생활 정보.
0: 잘 되며 맛있고 건강한 조리법 중의 하나입니다. 한 개의 달걀을 섭취할 것을 권장합니다. 다음 질병 회복기 환자는 다른 동물성 식품 섭취가 충분히 하지 않을 경우 매일 한두 개의 달걀을 섭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장기 아동 청소년, 정말 더 영양가가 많을까요? 그리고 이 돈을 쓰는 것이 과연 그럴 만한 가치가 있을까요? 중국 농업과 가공해 만든 것입니다. 상인들은 이름과 포장만 바꾸고 더 비싸게 판매합니다. 구입할 때에는 껍질을 잘 살펴봐야 하는데 가공한 당근의 표면에는 절단 자국이 보입니다. 그럼 왜 이렇게 비싸게 팔고 또한 작을수록 더 맛이 있을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식감이 뛰어나 소비자들이 좋은 맛에 기꺼이 돈을 지불해 자연스럽게 가격이 상승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원인은 재배 비용이 실제로 더 높기 때문입니다. 좋은 품종은 씨앗이 비싸고 재배 과정에서 물, 비료, 온도, 빛을 정교하게 조절해야 하며 일부 품종은 수확량도 낮습니다. 하지만 육종이 발전하면서 점점 더 많은 신품종이 이미 맛도 좋고 수확량도 높은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또 한 가지 흔한 오해가 있는데 작을수록 더 맛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꼭 그렇지도 않습니다. 의리연소는 남새는 알맞게 자랐을 때 수확해야 더 맛있다고 귀띔했습니다. 엄지 손가락만한 미니 오이는 보기에는 앙증맞고 귀여워 보이지만 너무 작아 아직 당분과 풍미 물질을 축적하지 못했기 때문에 먹을 때 오이의 진짜 식감을 그대로 느낄 수 없습니다. 결론은 이 네 가지를 기억하라고 합니다. 필요한 사람들도 먹을 수 있습니다. 넷째, 전통적인 남새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품목마다 지닌 영양소가 각기 다르므로 균형 있게 골고루 섭취하는 것이 정답입니다. 네, 머리를 감을 때 식초를 넣으면 비듬이 없어질까요? 네, 이러한 주장은 과학적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비듬 발생은 복잡한 과정으로 주로 다음과 같은 요인에 의해 발생합니다. 첫째, 말라세지아균의 번식입니다. 말라세지아는 두피에 정상적으로 존재하는 진균으로 피지를 영양분으로 삼습니다. 피지 분비가 과도할 때 말라세지아가 과도하게 번식하고 그 대사 산물이 두피를 자극해 각질 세포의 탈락을 가속화하고 비듬을 형성합니다. 둘째, 피지 분비 이상입니다. 사춘기, 스트레스,

식습관 등은 피지선 분비를 과도하게 자극하신 대사가 혼란을 일으켜 비듬 문제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다섯째, 나쁜 생활 습관입니다. 잦은 머리 감기, 맞지 않은 샴푸 사용, 밤샘, 불균형한 식습관, 특히 비타민 B군, 아연 등 부족은 두피 건강에 영향을 미쳐 비듬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식초로 머리를 감는 것은 비듬을 유발하는 어떤 요인도 막을 수 없으므로 비듬을 없앨 가능성도 매우 낮습니다. 오히려 식초는 두피를 자극할 수 있으며 장기간 사용하면 두피 각질 세포의 증식과 각질화를 촉진해 비듬을 더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네, 생활정보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시간 편집과 진행의 박성국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다리 없으니까 나를 돈벌이 기회를 준 게 아니고 뭡니까?
1: 예.
0: 그래서 내가 오늘 여기서 오늘 사람하고 가는 사람 뭐주고 한 사람한테 딱 2kg씩 받을 딱지한다. 예. 절대 안 유산다. 내 전번에 오를 때가 한 번, 저기, 다리 물에 밀려 내려갔을 때, 오늘 사람들 피곤해 돈 딱 5원 낸 일이 있습니다. 예. 에이, 그러나 그 사람은 나쁘다고 욕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세월에 돈 버는 게 장대지 뭐가 아예 그랬습니까? 그래서 내가 오늘 여기서도 돈 좀 벌어보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예.
2: 가만있자. 근데 내게 마음이 우울해가지고 돈 달라면 할만 할까? 야야, 모르겠다. 너저도 담당부터 키우고 보자.
0: 야, 다리는 뭐 이쁘다 갖고. 야, 이거 산문 빼먹겠다. 야, 여기다 담으겠다. 아야, 이거 어쩐다? 요럴 때는 말새끼는 몰라도 돼지새끼라도 있으면 쏭 타고 걸리던. 다리 어디 갔습니까?
3: 네, 다리 있어.
0: 다리 어디 있습니까?
3: 이게.
0: 아유, 사람 다리를 그랬고, 나무 다리를 그랬지 마.
3: 아, 저 젊은이, 저기, 개도 그거
1: 근데 젊은이, 저기, 한 사람이,
0: 아, 저, 아, 그지 마소. 예, 예, 그지 마소. 내 딱 한 사람이.
3: 아이! 내 말은 그런 게 아니다. 아이고, 뭐, 이거 빨리 건네가서 시간이 바꿔.
1: 야, 젊은이야, 무겁다, 야. 이모, 당신 이 무게는 좀 애하다.
3: 애하다는 건 뭐인도? 나이 뺏어 고민도 신경질이 나고.
1: 말하지 마.
3: 야, 난 공짜로 좋아하는 놈이 아닌데, 공짜 자꾸 생기는 거야.
1: 아니, 말하지 마. 잠깐만. 야, 무겁다, 야, 젊은이.
3: 났다.
1: 자, 젊은이.
0: 뭐 그랬노?
1: 아이, 그 젊은이 수고했어.
0: 예, 예. 아, 인사도, 인사도 내 쪽에서 해줬지. 이야, 대단한 분입니다. 진짜 산지분도.
1: 에이, 무슨.
0: 이봐, 에이. 모든게 다리를 막 뚫어가니 험악한 세월이야. 이 민이 왜 무상으로 고생하다 하냐. 아, 이렇게 가만히 있을 수 있겠지. 아,
2: 아, 관찰했구만, 관찰했구만. 좋은 거 아이 봐도 너 신뢰라지.
0: 어, 불쌍 없어.
2: 자, 벌써.
3: 담당만 참 좋다.
0: 어서와.
1: 아이, 제 젊은이.
0: 어쩌려고?
2: 아이, 제 빠빠빠빠요.

0: 정신 병환자 아닌가? 그럼 그렇지 정신 온전한 사람이 이런 모조리 짓을 할 수 있을까?
1: 이 가게 한 머리를 들고 놓고 개발 정책에 해놓고 살고.
0: 어머, 이거요. 이 기장에는 손목이는 다 틀렸다.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2: 어차 이 다음부터는 내 저래 돈 이야기부터 한 다음에 그거보다 필요하지 않아.
0: 뭐라고.
3: 야, 이거 다래요. 아이고, 내가 오늘은 확실히 아침에 왔는데, 어째 다리를 못 찾으셔.
1: 자, 아발! 자, 아발! 자, 이 다리는 무식이 다 뜯어놨었구만.
3: 뭐, 다리로? 야, 나도 지금 다리 찾는 길이라.
1: 아이, 저기, 아발! 이 피 먹었지, 아이도?
3: 야, 먹었어. 살짝 먹었어. 우리 거야.
1: 먹었어.
3: 아이,
1: 저희 아발.
3: 야, 어디야 또? 야, 내 먹은 거 다 토해놨어. 빈도 말도 하지, 야.
2: 아이, 야, 이 자식아.
1: 아발, 아발, 먹을란다, 이거. 아발, 아발, 아발. 아니, 내 옷을 벗고 입어야지. 아발, 이 옷을 깊어.
3: 죽다.
1: 아이, 누가 아발람이 입을 안 줘?
3: 입으라고 그러네, 입다.
1: 아이, 아발이 대전선이 그만하고 빨리 어깨
3: 붙어. 더 사람 만났다, 이거.
1: 자, 빨리 어깨 붙어. 저기, 아발! 저기, 건네 가서 한턱 얻어도 단단히 내야 됐구만, 예?
3: 야, 단단히 붙들었어.
1: 저기 여쭤오는 것도 누나지 땅이야. 아침에 났구만. 이 아들.
3: 아야, 그나저나. 이 젊은 곳에 왔는데, 나도 배도 펴지 있어야 돼.
1: 예?
3: 나도 지내 돈이 없는 사람 아니다.
1: 아, 난 마이너 셋이구만.
3: 그래서 그럼 그렇겠지. 내 돈 없으면 젊은 밖에 아니. 이 소리나 먹을까 모르냐.
1: 내 술이구만.
3: 야, 내 지술이고 지방 술이고 가리겠냐? 짠 먹어.
1: 아이, 나는 술을 셋이구만. 도저히
3: 내 혼자 먹으라고. 아, 내 술은 못 갔다.
1: 아이야,
3: 나 그게 좀 맛이 좋다. 밖에서 저 벌어서 먹을 때가 더 맛있다.
1: 아빠, 가자. 완전히 뭐 지수른다 하지.
3: 그새 다는 내 술을 안 먹으면 나를 없애 보는 게다.
1: 저 아발, 이젠 줬어.
3: 좋았다.
1: 아, 언제 나를 줬습니다.
3: 야, 그 네 손에 그 뭐야.
1: 아니, 아발, 이 사람 술 마시게 되면 어진 사람 없었구만.
3: 너 벌써 어지럽다고? 아, 옳다. 왜 그게 빈속에 강소리 들어가면 그게 사기 그거야. 이 날 또 집밖에 오거나 그냥. 잘만 와라.
1: 아이, 저요, 아마. 아이, 이제 다리 가슴이 다 다리야.
3: 다리? 이렇다. 내 다리 펌펌하다.
1: 아이, 저요.

0: 여기 얼음이 다 불렸습니까?
1: 그렇지 않더니만 지금 물 내려가는 소리 아주 깨면 자자자자자자 느끼는데.
0: 엄마 어찌니 그래요?
1: 사람이 시시시 그 더블 한 못 걸어간다. 이 새끼 생활이 곤란하겠구나. 내 여기서 돈을 어떻게 받아내?
0: 아버지,
1: 야?
0: 아버지, 지금 몇 시나 됐습니까?
1: 그만. 지금 9시요.
0: 벌써 9시나 됐습니까?
1: 야,
0: 그럼 어찌까?
1: 어제.
0: 먹었구나.
1: 새끼 못 먹으려고.
0: 나는 얘 지금 이 감옥 꺾어내 가야 된다.
1: 아니요, 거리가다 잡아주면 거부없이 싹 빠진다. 나 자, 내일 어머니한테.
0: 그런데 아저씨,
1: 야?
0: 돈이랑 받지 않까?
1: 돈? 아유 돈 저, 아야, 내가 아침부터 지금까지는 돈으로만 많이 벌었어. 야,
0: 아저씨.
1: 야?
0: 나는 이 뭐 드릴 게 별로 없습니다. 이거 받으셔.
1: 아니 이거 뭐요?
0: 이 술은 이 내 원래 어버허 바가반제다 드리자고 준비해놨던 술입니다. 빨리 받으셔. 예?
1: 아니 나 술 마실 줄 모르. 더구나 이제 그 근무 시간에 술 먹으면 타고 보면 다. 아버지 가져줘.
0: 아저씨. 아저씨. 아저씨, 이렇게 차가운 물에서 수고하는데 이 술이라도 마시고 몸이라도 좀 녹이셔. 예?
1: 야, 내 새끼 이렇게 말하다. 야, 내 얼었던 몸도 싹 녹아내린 것 같고 먹은 것보다 낫다 돼. 자, 새끼, 그 아마에 갖다 줘야.
0: 아저씨, 아저씨, 이 술을 아이가 좀 나는 약속이 끝내가 됐습니다.
1: 자, 엄두가 내죠. 자, 엄두야. 야.
0: 아저씨, 정말 고맙습니다. 예.
1: 야, 자, 자, 기지 뽀뽀.

0: 작품 달이 함께 감상했는데요. 남을 위해 봉사한다는 것은 가장 아름다운 미덕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께서 지금 함께하고 있는 이 방송은 정선아의 해피라디오 시간입니다. 네, 행복을 전해드리는 해피라디오. 오늘 시간에도 행복한 순간들을 많이 만들어가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사촌언니 녹돌이 함께 감상합니다. 즐거운 시간 되세요.
1: 야, 그 구덩 모르 그 아스팔트다 그렇게 막 댄디면 그게 어때요 저거? 소련난데 도론난데 더 태워야 같은 아그네. 아이 그거 허여 따라는 그렇게 길에다 보니까 그거 무시게 돼요 그게. 에고 사람들이 정말 양심이 없어. 아이 길이라면 이래 싹 닦아 놨으면 저 위사도 좀 비키고 그래야 되지. 그게 무시겨 그게. 에고 더 태워야 같은 아그네. 길에 길래 그래서 안 까요 어디는 달아난지 10년 돼서 아이 어디? 그래서 뜨거워 뭐 또

사람이야. 그것도 동네에서 그것도 강아지 짖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되고 아이고 그러니까 이거 태양촌에서는 떠났는지 모르겠다. 되고 무색이 하자 해도 그것도 사람이 있어야 말이지. 와이 야 태양촌에 태놓지요? 야야 그래 뒷구멍 떠났어? 야 에고 비세 말이요. 아이 원래는 그들 각 촌에서 모두 동원해서 한다던 게 그지. 지금 어디 농촌에 사람이 있어? 길에 놓을까다 그저 지내서야 이래 모두 사람은 다 같이 동원해도 그저 한 세계 돌목이나 그래 한다. 우리 촌에 길이야. 에고 드나마나 전문 각지라는 게 그저 둘밖에 없어. 다 그저 우리 독보도 놀고 있네고 그래서면 그저 호래보고 그저 서바 아이가 총각 아들 있지. 야. 길에 가고도 저 앉은다 고도 너무 암에기라도 나와서 뭐 옛날 그저 솜씨로도 퓨라 이게 하기 나오기는 나겠는데 그제냐 오늘은 다 모자서 연습한다. 에고 내 그제 10년만 이렇게 젊어도 그저 내 열에 폴폴 날아다니겠는데 어째 그게 생각대로 잘 아이냐. 어째 올해는 날씨 도박이랬는데 그저 맥이 떨어지면서냐 죽여 가시빨 맥도 없단데 야 그래 좀 이따 만나기 해고 하기사 그제 아 이게 동네라는 게 무슨 게 아들 있고 여자들이 있어야 이게 무슨 게 사람 사는 맛이 난다대. 내 말이 그런데 없었거만. 예 옛날에는 그래도 무조건 아예 잘 못 살아도 그죠.

0: 춤을 추면서.
1: 성적 50년대, 60년대는 거죠. 아이, 사람들이 먹지 못하고, 입소에 변변치 못해도 거죠. 동네 거죠. 아들이라는 게 거죠. 저녁이 무너거죠. 아이, 골목에서 거죠. 띵지라고 바닥고 논다 거죠. 전투놀이를 한다, 차게로 산다, 대기로 타고 하면서 이러면 거죠. 애미들이 그거 불러들이거라고. 온 동성파이 거죠. 이라고 도둑석 했는데 거죠. 지금은 거죠. 낮이고 밤이고 동네 너무 조용해 놓을까대 가두고 나가서 긴 밤에 잠이 아예 오는 게 거다. 앞집 뒷집에 거다. 방에 끼는 소리 다 들려. 어디 동네 조용해 했으면 거다. 에오. 기르장 뭐 어딘도 돌고 있는 거다. 아 하나만 거다. 깨끗 나 대어지고서는 다 거다. 시내라 뭐 외국어 싸 거다. 돈 벌러 들어가게. 에고 글쎄 돈도 돈이지만은 너무 돈돈 하지 말고 거죠. 동부에서 이래 하나 더 날았대 거죠. 모두 팡팡 이래 나왔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제 벌써 저 젊은이들이 10년 20년 지난 다음에는 이게 농촌이 이게 어떻게 되는가. 전에 이제 후회를 할 때 있으면 내 소리라도 줄이거든. 살랑살랑 열에 지무는 거죠. 그때다 혁명적으로 연애하다 보니 더 엄숙하기는 했지만은 생아들은 또 총약들에게 잘 보이겠느라고 낮에는 이래서 새까만데다 밤에는 거저 해치라든지 새뽀얗게 바르고서는 거죠. 에이구 아이들했으면 그때 그래고서 코만을 뜨게 하는 여러 때에서는 거죠. 그거 총각 아들이 무슨 이게 애리를 붙이는 가짜 애리요. 담배 쌈지를 떠주며 거죠. 여름에 그때는 거죠. 인간 예생하게 했는데 거죠. 에이구 지금은 학교도 거죠. 싹 없어졌지. 이게 구락부도 다 없지. 이게 거죠. 무지개임도. 기래길래에 우리 새농촌 건설을 해야 됩니다. 새농촌 건설. 그래가지고 우리 이게 농촌에 잘 살면은 아이 저 시내 생아들이거든. 오지 말라 해도 거든. 이 우리 동서에도 거든. 엉지 불이 나게 거든. 막 달아오겠구만. 어때 믿댄다. 그런 날이 돌아오겠구만. 그런 날이 돌아와. 야 지금은 예 농촌 정책이 좋아서 아이고 정말 직업 없어. 초가집은 싹 허물고 거든. 백돌집은 더 두지. 아이 그리고 또 그 부님도 아스팔트 길을 토마다 거든 막 거든 싹 해두지. 그리고 얘 또 보 없어. 아이 우리 이 동성 정말 보더라도 거죠. 1년 12달 거죠. 화학 비료로 아이 친 거죠. 해랑강 변 입사를 거죠. 마음대로 먹지. 거기다 또 속청도 광천수 남들은 거죠. 돈을 주고 싸먹는 거. 우리는 거죠. 수도꼭지만 꽉 틀면 거죠. 콸콸콸 쏟아지면서 나오는 게. 아이고야 내가 언제 여기서 일하고 넋두리를 하게 있겠습니까. 아이 이번에 그때 뽑아보겠어. 아이고 박수는 무시래 또 이렇게 타겠어.

이랬는데 나는 요 노래로 우리 촌에서 부른 나는 요렇게 아이 부르고 이렇게 부르겠다 말했구만. 한번 들어봅시다. 어느 게 낫겠는가.

이런 곁에 요 노래는 하이까 이게 가슴이 찡해나면 이 곁에 축제 부를 노래 아이다. 아이고 이런 데는 후 있는 거 부르겠습니까? 저 무지개 우리 해란 털고 태양 털고

0: 동시물이 기대하고 동시물 넣고 감자나 옥시나 호박이나 다 삶았죠. 날래간
1: 네, 리오키 선생님의 작품 사촌 언니 넋구리였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고요. 지금까지 정선아였습니다.

알츠하이머병의 위험을 미리 막고 맑은 정신을 지켜낼 수 있을까요? 오늘 좋은 세상 프로에서는 연변 사회의과학 문화교류협회 회장 리향준 의학 박사님과 함께 알츠하이머병의 예방과 관리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애청 기대합니다.

0: 네, 먼저 오늘 생방송실을 찾아주신 연변사회의과학 문화교류협회 회장, 네, 리양준 의학박사님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노년치매 혹은 알츠하이머병을 단순히 나이가 들면서 발생하는 자연스러운 로화 현상으로 생각하고 방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이 알츠하이머병은 도대체 어떤 질병입니까?
1: 네, 이 알츠하이머는 우리 전번식이 저희 독일의 과학자가 이걸 발명에 대해서 그 알츠하이머라는 이름을 그 과학자 이름을 따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실제는 그 우리 치매라 혈액형 체그 치매는 노년뿐만 아니라 젊은이부터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알츠하이머를 보통 노년 치매 혹은 치매라고도 이렇게 보통 인식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건 어떤 병인가 이러면 이게 우리 과학적으로 지금 와서 어떤 현미경하여서 병리적 형태 이런 대뇌를 깎아가지고서 보니까 우리 대뇌 하이마라는 부위에 다시 말해서 대뇌 큰 대뇌가 또안 놀아고 있는데 이 대뇌 반출 방구 밑에 이렇게 동물이도 있고 사람도 있는 기억을 관할하는 이런 해마가 바다의 해마와 비슷한 거랑 생긴 모양이 꼬라 있고 이런 자그마한 곳이 기억과 정서를 관리하는 이런 곳이 대사물질이 침전돼서 새하얀 이런 전분성적 같은 단백질이 우리 이학성전 베타 淀粉 단백질 이런 단백질이 물질이가 침전돼가지고 소리 여기에 있는 저장하고 있는 신경근 신경세포의 작용을 떨어뜨리고 그 저장을 잘못하게 합니다. 이래서 점차적으로 몇십 년 혹은 예, 저몇년 이렇게 몇년몇십년 지나게 되면 자연적으로 기억이 떨어지면 소리 기억을 초기 기억부터 상실하고 나아가서는 저 오란때 기억도 잊어먹고 사람이 자립력이 떨어지고 그다음에 인간이 심지어 그 이지나 그리고 그 자리 저저저 인격이나 이런 손해를 와가지고 마지막에 사망까지 이르는 이러한 질병입니다.
0: 네, 그렇군요. 이 통계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이 알츠하이머병 및 기타 치매 환자는 1,700만 명에 달하는 반면 병원을 찾아 치료하는 경우는 2%밖에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 알츠하이머병 초기 증상은 어떠하며 어떤 증상을 보일 때 이제 병원을 바로 찾아야 합니까?
1: 네, 알츠하이머도 역시 장기적인 병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만성병. 이렇게 볼수 있는데, 초시작에 한뭐몇년 혹은 십몇 년 의간에는 지내 크기에 장애가 없으니까, 사람이 기억력이. 그러니까 잘 알찾는데, 아, 이게 건망증인가? 혹은 또 내가 뭐 어쩌나게 잠못 자거나, 혹은 건강에 스트레스 받아서 자주 좀 잊어지고, 이런 원인이 일어나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실제는 이게 30세 이후부터는 혹시 이런 증상들이 아래 같은 증상들이 이제 말하겠는데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면 즉시적으로 병원에 가서 검사해 보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 알츠하이머 할 때는 우리가 젊은이들부터 올수 있다. 이렇게 해서 특별히 그 60시간 넘거나 65시간 넘게 되면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통계도 이제 그한 80에 한명 이럴 정도로 나타나고 있는데 특별히는 말하는 게 대부분 가령 위주야. 연령이.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들은 고령에서 온다. 그래서 65세 이상 되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통계 보면 한6% 내지 8% 이런 정도로 걸린단다. 그리고 80이 넘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일반적으로 한 서에 하나 정도로 경도든 중도든 중간에 알츠하이머를 경고한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어째서 특별히 강조할 것은 여성분들이 많이 걸리는데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여성분들이 많이 걸린 게 아니고 여성 노인들이 많이 걸립니다. 예, 노년, 노인과 노인이 좀 다른데 여성 노인들이 이제 연령이 가령이어서 오래 사니까 오래 살면서 많이 발생하는 질병이다. 이렇게 봐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런 초기 증상들이 어떻게 일어나는가? 이게 우리 초기에, 중기에, 말기, 그러니까 저 중기를 넘어서 이런 증상들인데 누구나 이 초기 증상을 잘 발견하는

0: 이수한다. 일반적으로 네. 초기에는 기억력이 제로부터 일어난다.
1: 네.
0: 그러니까 단기 기억, 특별히 가까운 기억이 많이 소실된단 말이에요. 이게 어떤 사람이 건망증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이 집에 나왔는데 집에 열쇠를 잠갔는지,
1: 네.
0: 수돗물 제대로 껐는지 전기 이거 잘 모르겠다.
1: 예. 네.
0: 그다음에 혹시 누구 왔는데 불씨를 그 아들 딸 며느리 이런 이름이 생각해 나.
1: 네.
0: 이래 가지고 소리 이게 어찌 이런가. 이렇게 의심을 가질 때
1: 네.
0: 물건을 자꾸만 잊어먹거나 이럴 때는 이 초기 증상부터 발견하는 게 아주 중요하다.
1: 네.
0: 예, 방심하지 않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
1: 네. 예. 그래요. 네. 그렇다면 네, 이제 알츠하이머병은 어느 연령대부터 경계하고 또 조심해야 할까요?
0: 예, 앞에서도 말했지만 이게가 우리가 지금 생활 습관병을 많이 말하고 있는데 이것도 네. 알츠하이머도 근간에 와서 여러 가지 원인 가운데서 몇명 유전, 생활 습관, 본인이 질병 이런 걸 많이 연구, 종합성 측을 일어난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1: 네.
0: 이 생활 습관이 우리 나서부터 시작해서 아이들의 시대로부터 생활습관이 일어난다 하게 되면
1: 네.
0: 그러면 이 생활습관이 일어난 연령 그거는 무슨 어느 연령이란 게 딱 말하기 바쁘지만
1: 네.
0: 많이 발생되는 건 이제도 말했지만 30대 이후부터 지금 많이 나온다. 점점 년층화 그러니까 그 연령이 예? 점점 좀 내리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1: 네.
0: 역시 그 알츠하이머도 생활습관이 따라서 이게가 영향을 주고 있다.
1: 네.
0: 그래서 30대 지나게 되면 혈관이 노화와 더불어서 모든 사람들이 다 발생할 수 있습니다.
1: 네.
0: 그래서 이 각종 면역에서 방심하지 말고 그 비례수는 차 있지만은 어쨌든 다 올 수 있다.
1: 네.
0: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1: 네, 그렇군요. 요즘은 노인뿐만 아니라 이 젊은 사람들도 건망증을 많이 호소하는데요. 이런 건망증과 그 알츠하이머병은 어떤 구별점이 있을까요?
0: 네, 이게 아주 중요한 질문인데.
1: 네.
0: 이 알츠하이머는 하나는 그 우리가 그 이제 기억이 소실된다는데 기억 가운데서 단기 기억 가까운 기억부터 소실된데 이 건망증 같은 거는 내가 오늘 기억이 잘 안 난다 해도 가만히 생각해서 이렇게 회성합니다. 회성해 보게 되면 네. 우리가 말한 이제 하구노라는 곳에서의 그 샤츠노에서 저장했던 게 자연적으로 나옵니다.
1: 아, 네.
0: 예, 그 회역할 수 있다 이 말.
1: 네.
0: 그래서 그래서 내 오늘이 어리다 열대를 잊어먹은 원인이가 그 원인을 밝혀낼 수 있습니다.
1: 네.
0: 그런데 이게 알츠하이머는 이 원인을 밝혀 못 내고 잊어진 걸 모른다 잘. 예, 그다음에 역시 잊어먹습니다 또. 그래서
1: 네.
0: 건망증은 보통 생각난다.
1: 아 다시
0: 생각날
1: 수 있는. 네.
0: 이런 거는 제일 중요한 이 건망증과 알츠하이머의 그래서 우리 분술이고 그리고
1: 네.
0: 또 하나는 뭔가 이러면 알츠하이머가 아닌가 하는 건 이거 병원에 가서 검사할 수도 있지만 신경과라에.
1: 네.
0: 그렇지만 우리 평상시에도 부모 자식들이 앉았다도 아버지 어머니 뒤에 시험을 칠 수 있어요.
1: 아, 네.
0: 시험 치는 게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간단하게 내기서 소개할 거는 이모
1: 네.
0: 우리 위치에 들어가도 많이 볼 수 있다 지금 알잖아요.
1: 네.
0: 많이 나오면 되겠네. 하여튼 아버지 어제 아침에 무슨 거 잡았습니까? 어제 아침에
1: 네.
0: 여기 근간이 기억입니까?
1: 네.
0: 그다음에 저가부터 이런 거 물어봐야지 뭔 기억부터 내 누구입니까? 이러면 저리 신경질내요.
1: 네.
0: 아버지 몇 시 얼마입니까? 이래서 신경질내요. 그건
1: 네.
0: 옛날의 기억은 다 갖고 있다 말.
1: 네.
0: 그런데 지금 어제 아침에 뭐 잡았어? 이따 물어보면 잘 생각이 나요. 한 시간.
1: 단기적인 네. 기억이죠.
0: 그런데 좀 이따가 물어보면 생각나는 사람은
1: 네.
0: 아직은 괜찮고
1: 네.
0: 이런 게 잊어지거나 그다음에 그 당시에서 아버지 어머니 혹은 할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옛날에 무슨 거 좋아했던가 좋아하던가 한두 가지 세 가지를 좀 이야기해 보셔. 이게 검사를 한다. 그러면
1: 네.
0: 내 무슨 좋아하는 게 있는가.
1: 네.
0: 그래도 제일 좋아하는 게 뭐인가 물어보게 되면 제일 좋아하는 게 뭐더라.
1: 네.
0: 그다음에 하나만 더 생각하라고.
1: 네.
0: 두 번째는 무슨 좋아했는가. 아무거나 이렇다고. 그럼 내 너니 아발 좋아했지 뭐 너니 어물 좋아해. 이렇게 말한다.
1: 네.
0: 그랬다가 요거 잠시 그만두고 서리. 금년에 어머니 인시 얼마든가 아버지 인시 얼마든가 이렇게 자꾸만 사이로 돌아 놓습니다.
1: 아,
0: 예, 그러면 네. 이 사람이 거기에 집중한다.
1: 그렇죠.
0: 아마 이 집중.
1: 네.
0: 예, 이 기억. 그 다음에 종이를 접는다든가 유리를 놓는다든가 하다가 조금 지나 한 2, 3분이 지난 다음에 아까 어머니 무슨 거 좋아했다든가 물어보면 그 대답한 사람이 뭐 일반적으로 이렇고
1: 괜찮은
0: 예, 그 이 순서를 대답 못한 사람이 이 병원 가이가 이렇게 측정할 수 있어요. 이거 초기로
1: 네.
0: 이 초기에 진단하는 게
1: 네.
0: 예, 이런 걸 자주 그 하면 그 인지 이런 요법으로 인사 규정될 수 있어요.
1: 네, 네. 예. 그래요. 이제 집에서도
0: 네.
1: 이런 간단한 질문으로
0: 네, 그렇지.
1: 또 판단할 수도 있겠네요. 그럼 이 알츠하이머병의 근본적인 발병 원인은 무엇일까요?
0: 예, 이게 전번식에 그, 이제도 말했지만 독일의 학자가 이런 환자를 만나서 특수한 환자를 만나가지고 그때 그 어떤 저 교과서에는 또 창고서에는 뭐 서리미설들 한 자를 만났다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50시에는 좌우에 한 자를 만났다. 이건 관계가 없습니다. 지금 60 이하의 환자들도 발생합니다.
1: 네.
0: 이런 환자가 이 증상상에서 좀 인격장애가 오미 그런 자립력이 없어지며 특별히는 신경성적인 장애가 와가지고 전달이 이런 데서 문제 생겨가지고 이제 기억력이 소실된다.
1: 네.
0: 모른다. 자꾸만. 예, 있어진다. 이래가지고 서리 이게 어째서 이런가. 그래서 후에 이런 병리성적인 이런 해부나 이런 걸 걸쳐가지고 서리
1: 네.
0: 이 환자가 그 단식이는 한 몇 년 지나다 상실나요. 그래서 추적해보면서 그 대뇌를 해부해보고 이래보니까 우리 대뇌에 이제 말하는 동물이나 사람이나 정서를 관리하고 기억을 관리하는 데가 있어요. 이제 하부나로.
1: 네.
0: 거기 밑에서 우리 컴퓨터는 놓고나 CPU,
1: 네.
0: 예, CPU 그다음에 그 하드디스크,
1: 네.
0: 예, 거기다 저축하는 이런 장치에 거기에 침대에 앉는다. 신경 세포 주위에 원래는 신경 세포가 그대로 움직여야 되는데 그걸
1: 네.
0: 침전에 앉으면 신경 세포에 전달을 잘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신경 세포는 그 신경 세포지간에 돌출에 대한 전달 물질이 어서 이게 되살아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1: 네.
0: 그게 길이 막히니까 그 침전 물 잡고 막히죠.
1: 네.
0: 그러니까 이게 전달이 안 되고 그 연결이 안 되니까 이전에 기억이 상실된다 자꾸.
1: 네.
0: 소시적 기억이 들어오고 그래서 근본 원인은 대뇌 구조에서의 변화가 일어난다.
1: 네. 네,
0: 이건 병리성적입니다. 이렇게 나라 이게 근본적 원인입니다.
1: 네, 그렇군요. 알츠하이머병의 특정된 고위험군은 따로 있는지, 자신에게도 알츠하이머병 위험 요소가 있는지 그 미리 스스로도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0: 네, 이제 위에서 요거 조금 발병 원인은 조금 내 이제 병리성적인 그 원인이
1: 네.
0: 조금 더 이야기하는데 그에
1: 네.
0: 비해서 이 고위험군 특성 고위험군 그러니까 이게 고위험군이라는 게 우리 여기에 허리 걸릴 수 있는 민간성적인 혹은 감수성이 강한 이런 면친 사람이 군체가 있는가 없는가
1: 네.
0: 그래서 이게 첫째 몇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유전적으로 유전적으로 어머니 아버지 형제간
1: 네.
0: 이런 사람들 알츠하이머 혹은 노년성 치매를 고생하고 상실했다
1: 네.
0: 이러면 본인도 주의해야 된다.
1: 아, 가족사가 있는 분들은.
0: 네. 여기 조금 가족사 유저에 조금 다르긴 다른데
1: 네.
0: 어쨌든 이 자기가 핏줄 있는 사람들이 피가 흐르는 이런
1: 네.
0: 우리 그 혈이 있는 사람들이 조금 여기에 있다 합니다.
1: 네.
0: 가족력 같은 건 어떤가 가족이네 그 같이 밥 먹고 같이 생활 습관 할 때
1: 네.
0: 이 사람들이 무슨 이제처럼 고혈지 무슨 고당 뭐
1: 네.
0: 운동하거나 이렇게 생활 습관에 의해서 가족적으로 이런 사람들이 많이 걸렸다.
1: 네.
0: 이렇게 되면 이 가족력이 또 상당히 풍부하거든요.
1: 네.
0: 주위에서 같이 밥 먹고 자고 한 사람들이.
1: 그렇죠.
0: 그래서 이런 형제간도 그렇고 여기서 친척도 그렇고 이런 사람들과 같이 주위의 환경이 어떻고 이것도 한 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생활 습관이 원인이 있고 그다음에 하나는 고위험 질병이라는 게 어떤 이미 질병이 노출됐다. 우리 보통 사람이 우리 근간의 생활 습관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만성병에서 이것도 만성화를 하고 있지만 고혈압.
1: 고혈압. 네.
0: 고혈지, 고혈당, 고뇨산,
1: 네.
0: 비만. 예? 이런 것들이 질병이 있다. 이렇게 되면 이 만성화라는 질병에서 또 이 복합적인 원인에서 이 질병이 영향을 줘서 대사에 이 다 대사성 질병이니까
1: 네.
0: 이 전분성 물질이 깡치가 남지 않게 하는가.
1: 예,
0: 이래서 종합적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유전, 가족력, 그 다음에 이제 질병.
1: 네.
0: 이런 걸 종합적으로 분석할 때 이게 발병 원인이가 여기에서 그 점수가 플러스가 다 있다고 합니다. 어느 한나에 그런 게 그렇지만 그 사람이 이제 같은 이런 환경이나 이런 데 보게 되면 많이 발생하는 이런 가족이나
1: 네.
0: 예, 혹은 유전적으로 어떤 병을 갖고 있거나 예, 이제처럼 어떤 당뇨병도 이형 당뇨 같은 유전성이 있거든요.
1: 네.
0: 이런 가문이 많이 나타나. 그럼 유전적으로도 내가 이약하다. 이렇게 알고서리 미리 예방하는 게 이게가 우리 예방 차원에서는 1차 예방이라고 있는데 원인에 대한 예방. 이거 딱 원인은 몰라도 어쨌든 이런 유전이나 가족력이 이게 우리가 빨리 발견 안 되는 중시화 안 되는 아이 걸리기 전에 예방하는 차원에서는 1차라고 볼 수 있습니다.
1: 네. 네. 그래요. 알츠하이머병은 갑자기 나타나는 병인지 아니면 젊은 시절부터 이 증상이 천천히 진행되는 또 병인지 네,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까요?
0: 네. 결과적으로는 이 만성적 질병입니다.
1: 아, 만성적 질병.
0: 장기적으로 예, 십몇 년,
1: 네.
0: 십몇 년 이렇게 진행 과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시에 뭐 푹 나타나서 외상 받아서 내게 사람 까무러친다든가
1: 네.
0: 외상후에 기억이 있어진다. 이건 알츠하이머가 달라요.
1: 아, 네.
0: 이런 것, 이런 것도 그 오래 가면 증상은 비슷하게 나타날 수 있지만 이건
1: 네.
0: 원인이 똑똑하지 않습니까?
1: 그렇죠.
0: 위상을 왔으니까.
1: 아, 네.
0: 예, 원래 아무런 증상이 없다. 그런데 이 알츠하이머 같은 건 이제 가령에서 점차적으로 잊어지면. 예, 그 다음에 젊은 나이로부터 해서 점차적으로 이 증상이 강, 저기나 아, 첫 가면은 초시장에는 근치 기억이

0: 그 건방제 했던 일부터 있어지는 게 점차적으로 그다음에는 원치치 그러니까 먼 날의 기억도 있으시고 예, 그다음에는 점차적으로 인격이 소실 인격이란 게 정신병 환자도 심지어 인격이 있어요. 그렇게 말하면 뭐 정신이 또 약 먹고 그럴 때는 막 이러지만 이 사람은 자연적으로 그 접수 못하기 때문에 사람이 무슨 그게 알츠하이머는 젊은 분들도 50 넘은 사람들 알츠하이머 걸리게 되면 어디 가서 마음대로 무슨 뭐 오스버튼가에 노출을 자기 신체를 노출시킨다든가 슬기미를 준다든가 예? 이런 데 대해서 도덕성인데 대해서 이 사람 무관심하단 말입니다. 이런 관심이 아니라 이게 병적을 알게 된단 말입니다. 관리를. 그러니까 자립 능력이 이런 자리 도덕적인 자립 능력 그다음에 자기가 운전할 수 있는 이런 개체의 자립 능력을 다 상실한 것입니다.
1: 네.
0: 예,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1: 네, 그래요. 그러면 이제 젊은 시절부터 또
0: 그렇지.
1: 미리 이제 증상을 발견하면 치료를 하는 것이 네,
0: 예,
1: 좋겠죠. 그래요. 초기 증상이 나타났을 때 제때에 합당한 대응과 치료를 진행한다면 네, 이 알츠하이머병의 발전을 늦출 수는 있을까요?
0: 네, 그걸 그 막지는 못해도 발전을 막지는 못해도 발전을 네. 점차적으로 진행되게 늦출 수 있습니다.
1: 아, 네,
0: 그거는 시간상 관계는 지금의 과학이 다 그렇게 생각해요.
1: 네.
0: 예, 그래서 발전한 나라에서 알츠하이머병이라는 거 진단한 후에도
1: 네.
0: 이 분에 대한 어떤 그 경상성 인지료법이라든가 어떤 데서는 노인들을 모여놓고 서리 노인들을 그 이런 데 대한 지식 교육을 해야 교육이 막 퍼즐을 한다든가 무슨 뭐 핀투
1: 네.
0: 맞춘다든가 기억력 훈련한다든가
1: 네.
0: 그러나 특별히는 또 자기 신체의 몸 가지고 다시 흐리니까 하기 흐리니까 이 손이란 게 중의에서는 우리 띠얼따노라고 있습니다.
1: 네.
0: 예, 손의 움직임이 대뇌가 미칠 관계된다. 이래서 손이 마주친 동작이라는가,
1: 네.
0: 손을 가지고서 양자가 이렇게 부딪힌 동작한다든가,
1: 네.
0: 뭐 코, 진동 이런 동작 때문에 인지로법 해가지고
1: 네.
0: 이런 단련을 시켜 자꾸만. 네, 그냥 숫자 달린도 자꾸만 시키고
1: 네.
0: 이렇게 되면 자꾸만 대뇌의 그게 강화를 준다. 그러니까 대뇌 피질에서 이걸 내 컴퓨터에서 오늘 무슨 수입해오면 이게 계속 수입해온단 말이야. 계속 쓰면 한 번 두 번 틀어가겠지 이런 관계로 계속
1: 네.
0: 마사지인데 계속 강화시키나
1: 네.
0: 이러면 어느 때는 거기 조금 남아있게
1: 네,
0: 이래서 그게 남았던 게 또 점차적으로 이루어지게 혹은 이제처럼 음식이나 운동이나 기타 요법을 해가지고 천천히 로화되게 천천히 단백이 이제 깔아앉게
1: 네.
0: 예, 이제 그렇게 침도물이
1: 네.
0: 예, 어떻게 소화시켜서 이런 방법이 있고 그리고 그 이학상에서 약도 지금 많이 예,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1: 네.
0: 그래서 합당한 대항이라는 게 이제 이런 저 약물 치료의 방법도 있지만은 우리가 지금 이런 생물과학이 발전 위해서 근간에 나도 이래 돌아다녀 보니까 세포 대항 세포 치료 같은 거라에 새로운 생물 치료 방법이 나오고,
1: 네.
0: 그 다음에 어떤 생물 치료에 또 이런 항체나 이런 것들 어떤 그 물질을 대층한 잡아먹는 이런 물질을 만든다든가.
1: 네.
0: 이래서 옛날에 난치병이나 지금 이것도 대뇌에서는 제일 큰 난치병이거든요.
1: 네.
0: 이걸 어찌 댐프냥 물질이 피 안에서 유동될 때 그거 어찌지 못하겠는가. 그 농도를 낮추지 못하겠나. 이런 방법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1: 네.
0: 일본 같은 데는 난 일본에서 공부해서 일본에 이런 재료들 보면 지금 한국 일본도 연합해가지고 아시아에서는 지금 이거 치료에 대한 생물 치료를 지금 세포 치료
1: 조기
0: 세포 이런 치료 지금 좀 실천하고 있어요 지금 이게 효과가 좀 있다 이렇게 보도들이 나왔습니다.
1: 네 그렇군요. 알츠하이머병 초기 증상을 보였을 때 네, 방치를 하게 된다면 빠르게 악화될 수도 있나요?
0: 네, 물론이죠. 그러니까
1: 네.
0: 알츠하이머라고 규정하면 병원에 가서 한번 봐서 선생님들이 그 전업 신경과에 가게 되면 전업 선생님들이 보기 때문에 아 이게 알츠하이머도 확실히 기억이 떨어지고 그 다음에 자기 어떤 이 행동의 모든 것이 저해가 올 때는 가 보게 되면 그러면 예, 선생님들이 판단한다. 이게 초기 발견한다는 게 2차 예방. 초기 발견, 초기 치료한다는 게
1: 네.
0: 2차 예방이 돼요. 원인은 어떤 건지 모르겠는데.
1: 네.
0: 그게 뭐 먼저 제일 많이 발견되는 게 2차 예방에서 발견되거든요. 초기 발견.
1: 네, 초기 발견.
0: 네, 그러니까 빨리 가요. 빨리 가서, 그 다음에 이제 선생님들이 지도하는 이제 같은 그 생활 방식의 치료라든가 혹은 인지 치료라든가.
1: 네. 네.
0: 이런 것들 구체적으로 가족이나 말하는 보호자가 말해서
1: 네.
0: 이걸 더 진행해야 되게끔 좀 천천히 진행되게끔 예, 이렇게 이 사람이 그 능력을 배양한단 말입니다.
1: 네. 예,
0: 그렇게 되면 대뇌가 유축돼 이 대뇌가 마지막에는 그 우리 하이마라는 기억 거기도 못 쓰게 되지만은
1: 네.
0: 이게 잘 진행해야 되면 기억이 잘 진행해야 되면 대뇌 피질이 나와 먹으면서 이게 쫄아든다. 그럼 신경세포도 따라서 그 사유하는 이 이쪽의 대뇌 방구도
1: 네.
0: 잘못되면 오이소가 온다. 더욱더 발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적시적으로 치료하는 게 중요하다 가서 예.
1: 네, 적시적으로 예. 치료하는
0: 예, 것이 중요합니다.

0: 중요하군요. 로인에게 이 알츠하이머병 초기 증상이 의심되면 어디로 가서 어떤 검사를 받아야 합니까?
1: 예, 여기 일단 의심되게 되면 신경과를 찾아가야 합니다.
0: 아,
1: 예, 우리
0: 신경과를요.
1: 종합병원의 신경과에, 예,
0: 네.
1: 담대 가지 말고, 가서 그 종합병 신경과 의사들은 전문 서 있기 때문에 많이 봅니다, 이런 사람들.
0: 아, 네.
1: 그래서 가자마자 이게 확실히 이제서 건망증인가, 무슨 노인이 무슨 어떤 다른 질병 오는 일시적인 이런 병인가,
0: 아,
1: 그 점이 확실히 진행되는 이게 저기나 노인 좀 치매인가.
0: 네.
1: 그러니까 이게 무슨 게좀 주어야 되는가. 우리 지금 노인하고 10대는 노년이란 게 달라요. 우리 옛날도 이거 쓸데없는 말 같지만은 우리 그냥 로인절 쉰다 로인절 쉰다 하지만
0: 네.
1: 실제는 이게 옛날에 모르고 로인절이지. 로인이라는 거는 젊어서도 늙어가는 걸 로인이라 합니다. 젊어서 신체장애가 와서 이건 이미 의학상에서 로인이 됐어요.
0: 아,
1: 의학상에서 이 로인이라는 거예요.
0: 의학상에서는 아, 네.
1: 로얼레마 이제는
0: 아.
1: 노화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한다.
0: 아, 네.
1: 그런데 우리 로인이라는 거는 나이입니다.
0: 아,
1: 나이가
0: 나이죠.
1: 60부터 국제위생소에서 로인이다. 로인이다. 이래서가 이게 이 나이를 관계할 때는 노인하고 노인이 구별점이 있어요. 근데 우리 지금 조선말로는 노인이 아니고 보통 노인이다 이렇게 쓰기도 하거든요. 그게
0: 네.
1: 노인절이다 이렇게 실제로 노인절입니다. 노년.
0: 아,
1: 예,
0: 로년인데요.
1: 60이 돼야 쉬는 건데 이게 정말 노인절이라는 병이 있는 사람이고 젊어서 다 쉬는 절을 돼버리지. 예, 이 약상에서는 그게
0: 네.
1: 우리가 이 노년하고 노인을 구분해서 이걸 좀 알았으면 좋겠다. 결국 이제 병원에 가게 되면 선생님들이 벌써 몇 년이다. 벌써 이 사람들이 년시에서 왔다 하게 되면 많이 이따기 로닌성 痴呆, 예,
0: 네.
1: 로닌성 치매를 이따가 많이 생각합니다. 젊어서 이런 증세가 있다 하게 되면 이거는 나이가 아이 됐지만은 이것도 알츠하이머가 있을 수 있다. 예, 확실하게 진단 내리자 하면 젊은 사람들은 신경과에 가서 예,
0: 신경과에
1: 대체중에
0: 가서
1: 예.
0: 네. 이제 구체적인 또 검사를 받고
1: 네, 그렇죠. 우리 다 합니다.
0: 네.
1: 네, 의사들이 보기만 해도 알아요.
0: 네. 근데 이제 젊은 분들은 아직 뭐 괜찮겠지 하고 정신과에 가서 또 이런 검사를 받는 경우는 거의 적지 않습니까?
1: 정신과하고 신경과는 달라요.
0: 아, 네,
1: 예,
0: 신경과에,
1: 그건
0: 네.
1: 예, 우리는 의사들이니까
0: 아,
1: 다 알죠. 이
0: 네.
1: 정신 표현하고 뭐 환각 일어난다든가
0: 아,
1: 착각 일어나고 뭐 망상 일어나
0: 네.
1: 이거하고는 좀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말하는 거 보고 행동하는 거 보면 이 사람 신경과에 가야 되겠나 정신과 인사 판단이. 예.
0: 아, 네. 그래요. 신경과에도 이제 그럼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는 것이 좋을까요?
1: 네, 초기에 어쨌든 먼저 가서 이런 증상 있으면 먼저 가보고 그리고 이
0: 아,
1: 사람
0: 네.
1: 말 보세요. 아, 되게 알아요. 예, 그렇게 되면 어떤 증상들은 정신 증상들이 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예, 착각은 사람 다 나타나지만 어떤 사람들은 이게 자립력이 떨어지면 예, 망상 슬기만 죽거나 하고 어디 가서 매나리 사람 집사거리거나 이렇게 원래 인간성격을 공지하는 능력이 떨어지니까 이게 정신적으로도 이런 증상이 똑같은 증상이 나타날 수 있지만 그렇지만 그 사람이 주요하게 기억력이 감퇴해 오는가 예, 만성적으로 이거 기억을 못해 오는가 그렇지 않으면 입시적인 어떤 신경 전달 물질이 이한 울증세에 오는가
0: 네.
1: 왜냐하면 통합실조증 옛날 말하는 정신분열증에 의해서 이 사람이 완전히 이거 회복 불가능한 어떤 지금까지 이런
0: 네.
1: 데서 오는 정신현상인가 이런 거는 인사구분입니다. 약성이 다 다릅니다.
0: 네. 그래요. 지금도 이제 많은 분들은 그 알츠하이머병은 치료할 수 없다라고 네, 많이들 알고 계시는데 현재 치료에는 네, 아까도 말씀 주셨지만 구체적으로 또 어떤 돌파구가 생겼는지 네,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까요?
1: 예, 지금 이 알츠하이머는 지명성적이고 노년들이 많이 나타나는 노년성들이 있는 병이기 때문에
0: 네.
1: 정적으로 퇴화성 신경성 질병입니다. 이게
0: 아, 네.
1: 신경세포 주위에 이런 대사물질 쌓이면서
0: 네.
1: 신경세포의 전달도 막지만은 신경세포 자신도 퇴화시킨다. 그러니까 신경세포도 전달 잘안 되고 공급이 떨어지게 되면
0: 네.
1: 이것도 회융성 우리 고기가 유출되는 것처럼 다 유축된다. 그래서 마지막에 노년성 치매의 중기 이르게 되면 이런 사람들이 뇌를 찍어보면 뇌가 한 100분의 20% 다 쫄아들어 있어요. 치매 환자나. 예, 가랭이에 쫄아는 것보다 엄청 쫄아들어요. 보통 나이 걸리면 찍어보면 뇌가 착각 쫄아든다. 그거는 나이 들면서 정상적인 치매가 아니고 정상적 건망증이 올수 있어요. 사람이. 예, 60이 되면 이런 어떤 거 우리 막 기억이 많이 못하죠.
0: 네,
1: 이런 사람
0: 그렇죠.
1: 생리성적인 연령에 따라오는 그런 건망증과 치매는 완전히 다릅니다. 치매는 가속화됩니다, 이게.
0: 아,
1: 예, 점점
0: 가속화되는군요.
1: 진행성적이니까. 예, 점차적으로 금기기부터 어떤 아들, 딸도 알아 못 보고, 그 다음에 심지어 이 사진 찍어보기는 확실히 이게 치매의 중증도구나. 이래서 오는 게구나, 이게. 아, 이건 알츠하이머다. 다시 가해성적으로 알아야 되는구나. 예, 이건 다시 어떻게 교육해서 할 수가 없다, 중도 이러면. 이렇게 인식이 됩니다. 근데 이 젊은이들도 이거 어째 주의해야 되는가 이러면, 아까도 말, 이거, 그렇지만 젊은

0: 어렸을 때부터 이제 같은 적극적인 강의,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조금 이제 같은 생활 습관부터 인지 치료부터 해서 어떤 약물 치료 이런 것들 같이 배합한 다음에 이사회 지도에서
1: 네.
0: 종합성적을 한다게 되면 그렇게 되면 진전을 막을 수 있다 조금씩.
1: 아 진전을 막을 수.
0: 진전 막을 수.
1: 어떤 네.
0: 이 사람 10년이면 뭐 중기에 들어가서 네. 다른 욕 다 잊어먹지만 그 다음에 10년, 20년까지도 잃었을 수 있고 약간 점차적에
1: 아.
0: 그 다음에 그러니까 생명의 그 질을 연장시킬 수 있다.
1: 아.
0: 네, 이래면 됩니다.
1: 이래. 네. 그래요. 방금 이제 말씀 주셨지만 뭐 중기로 넘어가게 되면
0: 네.
1: 네, 어떤 증상들이 많이 나타나게 됩니까?
0: 중기에 넘어가게 되면 그 사람이 그 이기는 더 말할 것 없고 인격 장애가 오고 자립 장애가 없어지고 자립할 수가 없고
1: 예, 네, 스스로 자립하기가 예, 힘들어지죠.
0: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 도움 받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1: 아.
0: 예, 초기는 다른 사람 도움 없어도
1: 네.
0: 어떤 건 잡수거나 모욕하거나 이럴 때는 이러는데
1: 아, 일상생활을 예, 하는 데는
0: 기억을 얻을 네. 때는 사람 잘 오늘 한 일 잘 기억 못한다 뿐이지
1: 아.
0: 지금 당일에 하고 있는 건 다 할 수 있는데
1: 네.
0: 전차들 진행되면 자립생활 다 떨어진다고 합니다.
1: 아.
0: 예, 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네. 그게 기억이 내가 어디서 뭘 해야 된다는 거 다 잊어버리니까.
1: 아. 그런 기억조차 이제.
0: 예, 다 잊어지죠.
1: 네,
0: 없어지니까. 예, 만내, 저기, 나 중기에 이르게 되면 이미, 어떻게 말하게 되면 대뇌 세포가, 그 전달뿐만 아니라, 저축뿐만 아니라 세포 본신이 이미 다 축소되어서 공능을 못한다.
1: 네.
0: 사유를 못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1: 아. 그래요. 만약 이제 초기 발견을 못하고 중기가 돼서 발견을 한다면 그때는 어떤 뭐 적절한 치료법이 따로
0: 그
1: 있을까요?
0: 애매한 좀 말씀이지만 이게 네. 가정도 그렇고 이게 전적으로는 린내가 제일 큰 위험인소이기 때문에
1: 아, 네.
0: 린식의 힘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네. 론인성 치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1: 그러니까 네.
0: 론인성 치매에
1: 네.
0: 론인이 들어 65세 이후부터는 아까도 말했지만 82살은 뭐 서해안 부위 다 올 수도 있지만 정도가
1: 네.
0: 부동하지만 65세 이상 분들은 100에 한 1라도 분 걸린다 말이야 지금.
1: 어.
0: 그러니까 이 상당히 큰 그 우리 리간율 그러니까 그 발병률 놓고 말하면 이 상당히 그 큽니다 이게.
1: 어.
0: 예, 그렇게 플러스가.
1: 그렇죠.
0: 그러니까 이게 집집마다 다 로인들 두 분 있으면 이거 중시해야 된다.
1: 네.
0: 혹은 네 분 할머니 할아버지가 계시면 어쨌든 그 가족력이 있거나 하곤 예, 유전적으로 하면서 이 가문이 이런 게 있다 하게 되면,
1: 네.
0: 그러게 되면 확실히 충실해서,
1: 네.
0: 그때가 다 발견하는 게 중요한다. 이 중기에 이르러서 그 발전 막 싸게 되면,
1: 네.
0: 남에게 많이 이탁해야 돼. 전문기구나.
1: 아.
0: 뭐 집에서 이제 쌍바람 삼고 같이 있을 수 없으니까.
1: 그렇죠.
0: 그래서 우리 저 연길에도 저쪽에 밍양이외 호스피스 병원이 저쪽에 네. 등서장 거기 간 있는데,
1: 네.
0: 거기에 옛날에 우리 가보면, 암 환자 외에,
1: 네.
0: 예, 반면 살죠. 그 밑에는 치매 환자들이 있지.
1: 어.
0: 예, 이런 치료한다. 그 병원이 지도를 받아야 된다.
1: 전문적인
0: 예,
1: 지도.
0: 그래야지 집에서 하자 이런 자꾸만 뛰쳐나가고, 그 다음에 자꾸만, 예, 어디 이루어지고,
1: 네.
0: 사치 못한 사람.
1: 아, 예, 그런 경우가
0: 발목을,
1: 있죠.
0: 손목을 내놓을 수도 없고.
1: 네.
0: 예, 그래서 우리 아버지도 옛날에 약간 치매 증상 있어가지고, 나 같은 게 사람 찾지 못해서, 집으로 돌아와요.
1: 아, 집에 오는 길을 이제.
0: 예, 네, 집에 오는 길을 잊어먹기 때문에.
1: 네.
0: 제가 이 발전 계단을 보기에는 그렇게 발전한다면. 네, 그래서 가다닐 수도 없고.
1: 그렇죠.
0: 네, 사람이기 때문에.
1: 그래요. 이제 약물 외에도, 아까도 말씀 주셨지만, 그 뭐 인지훈련이나.
0: 네, 예, 영양.
1: 이제 뭐 운동, 영양소 등으로도 이 알츠하이머병의 발전을 지원할 수 있을까요?
0: 예, 어느 정도는 보충이 많이 됩니다, 이거.
1: 아, 보충이 예, 많이 되는.
0: 예, 이걸로 해서 지원하는데.
1: 네.
0: 어쨌든 지금 이학이 발전이가 지금 급속도로 이학도 지금 20세기 들어와서 세포, 생물치료 이런 걸 많이 발전하기 때문에
1: 네.
0: 이전이 모르던 질병, 난치성 질병 이게 발병 원인을 점차들 알게 되면서 일단 이 원인만 알게 되면 이래서
1: 네.
0: 이 원인이 이게 다 알게 되면 거기에 대응하는 어떤 AI 기술을 이용해서 원래 10년 동안 실험해야 될 거 1년이 심지어 몇 날이 실험해서 나에게 나올 수 있거든요.
1: 그렇죠.
0: 그래서 이거는 별도 이야기지만
1: 네.
0: 앞으로 가능하게 5년 내지 10년이면 제 생각 같았습니다.
1: 네.
0: 암도 뛸 수 있고
1: 네.
0: 어떤 암이든지 지금 발전 봤음.
1: 네.
0: 그리고 이 대뇌의 두 가지 큰 그 퇴행성 질병, 신경퇴행 질병 하나는 알츠하이머.
1: 네.
0: 한쪽
1: 네.
0: 맹목적을 해서 또 그게 효과가 좋은 게 그러니까 이사들은 전문 그런 거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1: 네.
0: 만들어서
1: 네.
0: 이제 집에서 뭐 숫자 계산이라든가
1: 네.
0: 혹은 물건을 넣는 방법 이런 그 퍼즐 비롯한 이런 맞춘 이런 기라든가 로인에 맞게
1: 명령에
0: 네. 맞게 그 다음에 이 손 운동이라든가 예? 그 다음에 조금 음식이라든가 계산 어떤 걸 영양소,
1: 영양소
0: 이런 걸 하면 네. 발전은 어느 정도는 늦출 수 있다.
1: 아
0: 지금 지금에 지연할 수 있다
1: 네.
0: 이렇게 볼 수 있어. 그러 절대적으로 중시해야 된다.
1: 절대적으로
0: 예, 이게 예방의 차원에서 발견하는 것이
1: 네.
0: 원래 이게 병리가 원인이 복잡하기 때문에 조금씩 오는 그

0: 원인이 좀 복잡하게 되면 종합성이 나기 때문에 1차 예방이라는 건 어떤 무슨 우리 독감이면 독감 주사를 맞는데 1차 예방이야. 독감이 없으시죠. 그런데
1: 네.
0: 이렇게 못하기 때문에 2차 예방이 먼저 발견하는 게 좋아요. 초기 발견하고.
1: 그래야 발견하는
0: 네, 먼저 발견하는 게 예방 차원에서 2차 예방이죠.
1: 네.
0: 이렇게 되면 우리가 그 병이 더 발전 빨리 아약이끔 막을 수 있다. 지금 정도는.
1: 네.
0: 예, 그럼 시간을 벌게 되면 10년 후이 되면 좋은 약물 천천히 나온다. 그러면 완전히 끊어버릴 수 있다.
1: 네.
0: 저는 혹은 또 치료될 수도 있고.
1: 치료될 수도 있고. 네.
0: 네. 이런 방면으로 노력합니다.
1: 그래요. 알츠하이머병의 예방에 있어서 그 수면과 만성 질환을 관리하는 면에서는 특별할 주의할 점이 있을까요?
0: 네, 이 알츠하이머 어쨌든 신경성적인 대뇌 중추 신경이 병이기 때문에
1: 네.
0: 일반적인 주의 신경이나 혹은 우리가 말한 기타 장기병과 좀 달라요. 어쨌든 대뇌 신경 세포는 한번 죽으면 지금까지는 다시 재생할 수 없습니다.
1: 아, 네. 네,
0: 이런 걸 갖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거 옛날에 그 심장 정지되면 뭐 제 심장 잠깐 누르는 거야. 심장을 먼저 사고 자는 게 아니고
1: 네.
0: 심장은 날에다 살아나도 뭐 심장이 뛰지 않으니까 이거는 빨리 눌러서 피가 올라 심장성이 일어나기 때문에 현재 고혈압까지도 가히 예방할 수 있다. 이게 잠을 잘 자는 게 이게 나쁜 일이 아니란 말.
1: 네,
0: 잠을 잘 못 자서 오는 병이 많지 잠을 잘 자면 그 병으로 혹시 뭐 잠 못 자는 병으로 오는 위에는
1: 네.
0: 병도 그렇죠. 저거 신경병을 오는 건 약서 치료했지만
1: 네.
0: 어떤 병들은 뭐 무슨 위상이나 혹은 다른 무슨 종물이나 이런 게 있어서 오는 거는 그 병이 치료하면 올 수 있지만
1: 네.
0: 공능성적으로 잠이 못 오는 거는 그건 알츠하이머 그 병을 유발하는데 아주 중요한 요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래 아무 원인이 없이 예, 내가 잠 못 잔다, 노이즈에 무슨 수면 부족이 오거나 이런 거는
1: 네.
0: 잠을 먼저 자라게 하는 게 약이든 저 잡숫해서 잠을 자자게 하는 게 아주 중요하다.
1: 아, 잠을 잘 자는 것이.
0: 다 생활습관 음식부터 운동까지는 더 말할 게 없고
1: 네.
0: 평상시에 이거는 이게 수면이 제일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신경세포로
1: 그래요.
0: 예, 위하여.
1: 네.
0: 예.
1: 아, 오늘 좋은 세상 프로에서는 네, 리양준 의학 박사님과 함께 이 알츠하이머병에 관한 궁금한 점들을 네, 하나하나 짚어봤습니다. 네, 박사님 오늘 좋은 말씀 너무 감사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0: 네, 수고하셨습니다.
1: 네, 알츠하이머병은 갑자기 찾아오는 병이 아니라 오랜 시간 천천히 진행되는 질병이기에 나는 아직 괜찮겠지 하고 방심해서는 안 됩니다. 단순한 건망증과 네, 병적인 인지 저하를 잘 구분하고 의심되는 신호가 있을 때에는 망설이지 말고 제때 병원 검진을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네, 오늘 프로 여기서만 접겠습니다. 이 시간 프로 편집의 허영실, 방송 담당의 졸광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0: 그 아이는 부끄러운 저의 과거였습니다. 저의 수치였고 저의 절망과 분노 그 자체였습니다. 전 되도록이면 죽을 때까지 그 아이를 영원한 비밀로 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운명은
1: 가물가물하는 의식 속에서 트럭 한 대가 질주해오고 있는 것을 보았다. 부족했다. 다리가 불편해 보이는 한 남자가 17살 되어 보이는 여자아이의 손을 잡고 도시 변두리의 가파른 길을 힘겹게 오르고 있었다. 먼 길을 떠나온 사람인 듯 남자는 어깨에 이불짐 같은 것을 짊어지고 있었다. 다리를 절룩거릴 때마다 자꾸 한쪽으로 쏠리는 이불짐을 수스르느라 남자는 많이 불편해 보였다. 언덕길 양 옆에는 탐스러운 살사리 꽃이 흥그럽게 피어 있었다. 아침 이슬을 머금고 함함하게 빛나는 살사리 꽃에 정신이 팔려 여자아이는 걸음이 뒤떨어졌다. 남자가 말없이 아이의 손을 낚고 재자 여자아이가 엎어지듯 빠른 걸음으로 남자의 발뒤꿈치를 따라 걸었다. 둔덕에 오르자 큰 철문을 단 한옥집이 나타났는데 대문 옆에 검은 글씨로 해피고아원이라고 쓴 나무 간판이 걸려있었다. 남자가 철문 틈 사이로 고아원 안을 들여다보았다. 아무 기척도 없었다. 그는 여자아이를 고아원 대문 앞에 세워놓고 낮은 소리로 말했다.
2: 집안에서 누가 나오면 무조건 따라 들어가거라. 그리고 아무데도 가지 말고 이곳에만 있어야 해. 그래야 엄마를 만날 수 있다.
1: 말을 마친 남자는 누군가에게 쫓기는 사람처럼 오던 길로 바삐 돌아섰다. 머리를 빡빡 깎은 뒤통수는 마치 소가 풀 뜯어먹은 자국처럼 그루터기가 가증하지 않아 수십 마리 거마리가 머리 꼭대기로 기어오르는 것 같았다. 케이치는 남자의 뒷모습을 기억에 담으려는 듯 숨을 죽이고 지켜보았다. 한 번쯤은 뒤돌아볼 줄 알았다. 그랬으면 손을 흔들어 마지막 인사라도 했을 것이다. 하지만 남자는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다. 더 이상 남자의 모습이 보이지 않자 케이치는 비로소 안타까움인지 해탈감인지 모를 숨을 길게 내쉬었다. 모래로 지었던 까치집이 무너지듯 작은 가슴이 천천히 내려앉는 것만 같았다. 하지만 아이는 여전히 남자가 사라진 쪽에서 쉽게 시선을 거두지 못했다. 그가 가는 곳을 기억하려고 함인지 아니면 자기가 왔던 곳을 기억하고 싶은 것인지 알 수 없었다. 아이의 눈가에 눈물이 핑 돌았다. 혼자라는 사실이 시집을 나간 그해 겨울에 할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셨다. 할아버지의 장례를 마치고 로따, 롤, 로싸는 농산일을 그만두고 도회지에 나가서 돈벌이를 하자고 의견을 모았다. 사실 그 근처의 다른 집들에서는 벌써 몇 년 전부터 외지로 일하러 나갔다. 그러다 보니 동네에는 빈집들만 성처럼 남아있고 사람의 그림자도 얼씬거리지 않았다. 농사꾼이 땅을 버리면 안 된다고

0: 도회지가 하도 강경하게 주장하여 그의 자식들은 도회지로 떠나지 못했다. 하지만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 이제 더 이상 농촌에 눌러앉아 있을 이유가 없어졌다. 농사라는 것이 지으면 지을수록 힘만 빠질 뿐 돈은 별로 남는 게 없었다. 그런데 케이치가 골칫거리였다. 아이를 데리고 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6살밖에 되지 않는 아이를 홀로 집에 남겨둘 수도 없었다. 세 남자는 장시간에 걸친 토론 끝에 케이치의 엄마가 왔던 곳으로 아이를 보내기로 합의하였다. 그들은 넷째 한테서 케이치 엄마를 연변 어느 시골 마을에서 데려왔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어서 알고 있었다. 누가 데려다 주는가를 두고 작은 충돌이 있었다. 로따가 당연히 자기가 가야 한다는 것을 롤이 자기가 가야 한다며 우기는 바람에 두 사람 사이에 서로 온성이 높아졌다.
1: 형이 그렇게 우기니 마치 케이치와 형이 무슨 특별한 사이라도 되는 것 같구만.
2: 누가 할 소리? 너야말로 그렇잖니?
1: 그럼 형이 꼭 케이치를 데려다줘야 하는 이유를 말해보.
2: 딴 게 있겠니? 케이치가 다른 사람보다 나를 잘 따랐으니 당연히 내가 데려다줘야 하나 보다 했지.
1: 형, 그 입은 비뚤어져도 말은 바른 대로 하라고. 친한 관계를 말하면 케이치와 내가 더 극진했어. 내가 늪에 빠져 사경을 헤맬 때 나를 구해준 것이 케이치였어. 그 후부터 나는 케이치를 친딸보다 더 극진히 보살폈어.
2: 친딸? 친딸은 아니잖아?
1: 아, 말이 그렇다는 거지. 형은 알면서 왜 그러?
0: 롤이 머쓱하게 웃으며 가렵지도 않은 귀를 뻑뻑 긁어댔다. 두 사람이 서로 자기 주장을 굽히지 않자 로산이 나서서 누가 데리고 가든 마찬가지가 아니겠느냐며 로따를 설득했다. 일반적으로 롤이 우기면 누구도 그를 이기지 못한다. 결국

0: KT 덕에 구사일생으로 살아난 로울은 아이에 대한 사랑이 남달랐다. 로울은 나면 그때 일은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대신 죄에 대한 대가로 다리 병신이 되었으니 용서해달라고 빌고 싶었다. 하지만 그녀가 어디에 있는지도 모른다. 다만 그녀가 왔던 곳으로 다시 돌아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막연하게 가지고 있었지만 그것도 어디까지나 추측일 뿐이다. 지금 상황에서는 그나마 그것이 가장 가능성 있는 추측일 것이다. 그래서 케이치를 그녀가 왔던 곳으로 데려다주는 일을 무조건 자신이 하고 싶었던 것이다. 케이치가 있는 곳을 알고 있으면 언젠가는 그 아이 엄마를 만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였다. 그때 고아원 출입문이 덜컥 열렸다. 케이치는 철문 틈 사이로 소리 나는 곳을 유심히 바라보았다. 얼굴은 이쁘장하지만 몸집이 뚱뚱한 중년 여자가 끌신을 잘잘 끌면서 대문 쪽으로 걸어오고 있었다. 아이는 두 손으로 살창을 잡고 철문에 배를 딱 붙이고 서서 여자한테서 눈길을 떼지 않았다. 아직 잠이 덜 깬 듯 여자는 하품을 늘어지게 하더니 한 손으로 눈가에 흘러내린 눈물을 훔치고 나서 철문을 가로지른 자물쇠를 풀었다. 철문이 열리자 케이치가 쑥 여자의 앞으로 다가섰다. 와! 순간 여자가 질겁한 듯 빈명을 지르면서 뒤로 벌렁 나가 자빠졌다. 그 서슬에 철문이 도로 닫혔다.
1: 왜 그래? 무슨 일인데?
0: 중년의 남자가 파자마 바람으로 집안에서 뛰쳐나왔다. 여자가 말을 더듬으면서 연신 손짓으로 대문 밖을 가리켰다.
2: 저기...
3: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알쏭달쏭 우리말 프로에서 인사드리는 서윤옥입니다. 지난 주말 집에서 저는 직접 김치를 담궜습니다. 예전에는 늘 시장에서 사 먹기만 했는데 며칠 전 김치 담그는 영상을 우연히 보았는데 영상 속 과정을 보다 보니 저도 집에서 한번 도전해 볼 수 있겠다는 용기가 생겨 과감하게 김치 만들기에 나섰습니다. 배추를 소금에 절여 물기를 빼고 양념을 잘 버무린 뒤 하나하나 정성껏 항아리에 차곡차곡 채워넣었습니다. 김치를 그냥 두면 배추가 우러떠올라 공기와 닿게 되고 쉽게 상하기에 무거운 돌로 꾹 눌러두었습니다. 무거운 돌로 배추를 꾹 눌러두어야 양념 맛이 고루 잘 배고 오래도록 맛있게 보관할 수 있다는 말이 문득 떠올랐습니다. 어릴 적 어머니가 부엌에서 김치를 담그시면서 들려주셨던 그 말씀이 이렇게 제가 직접 김치를 담그는 순간 생생하게 기억이 났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단어는 눌러두다입니다. 무거운 것으로 지질러 두다는 뜻으로 무거운 물체를 이용해 대상이 움직이거나 떠오르지 않도록 꾹 눌러놓는 행동을 말합니다. 네, 눌러두다에는 또 일정한 상태에서 더 계속하지 않고 그대로 두어두다는 뜻도 있습니다. 얼마 전 남편과 아이의 교육에 관해서 의견 차이가 생겨 다툴 뻔한 적이 있습니다. 서로 감정이 격해지고 언성이 높아지기 시작했는데 이대로 이야기를 계속하면 서로 모진 말만 하고 문제는 해결되지 못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당장 논쟁을 이어가지 않고 잠시 감정을 눌러두기로 했습니다. 흥분한 마음을 그대로 멈춰두고 시간을 두고 차분하게 생각한 뒤 다시 대화하기로 한 것입니다. 네, 이렇게 어떤 상황이나 감정을 더 진행하지 않고 그 상태로 멈춰두는 것도

0: 눌러두다 라고 표현합니다. 마음속에 치밀어 오르는 화를 눌러두다, 당장 할 일을 잠시 눌러두다 같은 표현을 자주 쓸 수 있습니다. 눌러두다에는 또 버리지 않고 계속 쓸 수 있게 그대로 두다 라는 뜻도 있습니다. 집 정리를 하다가 제가 학생 시절 사용하던 오래된 공책과 연필들을 발견했습니다. 당장 사용하지는 않지만 나중에 아이가 숙제할 때 쓸 수도 있고 제가 메모할 때도 유용할 것 같아 버리지 않고 서랍 안에 잘 눌러두었습니다. 필요할 때 꺼내 쓸 수 있도록 그대로 간직해 둔 것이죠. 이처럼 물건을 버리지 않고 계속 사용할 수 있게 보관해 두는 의미로도 눌러두다를 활용합니다. 옛 사진이나 편지, 작은 소품들을 버리지 않고 눌러두며 추억을 간직하기도 하죠. 내 일상 속에서 우리는 수많은 순간에 눌러두다를 만납니다. 음식을 보관하기 위해 돌로 눌러두기도 하고 격한 감정을 잠시 눌러두며 마음을 가라앉히기도 하며 소중한 물건을 버리지 않고 눌러두며 이 시간에도 알쏭달쏭 우리말과 다시마
1: 간지인 존경으로 안내해드립니다.
2: 참대곰 평평과 복상이 미국에 도착해 해외 체류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1: 뉴스에 이어 시사 해설과 특집 프로를 보내드립니다.
2: 아래 상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선진 제조업은 현대화 산업체계의 골격입니다. 습금형 청소기는 제조업에 함대한 비중을 유지하고 선진 제조업을 대대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15차원 전망계획을 시작하는 해 우리나라는 제조업의 진흥화, 녹색화, 융합화 발전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선진 제조업을 골간으로 하는 현대화 산업체계는 빠르게 구축되고 실물경제 기반은 갈수록 튼튼해지고 있습니다. 하남청주에 위치한 중국철도장비그룹 생산작업장에서 우리나라가 자주적으로 개발한 최대 직경이 터널 굴진기 중국철도 1662호가 현재 분해 조립을 거쳐 안위성 합비로 운송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굴진기는 현재 터널 공사에 투입될 예정입니다. 중국철도 1662호 굴진기 프로젝트 설계 책임자 류곤 씨는 이 굴제조의 혁신 진화와 산업 도약을 반영했습니다. 우리나라 제조업의 고품질 발전을 깊이 중시하는 습금형 정소기는 선진 제조업을 골간으로 하는 현대화 산업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습니다. 2025년 5월에 하남성을 시찰할 때 습금형 정소기는 중국식 현대화를 실현하면서 제조업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제조업 기술을 소중히 장악해야 하며 이렇게 해야만 중국식 현대화를 진정으로 실현할 수 있다고 표했습니다. 습금형 정석기는 제조업의 발전을 지속적으로 추진한 한편 자립자강을 견제하고 핵심 기술을 장악하며 산업과 대각, 연구기구의 일체화를 추진한 한편 자질 높은 인재를 대량 양성해야 중국식 현대화를 진정으로 실현할 수 있다고 제기했습니다. 습금형 정석기는 최근 중요한 지시를 내리고 선진 제조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강화해 중국식 현대화에 강력한 버팀목을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청소기가 제시한 방향을 따라 각지 각 부문은 선진 제조업의 발전을 중요한 과업으로 삼고 산업체계 지속적인 최적화와 고도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산동성 유엔세 기업은 우주비행 장비 제조 분야에 응용되는 고성능 탄소 섬유를 성공적으로 생산해냈습니다. 직경이 머리카락의 10분의 1에 불과한 관련 제품은 인장 강도가 강제 10배에 달합니다. 한편 강서 남성에서 국가급 제조업 단일 품목 선도기업이 첨단 광통신 차량용 침력력의 기술 장벽을 성공적으로 돌파하고 모 국산집의 생산 능력을 세계 제1위로 끌어올렸습니다. 기업의 소속 기술 책임자 호가수 씨는 레이저 칩의 개발 난이도가 매우 높다며 해외에서 최초의 장비 구매, 제품 개발에서 규모화 생산까지 3년 내지 5년이 걸렸지만 우리는 6개월 만에 관련 칩을 개발해냈다고 소개했습니다. 일찍 목조르는 기술이 현재 새로운 경쟁 분야로 빠르게 진화하고 있습니다. 현재 세계의 신규 등대 공장 10곳 중 6곳이 중국 기업입니다. 올 1월부터 8월까지 전국 규모 이상 첨단 기술 제조업 증가치는 전년 동기 대비 14.2% 증가했습니다. 국가통계국 국민경제종합

0: 대사 부사장 왕관원은 올 8월 교모의상 공업성장에 대한 첨단기술 제조업, 디지털 제품 제조업 등 신성장 동력의 기여률이 60%를 초과하면서 지원 선도 역할을 크게 부각시켰다고 표했습니다. 기술 함량과 부가가치가 비교적 높은 첨단기술 제조업이 지속적으로 선두를 달리고 있는 한편 집적회로 제조, 지능 차량 탑재 설비 제조업은 20% 이상의 고성장을 유지했습니다. 당연 우리나라의 제조 부가가치가 세계에서 총하는 비중은 거의 30%에 달하고 이런 16년 동안 1위를 차지했습니다. 한편 국가첨단기술산업개발구 179곳의 생산 총액은 20조 원을 돌파하고 국가선진제조업 클러스터 80곳은 현지 실정에 따라 합력을 형성해 세계적 선진제조업 클러스터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선진 제조업을 동력으로 하는 한철의 심각한 산업 효력이 중국 대지에서 전면적으로 전개되고 있으며 중국식 현대화를 위해 튼튼한 물질적 기술적 기반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공업정보화부 계획사 여월 사장은 신흥의 공업화 기본 목표에 착안해 과학기술 혁신과 산업 혁신의 신축융합을 추진하고 핵심 기술의 공략을 강화한 남편 과학기술 성과의 전환과 응용을 심화하고 선진 제조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강화할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1: 한전 국가부조석이 현지 시간으로 9월 26일 뉴욕 유엔 본부에서 제81차 유엔 총회 일반성 변론에 참석하고 연설을 발표했습니다. 한정 부주석은 당면 국제 정세는 복잡다단하고 지연 충돌이 그치지 않으며 발전 격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글로벌 도전이 속출하는 상황에 비추어 습금평 주석이 글로벌 발전 창의, 글로벌 안보 창의, 글로벌 문명 창의, 글로벌 관리 창의를 제기해 인류 운명 공동체를 구축하는 데 전략적 인도를 제공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현재 갈수록 많은 나라들이 손을 잡고 역사적 사명을 함께 짊어지며 곤란과 도전에 공동 대응하면서 인류의 공동 복지를 증진하려 합니다. 한정 부주석은 네 가지 건의를 제출했습니다. 첫째, 전후 국제 질서를 수호하고 공동 안전으로 항구한 평화를 구축해야 합니다. 공동, 종합, 협력, 지속 가능의 안전관을 실천하고 냉전 사유, 진영 대항을 벌이며 대화와 협상을 통해 이견 상유와 분쟁을 해소하는 것을 견지합니다. 둘째, 글로벌 발전에 봉착한 공경을 정시하고 개방과 협력을 통해 공동 번영을 촉진합니다. 발전을 국제 이상의 중심 위치 놓고 단결, 평등, 균형, 보편적 특혜의 글로벌 발전 동반자 관계를 공동 건설합니다. 셋째, 문명 교류와 상호 참조를 촉진하고 소통과 대화를 통해 단결과 상호 신뢰를 재건해야 합니다. 유엔 플랫폼의 착안에 국제 인문 교류를 강화하고 각국 인민의 상호 리해와 지목을 증진하고 다원화 문명의 공동 진보를 추진합니다. 넷째, 다자수의 기치를 높이 들고 실제 행동으로 공평과 정의를 수여합니다. 각국은 단결과 실천을 통해 유엔을 수호하고 장대시킵니다. 한정 부주석은 새 중국이 1971년에 유엔에서의 합법적 이석을 회복한 것은 중국과 세계에서 모두 중대하고 심원한 이의를 가진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 55년간 시종 세계를 위한 안정한 역량이 된 중국은 평화 안전 기록이 가장 좋은 대국이었습니다. 공동 발전의 중견 역량으로서 중국은 글로벌 경제 성장에 대한 기여률이 장기간 30% 조화를 유지했습니다. 그리고 변혁 시대의 진보 역량인 중국은 글로벌 관리 체계가 더욱 공정하고 합리한 방향으로 발전하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했습니다. 국제 정세가 어떻게 변하든 중국은 평화 발전에 대한 추구를 굽히지 않고 공평과 정의를 확고하게 수호하며 다자수에 대한 언약을 시종 일관 견지할 것입니다. 중국은 각국과 함께 인류 운명 공동체를 구축하는 위대한 실천 속에서 인류의 더 아름다운 미래를 공동 창조할 것입니다. 뉴욕에 있는 동안 한정 부주석은 불가리아 요토바 대통령, 세르비아 부치치 대통령, 기프로스 헤리스토주 리지스 대통령, 가나 마하마 대통령, 키리바시 마무 대통령을 각각 접견했습니다. 외국 지도자들은 습금평 주석이 제기한 일련의 중대한 리념과 창의를 높이 평가하고 중국이 이룩한 발전 성과를 찬탄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계 중국 원칙을 확고하게 준수할 것이라고 재천명하고 중국과 전략적 상호 신뢰를 한층 더 증진하고 실무 협력을 심하고 다자간 협력을 강화하며 인민의 복지와 세계 지속 가능 발전을 위해서 더욱 큰 기여를 하려한다고 표했습니다.
0: 특별 보도 장정 정신 이어받아 부흥의 길에서 힘차게 나아가자. 오늘은 홍군 장정의 중요한 조난지인 종경으로 안내드립니다. 종경 요양 도자족 묘족 자치현 남효계진의 푸른 기와 목조 건물 앞 비석에는 중국 로농 홍군 제3군 사령부 요족지라고 새겨져 있습니다. 1934년 6월 이곳으로 전전한 홍군 제3군은 남효계를 군사지휘 중심으로 하는 검동혁명 근거지를 세웠습니다. 1934년 10월 남효계 묘동태전에서 회수한 홍군 제3군과 홍군 제6군단은 상소전투의 삼감으로서 조항홍군의 장등을 성원하고 상악천검 혁명 근거지를 확대하는 데 탁월한 기여를 했습니다. 요양현 당연의 당사연구실 직원 염산에 따르면 남효계에서 홍군은 농민들에게 토지를 분배하는 곡담회를 설립하고 토지가 없거나 토지가 적은 농민들에게 토지를 2천여무 나눠주어 군중들의 큰 지지를 받았습니다. 남효계진에서 생산하는 벼는 셀레늄 함량이 높습니다. 현재 벼 재배기지는 황금 이삭이 출렁이고 풍년의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남효계진 진장 후호에 따르면 역내 벼 재배 면적은 13,000무, 년간 생산액은 1,250여만 원에 이르며 마을 주민 7천여 명은 집 근처에서 일자리를 찾아 수입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혁명 자원과 생태 자원의 이중 우세 립각하고 셀레늄, 벼 등 특색 산업을 육성하면서 로혁명구의 논밭은 해마다 풍작을 안아오고 있습니다. 홍군 3대 주력이 중경에서 활동한 중요한 거점인 기강은 조항홍군의 위대한 조난을 실현하는 데 중요한 보상과 지지를 제공했습니다. 1935년 1월 준의회의 순조로운 개최를 보장하기 위해 홍군 제1군단 제1사 제2团은 기강 양각향 즉 오늘의 기강구 안운진 양각촌으로 진격했습니다. 오늘날의 안운진은 사냥의 사육, 매입, 가공, 판매 그리고 문화관광을 아우르는 조선산업사슬을 형성했습니다. 기강구 안원진 임소강 진장은 조선산업사슬을 부단히 발전시키는 과정에 농업인구의 60% 이상이 산양산업에 뛰어들었으며 산양의 조선산업사슬 생산액은 장기간 2억 8천만 원 이상에 달했다고 소개했습니다. 현재 장정 국가문화공원 중경 구간 건설을 힘다해 추진하고 있는 중경은 곳곳의 유적지와 문화유산을 지역 경제의 발전에 동력으로 삼고 더욱 활기찬 모습으로 신시대 장정의 길을 따라 힘차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1: 추석 연휴 기간 전국 소비시장은 수요가 왕성하고 지능형, 녹색, 건강 관련 상품 판매가 호황이었습니다. 소비자는 190만 7천 명, 장출한 판매액은 115억 3천만 원이었습니다. 전국 철도가 27일 귀성객 고봉을 맞이한 가운데 운송한 료객은 연인 수로 1,686만 명, 증편한 료객 열차는 1,398편이었습니다. 도로면에서 자가용을 이용한 도시 주변 관광, 농촌 관광이 주류를 이뤘습니다. 한편 수상 도시 관광, 섬 관광 방문객 수도 빠르게 늘었으며 야간 관광객 증가폭은 26%를 넘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추석 연휴 기간 전국 여러 통상구에 외국인 입국 관광객이 계속 늘었습니다. 국가이민관리국에 따르면 연휴 기간 일평균 출입국 관광객은 연인수로 225만 명이 달했습니다. 해외 소셜 미디어는 중국 쇼핑 관련 화제로 들끓었습니다. 드론, 액션캠, 폴더블폰 등 첨단 제품에서 가방, 의류, 아로마 제품까지 인기가 대단했습니다. 영국 관광객 제임스 로버트는 휴대폰과 앱을 통해
0: 할빈 이춘 고속철이 28일 동시에 개통됐습니다. 화북과 서북, 화중, 동북을 관통하는 네 갈래 고속철은 지역 경제 사회의 고품질 발전에 강력한 교통 동력을 불어넣을 것입니다. 설계 시속이 350km인 경항 고속철 웅안 상구 구간은 하북 외북단에 위치한 이 고속철은 건설 과정에서 다년간의 동토 시공 난제를 극복했습니다. 중국 철도 건설 대교국 합의 고속철 현장 책임자 오조는 겨울에 파쇄기로 표층 50cm의 동토를 부수고 따로 쌓아 보호함으로써 운송 과정에 흙토 류시를 줄였다고 설명했습니다. 하루에 새 고속철을 네 갈래 동시에 개통한 것은 우리나라에서 최초이며 고속철 건설에 새로운 기록을 세웠습니다. 이는 단순한 노선 연장이 아니라 지역 지리 공간

0: 재구성이기도 합니다. 국가고급 싱크탱크인 지속하는 교통혁신센터의 연구원이며 북경교통대학 교수인 리홍창은 네갈레로선의 개통과 운행은 북경전진, 하북협동발전과 동북전면진흥, 소부대개발, 장강경제벨트의 고품질 발전 등 국가전략에 보다도 조밀한 동력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갈레 고속철은 우리나라 고속철망이 공간적으로 동중부 지역의 단점을 보완하고 도시군과 도시권이 시간적으로 종합보강 단계 진입했음을 뜻합니다. 그리고 림업경제, 양로건강경제, 신흥산업을 포함한 경제사회발전의 추진효과가 네트워크 시대에 들어섰음을 의미합니다.
1: 제20회 아시안게임이 27일 35개 금메달을 확정한 가운데 중국 대표팀은 12개 금메달을 획득했습니다. 중국 육상계의 차세대 선수들이 화려하게 등장해 첫선을 보이고 중국 탁구는 여자 단식과 남자 복식 금메달을 챙겼습니다. 아시안게임 탁구 남자 복식 결승에서 중국의 림시동 황우정 복식조가 일본을 4대2로 누르고 우승했습니다. 경기가 끝난 후 림시동은 이번 경기가 자신감을 되찾게 해줬다며 우리는 처음부터 우승을 목표로 나왔고 그 우승을 따내기 위해서 모든 걸 쏟아부었습니다. 매 경기에서 한 점 한 점 반드시 이겨야 한다는 마음으로 싸웠다고 말했습니다. 여자 단식 결승은 중국 선수끼리 격돌했습니다. 왕만욱은 4대2로 손영사를 꺾고 금메달을 따내고 손영사는 은메달을 받았습니다. 남자 110m 허들 결승은 27일 저녁 펼쳐졌습니다. 중국 선수진흥과 유준천이 각기 7번 레인과 9번 레인에서 출전했습니다. 결국 진원이 13초 15로 우승했습니다. 이는 중국 선수가 8년 만에 아시아 허들 최고 수준을 대표하는 이 종목의 금메달을 되찾은 것입니다. 여자 창던지기도 27일 저녁 세계적 수준의 맞대결을 펼쳤습니다. 우리나라 주원경 선수는 뜨거운 투지를 보이며 첫 시기부터 아시안 게임 기록을 깨고 70m 사육의 성적으로 우승을 했습니다. 이 밖에 여자 멀리뛰기에서는 중국의 황영영 선수가 마지막 시기 역전으로 정상에 올랐습니다. 주원정 선수가 166.57점으로 금메달을 땄습니다.
0: 개척하고 새로운 역사적 조건에서 계속하여 중국 특색 사회주의에 위대한 승리를 이룩하는 시대이고 초유 사회를 전면적으로 실현한 데서 결정적 승리를 이룩하고 나아가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을 전면적으로 건설하는 시대이며 전국 여러 민족인민이 단합 분투하여 끊임없이 아름다운 생활을 창조하며 전체인민의 공동부유를 점진적으로 실현하는 시대이고 전체 중화의 아들, 딸들이 일심협력하여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라는 중국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 분투하는 시대이며 우리나라가 인류를 위하여 끊임없이 더욱 큰 기여를 하는 시대이다. 중국 특색 사회주의가 신시대에 들어서면서 우리나라의 주요 사회 모습도 아름다운 생활에 대한 인민의 날로 늘어나는 수요와 불균형적이고 불충분한 발전 사이의 모순으로 전환되었다. 이는 우리 당이 우리나라 사회주의 초급 단계에 부단히 변하는 새로운 특징에 근거하여 내린 중대한 전략적 판단으로서 우리나라 사회 발전의 객관적 실제를 반영하고 현시대 중국의 발전에 직면한 주요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의 주력점을 명확히 했다. 우리 당은 항상 당과 국가 사업의 발전 변화, 그 수요가 날로 확대돼 물질 문화 생활에 대한 요구가 더욱 높아졌을 뿐만 아니라 민주, 법치, 공평, 정의, 안보, 환경 등 면에 대한 요구도 갈수록 높아지고 있으므로 물질 문화 수요만 강조하는 것은 이미 인민 대중의 염원과 요구를 전면적으로 진실하게 반영할 수 없게 되었다. 이와 동시에 우리나라의 사회 생산력 수준이 총체적으로 뚜렷이 향상되고 사회 생산 능력이 많은 방면에서 세계 앞자리를 차지한 상황에서 락한 사회 생산을 강조하는 것은 이미 실제에 부합되지 않는다. 보다 두드러지게 제기되는 것은 발전이 불균형적이고 불충분한 문제로서 이는 이미 아름다운 생활에 대한 인민의 날로 늘어나는 수요를 충족시키면서 나서는 주요한 제약 요소가 되었다. 우리나라 주요 사회 모순의 변화는 전 국면에 관계되는 역사적 변화로서 당과 국가 사업

0: 의 많은 새로운 요구를 제기했다. 그러므로 발전을 지속적으로 추진시키는 데 기초하여 발전이 불균형적이고 불충분한 문제를 힘써 잘 해결하고 발전의 질과 효과성을 힘써 향상시켜 경제, 정치, 문화, 사회, 생태 등 면에서 이민의 날로 늘어나는 수요를 보다 잘 충족시키고 인간의 전면적인 발전과 사회의 전면적인 진보를 보다 잘 추진해야 한다. 우리나라 주요 사회 모순의 빈치를 핵심으로 하는 당장은 우리나라 발전에 새로운 역사적 좌표에 입각해 우리나라 주요 사회 모순의 발전 변화가 불러온 새로운 특징과 새로운 요구를 깊이 있게 파악했다.
1: 지금까지 학습 시간이었습니다.
2: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3: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존칙입니다.
2: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3: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3: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는 주변의 본부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엮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1: 이어서 분석과 설명 코너 시간입니다. 오늘은 디지털 무역 박람회에서 협력 기회를 엿보는 해외 업체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0: 이슈되는 사건, 사고와 뉴스에 대해 자상한 설명과 분석을 진행하며 사건 내면의 숨은 의도를 파헤쳐드리고 해외학자, 전문가들의 생각을 전해드리는 분석과 설명 시간입니다.

제25회 글로벌 디지털 무역 박람회가 23일부터 27일까지 기간 항주에서 열렸습니다. 해내외 참관자들은 각 부스를 누비며 인공지능이 가져다 준 산업 변혁을 가까이서 체험했습니다. 박람회에서 인공지능은 이미 개념에서 착지로 나아갔고 로봇과 무인기 등 실체 하드웨어는 인공지능을 장착했습니다. 인공지능은 또 다국간 전자상 거래, 디지털 오락 등 장면에 깊이 있게 융합됐습니다. 일부 해외 업체는 관람하는 한편 부지런히 상담을 진행하면서 디지털 기술이 가져다 준 새로운 협력 기회를 엿보고 있습니다. 박람회 전시장에 들어서면 미래감이 밀려옵니다. 요연하게 달리는 로봇, 크기가 부동한 드론, 3m 높이의 유인 변형기각, 그리고 뇌전기 설비를 착용하고 뇌골격을 입은 체험자, 이미 각종 실체 하드웨어에 내장한 인공지능은 중의학 사진기는 설상, 얼굴 영상과 맥박 정보를 수집해 체질을 식별할 수 있고 기질 설계 로봇은 헤드 디지털 모델링을 이용해 개성화 미학 방안을 출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마트 신 등은 인체 균형 감지를 최적화하고 넘어지지 않도록 돕습니다. 영반 테크놀로지가 내놓은 락치 인공지능 안경 전시 부스에는 사용자들이 길게 줄을 섰습니다. 여러 가지 기능을 갖춘 이 안경은 사용자와 상호 문답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촬영, 번역, 프롬프트, 내비게이션과 지불도 가능합니다.

안경을 체험한 후 팔레스티나 바이어 아흐메드 파리드는 곧바로 기업의 연락처를 요구했습니다. 파리드는 향후 직접 협력할 수 있도록 상가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파리드는 전시회는 아주 좋은 기회를 제공했으며 거의 모든 것에 대해 놀랍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모든 사람들이 인공지능을 사용하고 싶어 하지만 많은 지역은 아직 지능체와 대형 모델을 연구 개발하는 단계에 머물러 있다며 중국은 이미 인공지능을 실제 생활과 장면에 융합시키고 있으며 중국에서 인공지능 응용이 보편화로 나아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물리 세계에서 실체 설비를 작동하는 것처럼 디지털 장면에서 가치를 체현하고 있는 인공지능은 다국 간 전자상거래, 영화방송 창작, 의료진단, 금융 위험 부담 통제 등 분야에 널리 활용되고 있습니다. 알리바바가 이번 방담회에 가져온 글로벌 전자상거래 인공지능 작업대는 대화를 통해 지령을 내릴 수 있으며 지능체는 자동으로 시장 조사, 마케팅, 일상 운영 등 업무를 완수할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은 많은 기업의 운영과 콘텐츠 창작 면에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네시즈 대외무역통 플랫폼은 우편물, 인공지능, 빅데이터 기술을 통해 대외무역기업이 전 세계의 고객과 효율적으로 접촉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그리고 항주도시건설투자그룹은 인공지능 시스템을 구축해 도시의 스마트 운영을 돕습니다. 또 일부 기업은 인공지능을 통해 단막극, 만극을 빠르게 생성해 콘텐츠 생산 능력을 낮추기도 했습니다. 도시아바이오 길을 그레치는 예전에 필요한 서비스에 대해 외주하거나 비용을 지불해야 했지만 지금은 인공지능을 빌어 많은 일을 스스로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방담회를 계기로 전자상거래 플랫폼 자원을 접목시켜 업계의 최신 동태를 장악하는 것을 도우려다고 말했습니다. 크레치는 기술 혁신과 착지와 응용에서 중국 속도를 따라잡을 수 있는 국가는 아주 적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에서 유학하고 지금은 위오에서 무역회사를 경영하고 있는 방글라데시우 바이어 파이저르 초장치를 둘러싸고 많은 관객들이 줄을 서서 체험했습니다. 프랑스에서 온 근로는 이번 기회를 빌어 중국 기업이 제공한 제품과 해결 방안이 회사의 업무 수요와 접목할 수 있는지를 의뢰하려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전시회에 대해 깊은 인상을 남겼고 중국은 인공지능의 응용 경계를 끊임없이 확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인공지능의 응용과 착지는 강대한 연산력을 떠날 수 없습니다. 이번 전시회에서 중국 기업은 관련 혁신 성과와 계획을 집중적으로 전시했습니다. 지능체 시대를 향한 원생 2D GPU 개망 S3, 데이터 흐름 물리 인공지능 칩 고광 D35 등 지면 연산력 칩을 비롯해 3체 계산 별자리, 변경 별자리 등 전기 연산력 기초시설도 있습니다. 많은 해외 업체는 디지털 무역회를 통해 전연과학기술을 접촉했을 뿐만 아니라 그 속에 내재한 거대한 기회도 느꼈다고 표했습니다. 남아프리카 바이어 무안고난 이번까지 두 번째로 박람회에 참가합니다. 무안고난 인공지능 제품을 도입해 교육 장면을 확장하려고 한다며 협력 파트너를 찾은 후 관련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표했습니다. 러시아에서 온 세르게이는 중국은 현재 인공지능 발전이 가장 뛰어난 지역 중 하나며 일부 제품은 중국에서만 찾아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본기 박람회를 지속적으로 주목할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0: 탄소 배출량 정점 도달, 탄소 중립 이런 개념들은 우리와 너무 멀게 느껴지지 않나요?
1: 아니죠. 바로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2: 일회용 비닐 주머니 필요 없어요. 가방 갖고 왔어요.
1: 비닐 주머니 한 장 적게 사용하면 탄소 배출량이 0.1g을 줄일 수 있습니다.
2: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을 하면 길이 막힐 걱정도 없고 건강에도 좋아 일석이조죠.
1: 매일 자전거를 타면 탄소 배출량 3,200g을 줄일 수 있습니다.
2: 실내외 온도차를 줄이면 온도 균형이 이루어져 감기도 쉽게 걸리지 않습니다.
1: 에어컨 온도를 1도 낮추면 전국적으로 해마다 33억 도의 전기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2: 내가 심은 이 작은 나무가 거목으로 자랄 수 있었으면 좋겠어. 국내외 초점 뉴스, 분쟁이 심각한 사건, 이슈되는 소식과 관련해
3: 그 대통령은 한 민족이 겪고 있는 고난을 국제사회에 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연설이 끝난 후 회의장은 열렬한 박수갈채가 울려퍼졌고 많은 국가의 대표들은 팔레스티나 인민에 대한 관심과 지지를 전했습니다. 발언에서 아바스 대통령은 무거운 어조로 팔레스티나 인민이 사상 가장 위험한 시기를 겪고 있다며 인도주의 재난이 가자지구에서 지속적으로 만연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쟁은 팔레스티나의 도시, 지역사회, 난민캠프, 학교, 병원과 이슬람교 사원을 파괴하고 정상적 생활을 유지하는 기본 조건과 몇 세대의 미래를 파괴했습니다. 아바스 대통령은 가자지구에서 지속되고 있는 살육과 파괴를 제지하고 점령상태를 끝내며 재건을 도울 것을 국제사회에 호소했습니다. 아바스 대통령은 모든 형태의 테러와 극단주의, 반유대인주의, 인종주의를 반대하는 팔레스티나는 양국 방안을 견지한다고 강조하면서 유엔 결의와 국제법을 토대로 평화를 도모할 것을 호소했습니다. 몇 시간 뒤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가 연단에 올랐습니다. 네타냐후 총리가 연설을 시작할 즈음에 많은 회의 참가자들이 퇴장했습니다.

이란과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 팔레스티나 그리고 기타 일부 대표단이 퇴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란 대표단이 퇴장한 후 남긴 빈 좌석은 극히 눈길을 끌었습니다. 탁자 위에는 공습으로 사망한 이란 혁명 수비대 소속 성승교단 지휘관 가셈 솔레이마니의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대규모 퇴장에 맞서 네타냐후 총리는 연단에서 강경한 표현으로 대응하고 퇴장에 대해 믿을 수 없는 허위라고 몰아붙였습니다. 발언에서 네타냐후 총리는 가자지구에 대한 점령 그리고 이란에 대한 폭격과 군사작전을 변명하고 카타르와 터키 등이 이스라엘을 반대하고 있다고 공개적으로 비난했습니다. 그리고 주후단 맘다니가 뉴욕시장으로 출마한 후 뉴욕의 유태인들이 불안해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해 맘다니 뉴욕시장은 성명을 발표하고 네타냐후가 자신의 연설을 이용해 근거 없는 거짓말을 반복하고 팔레스티나인에 대한 인종 절멸 행위를 미화하려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전을 여러 나라 지도자들이 유엔 총회 일반성 변론에서 가자지구 정체를 거론하고 팔레스티나 인민을 송원했습니다. 유럽지사회 코스타 의장은 발언에서 양국 방안은 중동의 항구한 평화를 확보하는 유일한 방안이라고 표하고 유엔 구테흐스 사무총장은 양국 방안에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다고 경고했습니다. 가나 마하마 대통령은 발언에서 팔레스티나 인민들이 지속적으로 겪는 고난에 대해 가슴이 아프다며 잔혹한 충돌에서 살해된 수만 명 아동의 선혈이 전 세계 양심을 향해 함성을 지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오늘의 뉴스 추석 시간이만 마칩니다. 저희 방송의 다양한 프로를 더 듣게 되면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연변의 창 프로입니다. 일전 훈춘 종합보세구에 위치한 훈춘 흥갑판재유한책임회사 창구에서 포장 및 선적을 완료한 판재가 대련으로 발송됐습니다. 이 판재들은 대련에서 국제화물선을 타고 독일 등 유럽 연맹국가들로 향하게 됩니다. 중국 제조 라벨이 부착된 훈춘 판재는 훈춘 종합보세구에서 보세 가공하는 전통 우세 산업이며 우수한 품질로 전 세계 여러 국가와 지역에 수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훈춘 세관이 지역의 산업 특색에 립각해 내놓은 실질적인 조치와 갈라놓을 수 없습니다. 훈춘 흥갑판재 유한책임회사 부총경리 량연념에 의하면 올해 1, 4분기 기업의 판재 수출량은 동기 대비 2만여 평방미터 증가됐습니다. 기업의 시장 개척과 관할구역 판재 산업의 수출 확대를 돕기 위해 훈춘세관은 기업의 통점과 난제에 비추어 규범화 신고, 투신하고 기업의 수요와 정밀하게 접목해 훈춘 판재 가공 기업이 해외시장을 가일층 확장하는 데 조력함으로써 중국 제조 판재가 국제시장에서 빛을 발하게 할 타산입니다. 안도 장백산 천연광천수 산업단지에 위치한 길림성 장백산 1운 광천음료수 유한회사의 두 갈래 새로운 국산 진흥어 생산 라인이 정식으로 사용에 투입됐습니다. 이번에 도입한 두 갈래의 생산 라인은 국내에서 선도적인 진흥화의 설비입니다. 기업 관련 책임자의 소개에 따르면 다래륭 3.5리터 대용량 생수 생산 라인의 생산 속도는 시간당 1000통에 달하고 전과정 진흥화 통제를 실현했으며 물 손실률은 1% 이하이고 인력비용은 전통적인 생산 라인보다 70% 절감됐습니다. 토프터 500ml 병생수 생산 라인의 생산 속도는 시간당 만 병에 달하고 여러가지 규격 차이 전환이 가능하며 종합 운행 능률은 99%를 초과하고 전과정 품질 추적이 가능합니다. 두 갈래의 생산 라인을 신속히 생산에 투입하기 위해 안도현 광천수 관리국은 주동적으로 봉사하고 전과정에 걸쳐 정책지

0: 수속 대행, 요소 보장 등 원스톱식 봉사를 제공하고 기업이 건설, 조정 및 생산 준비 과정에 마주친 문제를 고능률적으로 해결해 우수한 경영 환경으로 대상의 착지를 보장했습니다. 기업 관련 책임자는 두 갈래 국산 지능화 생산 라인의 도입이 생산 능력과 품질 관리 수준을 현저하게 향상시켰을 뿐만 아니라 관건적인 고리에서 비용 절감, 능률 향상 및 자주적 통제를 실현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상 뉴스를 마칩니다.
1: 삶이 머무는 곳 연길, 연길의 삶은 어떠할까요?
2: 인파로 붐비는 수상시장에서는 순대, 찰떡 등 전통 음식들이 입맛을 자극합니다.
1: 민속원에서는 조선족 전통 복장의 왕자와 공주가 되어 조선족 전통 가옥에서 이색적인 예의 풍정을 체험합니다.
2: 공룡왕국에서는 백악기 시대로 거슬러가 공룡에 대해 배우고 체험하는 동시에 테마 놀이 공연도 즐깁니다.
1: 곳곳의 감각적인 커피숍에서는 은은한 커피 향 속에서 여유를 느낍니다.
2: 삶이 머무는 곳 연길, 직접 체험하고 감수하면서 그 일원이 되어보시기 바랍니다.
0: 축구가 생활의 일부가 된 이곳, 남녀노소가 축구에 열광하는 이곳, 축구의 고향인 이곳은 삶이 머무는 곳 연길입니다.

흔히 꽃하면 봄이고 가을은 단풍이나 낙엽 이런 걸 떠올립니다. 하지만 가을에 꽃도 있거든요. 네, 한들한들 코스모스, 소담한 국화. 요즘은 또 핑크뮬리가 대세입니다. 봄과 여름의 꽃에 비해서 가을꽃은 채도가 깊고요. 튀지 않고 주변의 풍경과 은은하게 조화를 이루는 게 특징입니다. 마치 말없이 곁에만 있어만 줘도 마음이 편안해지는 사람처럼 가을꽃 같은 사람이 그리운 계절입니다. 오늘도 조피디와 함께하는 데이트 지금 바로 떠날까요?

0: 조피디의 SM 데이트 오늘 방송의 문을 열었습니다. 오프닝 곡은요. 네, Call Me Maybe 노래로 시작했고요.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는 조피디 SM 데이트 오늘도 화요일마다 네, 어김없이 함께하는 남자 네, 구만국 씨와 함께하고 있고요. 바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1: 화요일이 되면 이 남자가 생각이 난다.
2: 화요일 남자 구만국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0: 네. 자, 그래요. 오늘도 망우 씨의 멋진 라이브 들으실 수가 있겠고요. 네. 기타를 갖고 오신 지 오랜만인 것
2: 네,
0: 같은데요.
2: 오랜만에 가져왔습니다.
0: 그래요.
2: 몸이 불편해가지고 기타 칠 수가 없어서 못 들고 왔는데 오늘에는 좀 어떻게든 해보려고.
0: 네. 어떻게 건강은 많이 회복되셨나요?
2: 네, 많이 좋아졌습니다.
0: 그래요. 자, 이제 오늘 또 기타로 멋진 라이브 들려주실 예정이고요. 네, 오늘은 어떤 곡 들려주실지, 그래요. 살짝 힌트 드려볼까요?
2: 제가 뭐 방송에서 1년에 한 번씩 하는
0: 1년에 한 번씩 하는.
2: 가을이 되면 부르는 저의 자작곡 한 곡하고 그리고 또 김선선 선생님의 노래를 여름에 불렀어야 되는데
0: 네.
2: 여름에 방송에서 못했더라고요. 그래서 네,
0: 어.
2: 가을이 지나기 전에 겨울이면 아예 못 부를 것 같아서
0: 네.
2: 네, 좀 요즘에 살짝 햇빛이 남아있을 때
0: 네.
2: 살짝은 따뜻하다는 느낌이 들때이 노래를 하려고 지금 오늘 준비해 왔습니다. 여러분들 듣고 제목 맞춰주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0: 네, 그래요. 자, 멋진 라이브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오랜만에 또 자작곡 네, 들려주신다고 하니
2: 네.
0: 더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아마 방송 듣고 계시는 분들도 기대하실 것 같은데요.
2: 네, 저도 이 곡을 너무 오래 안 불러서 아까 가사 틀릴까 봐 한번 해봤습니다.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0: 오기 전에 한번 불러보셨군요.
2: 네, 이거 아마도 대학 다닐 때 썼던 곡인 것 같은데.
0: 대학 때
2: 네, 막 방송했던 그
0: 선곡이요.
2: 영상도 한번 찾아보고 가사를 어떻게 했던 게 생각이 안 나가지고
0: 네.
2: 급하게 찾아가지고
0: 그렇죠.
2: 보여드리려고 준비했습니다.
0: 네, 그 정도면 네, 너무 이제 방치해둔 그런 곡 아닌가요?
2: 네, 그러니까 말입니다.
0: 아, 자작곡도 이제 또 많이 들려주시면 많은 분들이
2: 네. 네.
0: 좋아하실 것 같아요.
2: 요즘에는 밴드를 주도하다 보니까
0: 아,
2: 제
0: 네.
2: 스타일의 음악을 거의 못합니다. 네,
0: 그렇죠.
2: 뭔가
0: 본인의 자작곡 위주는 이제 조금
2: 네,
0: 어쿠스틱한, 네,
2: 맞습니다.
0: 기타와 잘 어울리는 그런 자작곡이 많은데.
2: 제 곡은 혼자 기타 들고 노래할 때가 사실 제일
0: 아,
2: 좋거든요. 네, 근데
0: 그렇죠.
2: 밴드가 이렇게 있는 상태면
0: 네.
2: 뭔가 밴드가 뒤에서 북적북적 거리는데
0: 아,
2: 제가 그렇게
0: 맞습니다.
2: 잔잔하게 노래하기가 좀 밴드한테 지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0: 네.
2: 밴드 보컬은 어쩔 수 없이
0: 아, 어쩔 수
2: 소리를
0: 없이.
2: 질러야 되고, 네,
0: 어.
2: 밴드 드럼을 이겨야 되고 베이스를 이겨야 되고 일렉 기타를 이기고 나와야 되는 음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요즘에는
0: 그렇죠.
2: 소리만 많이 질렀던 것 같습니다.
0: 네, 그래요.
2: 돌아다니면서.
0: 오늘은 또 이제 오랜만에 그럼 이제
2: 네.
0: 이런 발라드를 불러보시는 거네요.
2: 아, 그렇죠.
0: 아.
2: 네, 지금 여기 우리 학생분께서 댓글 다신 것 같은데
0: 네.
2: 우리 고생 기대된다고 했는데 뭐 재미없을 수도 있습니다. 꼭이어서 아무튼 네, 뭐
0: 그래요.
2: 감상 네,
0: 네.
2: 해주셨습니다.

0: 오늘의 첫 곡, 잘 듣고 왔습니다. 진짜 오랜만에 들어보는,
1: 그렇죠.
0: 망우 씨 자작곡인 것, 였던 것 같습니다.
1: 이게 또 이렇게 닉네임, 피아노 칠출하는 외할머니라 감동적인 감사합니다. 그래도 여러분들 다행히 너무 듣기 싫지 않습니다. 뭔가 나무 하나 봐도 곡이 나오고 뭐 지나가는 차가 지나가도 그걸 들으면서 막곡 쓰고 막 그럴 때였는데 요즘은 그런 감성이 어디에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0: 요즘은 워낙 바삐 보내시다 보니,
1: 먹고 사느라고 삶에 치여서.
0: 그래요. 이제 오늘의 첫 곡으로 자작곡도 잘 들어봤습니다. 많은 분들께서도, 감미롭다고,
1: 감사합니다.
0: 또 칭찬을 이렇게 해주고 계신데, 이제 두 번째 곡은, 저희 방송에서도 이제 한두번 정도
1: 했던 것
0: 부르셨던
1: 같습니다.
0: 곡이고,
1: 원래 여름에 했어야 되는데, 여름에 제가 또 아프고 이래가지고.
0: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노래는 뭔가 늦여름,
1: 맞습니다.
0: 이제 가을 초갈 그때쯤에 들으면 뭔가 가장 좋은 노래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1: 뭔가 가을이 되면 노래가 익은 것 같은 느낌이 들고, 뭐
0: 맞습니다.
1: 여름에는 뭔가 행복하고 막 즐겁고 이런 느낌이라면, 이 노래는
0: 맞습니다.
1: 여름 노래인데도 불구하고 뭔가 쓸쓸한 게 있어가지고.
0: 그렇죠. 약간 이제 초갈, 그때쯤에 들으면 너무나 이제 또, 딱 어울려서, 특히 이제 타지에 계신 분들한테는
1: 그쵸.
0: 더없이 좋은 곡이죠.
1: 제가 이 노래를 부를 텐데, 혹시 여러분 지금 방송 보고 있으신 분들 중에, 옌변 분들인데 타지에 계신 분들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0: 알겠습니다. 그래요. 오늘의 두 번째 곡 바로 들어볼까요?
1: 네, 좋습니다.

0: 네, 오늘의 두 번째 곡,
1: 네.
0: 너무나도 익숙한 곡이고,
1: 네.
0: 네, 그래요. 이제, 김성삼
1: 네.
0: 가수의 노래를, 사실 저희 방송에서도 많이 불렀지만,
1: 네.
0: 특히 마홍씨가 이 노래를 좋아한다는 그런 느낌이
1: 네.
0: 들었거든요.
1: 뭐, 좀, 어찌됐건 간에,
0: 네.
1: 김선호 선생님 노래를 하면, 뭐, 죄송한 말이지만, 그, 김선호 선생님 참법 따라 하게 됩니다. 그, 또, 그렇게 안 하면, 그 맛이 없어요. 여운이라고 하죠. 푹 빠져서 너무, 라고 막 하시고, 이 노래를 진심으로 그렇게 부르셨다고 합니다. 예, 그래 나서, 아, 이 노래 왠지 느낌이 좋다고 이러면서, 럭맨을 드실라, 냉면 드실라 같다 하더라고요.
0: 또 그런 에피소드가
1: 예, 그리고,
0: 있는 네,
1: 예,
0: 곡이네요.
1: 그 다음 주에 방송에 나왔는데, 아니나 다를까.

0: 진심으로 부른 노래가 전달이 된 것 같습니다.
1: 아, 많은 분들이 그 진심이 이제 그렇죠. 또 네. 받아들이게 된 거죠.
0: 좀 쓸쓸한 목소리 하면 또 김 선생님을 또 따라올 수 있는 사람이 아, 어디 있겠습니까? 네. 그런 목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워낙 없어서.
1: 네, 네 맞습니다. 오늘도 마웅 씨와 함께 멋진 라이브 두 곡 들려주셨는데 네. 네, 이제 또 마무리 인사 드려야 할 시간이 너무 빨리 다가왔네요.
0: 아, 노래 너무 길게 한 것 같습니다.
1: 네, 네. 그래요. 마무리 인사 또 부탁드릴게요. 네.
0: 오늘 또 많은 분들께서 이렇게 댓글 달아주시고 또 응원해주시는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 방송 보다 다음 주에 방송이 아마 더 재밌다는 생각을 가지고 더 재밌는 노래와 더 이야기 있는 선곡들을 해서 여러분들하고 더 많이 나누려고 하니까 여러분들도 네. 우리 연변 음악에 더 많은 관심과 응원 가져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1: 네, 그래요. 멋진 라이브 들려주신 마웅 씨도 네. 오늘 또 수고 많으셨고요. 네. 저희는 또 다음 주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오늘 하루도 이제 마무리 잘하시고요. 오늘도 꼭 웃으세요.

0: 안녕하십니까? 행복을 열어가는 정선아의 해피라디오에서 인사드립니다. 네, 해피라디오 종합 문의 시간입니다. 이 시간 되면 늘 즐거운 소품 그리고 또 아름다운 음악과 함께하면서 조금이나마 더욱더 여유롭고 즐거운 시간 되길 바라는 마음이고요. 네, 소품 다리 보내드리겠습니다. 여기 출연해 리동훈, 박성룡 등 배우들입니다.
1: 어제저녁에 여기 있던 다리 무지개 몽땅 뜯어가신다. 지금 얼음이 막 풀리는 이때 다리 없으니까 나를 돈 벌 기회를 준 게 아니고 뭡니까? 예. 그러시면 오늘 여기서 오늘 사람하고 가는 사람 뽑아주고 한 사람한테 딱 이것이 받을 딱지한다. 예. 이럴 말이 절대 아닌 삼다. 내 전번에 오를 때가 한 번, 저기, 다리 물에 밀려 내려갔을 때, 어느 사람들 피곤해 돈 따고 온 낸 일이 있습니다. 예. 그러나 그 사람은 나쁘다고 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세월에 돈 버는 게 장대지 뭐가 아예 그렇습니까? 그래서 내가 오늘 여기서도 돈 좀 벌어보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예.
2: 가만히 있자. 근데 내게 마음이 어제가지고 돈 달라면 할만할까? 야야, 모르겠다. 너저도 담당부터 키우고 보자.
3: 야, 다리를 많이 뜯어갖고. 야, 이거 산눈 빼먹겠다. 야, 올라 담으겠다. 아야, 이거 어쩐다. 이럴 때는 말새끼는 몰라도 돼지새끼라도 있으면 쏭 타고 보내줘. 이 다리 어디 갔습니까?
1: 네, 다리 있어.
3: 다리 어디 있습니까?
1: 이게.
3: 아이, 사람 다리를 그랬고, 나무 다리를 그랬지 마.
1: 아, 저 젊은이, 저기, 개도 그 꺼내다 그래.
3: 헉, 사람 데리고 놀지, 어때?
1: 아이, 아니, 사람 다리면 어떻고, 나무 다리면 어떻고, 내 저기까지 어디다 줄까?
3: 아, 그, 두 마리 단소리지.
1: 아이, 이 젊은이야, 내, 뭐, 여기, 뭐, 추운 날에, 군부대에서 와, 이게, 장화 신고 있겠어.
3: 어, 그러면 젊은이 없어, 말새끼처럼. 여기서 전부 일위에서 공사하는 사람인데.
1: 아, 글쎄, 어. 그렇다면, 그렇고.
3: 야, 이거 좀 감사, 좀 이거.
1: 아이, 한번. 젊은이, 어. 저희 한 사람이,
3: 아, 저희, 아, 그지 마소, 예, 예, 그지 마소. 내 딱 한 사람이,
1: 아이, 내 말은 그런 게 아니라, 아이고, 뭐, 이거 빨리 거니라도 시간 이거 받고. 야, 젊은이야, 무겁다, 야. 이거, 당신 이 무게 뭐 좀 애하다,
3: 예. 하다는 건 뭐인도 나이 빼때 거기서 시계질이나
1: 말하지 마.
3: 야, 난 콩짜로 좋아하는 놈이 아닌데 콩깨 자꾸 생기는 거야.
1: 아니, 말하지 마.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3: 야, 무겁다, 야,
1: 젊은이. 젊은이.
3: 뭐 그랬는가?
1: 아이, 그 젊은이 수고했어.
3: 예, 예. 야, 인사가, 인사가 내 손에서 해야 됐지. 이거 대단한 분입니다. 진짜 산지분도.
1: 에이, 무슨
3: 이박수로. 에이, 모두게 다리를 막 뜯어가니 험악한 세월이야.
1: 인민이 왜 무상으로 고생하다니. 아, 내한테 가만히 서주겠지. 어? 자, 이거 많이 드시겠다, 그죠? 적다, 그죠?
3: 그렇다고 산 사람이 하시면서 맛깔 떼었겠습니까? 왜 다시 오셨어?
1: 아이, 젊은!
3: 어째 그래?
1: 아이, 저
3: 담배를.
1: 아,
3: 네, 담배 줄 줄 모르겠구만.
1: 아이, 젊은!
3: 어째 그래?
1: 아이, 담배. 아!
3: 꽉쳤구만, 꽉쳤구만. 좋은가, 이 봐도 뭐, 실례라지. 어, 불쌍, 불쌍. 잘 못했어.
1: 그 담배 맛 참 좋다. 감사합니다.
3: 아이 젊은
1: 어떤 일?
3: 아이 제 빠빠오 빨바요.
4: 야 여기 어때 다리야? 아이 근데 오늘 안 굶어가는다고?
1: 김어머니야, 이 자, 답답하다, 이게.
4: 배라고, 야, 없다.
1: 아이, 저희, 아바이. 아이, 그래, 저희, 그저, 비계신도
4: 야, 어떻게 왔어? 야, 내 먹은 거 다 구해놨어. 빈둥만두 하시냐?
1: 아이, 야, 이 자식아. 아바이, 아바이, 먹을란다, 이거. 아니 내요 옷을 벗고 입어야지 아들. 아빠이 이 옷을 깁소.
4: 나 춥다.
1: 아이 누가 아빠랑 입어라고.
4: 입어라고 그랬네 입자.
1: 아빠이 대정선이 그만하고 빨리 여기 엎입소.
4: 저 사람 만났다 이거.
1: 자 빨리 엎입소. 저요 아빠이 저기 건네 가서 한턱어도 단다 이거 내야 됐구만.
4: 야, 반달 붙들었어. 아이고, 내 반달이 상가만 도도타, 야.
1: 아이!
4: 아유, 절로!
1: 아이! 아, 가방이다! 아이, 가방이다! 아이, 가방이다! 가방 뿌리더라고!
4: 가방!

보소. 그 골대 넓은, 아이고, 저 아줌마 해서 아무래 그때 연애를 했는가 보소. 이 골대 높은 곳에 담배밭에 가서 거서 연애 소리라도 두리고서 살랑살랑 연애 비문을 거서 그때서 혁명적으로 연애하다 보니 저 엄숙하긴 했지만 생아들은 또 총약스럽게 잘 보이겠느라고 낮에는 이래서 색감한 데다 밤에는 거저 회칠하듯이 새뽀얗게 바르고서는 거서 에이구 아이 그랬습니다 그때. 그래고서 고만을 뜨게 하는 여자 떼에서는 거저 거기서 총각 아들이 무슨 이게 애리를 붙이는 가짜 애리요 담배 쌍지를 떠주며 거저 여름에 그때는 거저 인간 예정하게 했는데 거저 그리고 지금은 학교도 거저 싹 없어졌지 이게 구락부도 다 없지 이게 거저 무지개임도 기래길래에 우리 해농촌 건설을 해야 됩니다 해농촌 건설 그래가지고 우리 이게 농촌에 잘 살면은 아이 저 시내 생아들이 거저 오지 말라 해도 거저 이 우리 동서에도 거저 엉덩이 불이 나게 거저 막 달아왔겠구만 어때 미쳤나 그런 날이 돌아왔구만 그런 날이 돌아와 야 지금은 예 농촌 정책이 좋아서 아이고 정말 지금 없어 초가집을 싹 허물고 거저 백돌집을 더 두지 아이 그리고 또 그 부님도 아스팔트 길을 토마다 거저 막 거저 싹 해두지 그리고 예 또 보 없어 아이 우리 이 동성 정말 보더라도 거저 1년 12달 거저 화학비료로 아이친 거저 해랑강 변 입사를 거저 마음대로 먹지 거기다 또 속청도 광천수 남들은 거저 돈을 주고 싸먹는 거 우리는 거저 수도꼭지만 꽉 틀면 거저 콸콸콸 쏟아지면서 나오는 게 아이고야 내가 언제 여기서 일하고 넋두리를 하게 있겠습니까 아이 이번에 그때 여러분들은 아는지는 모르겠는데 또 이번에 우리 동성진에서 예 연변 텔레비전 방송국과 같이 이래 합작이 해가지고 고개무식이라든가 저 새농촌 건설이 이런 무슨 새 역사를 맞이하는 이런 의미에서 예 해랑강 아리랑 이런 축제를 하는데 나를 어찌나 그저 저 앉은다 암에 우리 동서촌을 대표해서 어찌나 무서워 하나 장기사라 하라는데 거든 하늘에 이 촌에서 내 살면서 내거든 아 미촌을 다 써먹은 게 무서워 했으면 더울까 예. 아이고 그래도 내게도 옛날에 댄스는 한 번도 아예 했으니까 옛날에 손실을 한번 그때서 내 하늘에 했었지 예. 내 그거 한번 그래 한번 쭉 뽑아보겠어 아이고 박수는 무시해 또 이렇게 하겠어

이랬는데 나는 예 나는 요 노래로 우리 촌에서 부른 나는 요렇게 아이 부르고 이렇게 부르겠다 말했구만. 한번 들어봅소. 어느 게 낫겠는가. 오늘을 기다린다. 에구 에구 이런 곁에 요 노래는 할까 이게 가슴이 찡해나네. 이 곁에 축제 부를 노래 아이다. 에구 이번에는 예, 후 있는 거 부르겠습니까? 저 무지개 우리 해란 털고 태양 털고 저거 아이 광 돌고 비아미고 도보도 노신들이 다 와셨지? 네. 다 일어나 춤을 추는 노래를 내가 한번 불러겨.

0: 정신 못 놓고 감자나 옥수수나 호박이나 다 삶았어. 날라간.
1: 네, 리오키 선생님의 소품 사촌 언니 넋돌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고요. 지금까지 정선아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성윤옥입니다. 네, 오늘 성윤옥의 음악 속으로 음악의 향기 코너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네, 역사적인 발명왕 에디슨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젊은이들은 이것을 명심하길 바란다. 절대로 시계를 보지 말라. 네, 시간 따위는 신경도 안 쓰일 만큼 그 일에 열중하고 도대체 지금이 몇 시인지도 알 수 없을 정도로 그 일에 빠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얼마만큼의 시간이 경과했는지도 모를 정도로 그 일에 열중한 사람들은 반드시 그 일을 통해서 위협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네, 시계에만 정신이 팔려있는 것은 그 일에 집중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네, 열중하고 있을 때는 시간이 늘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가 버리기 때문입니다. 네, 오늘 음악의 향기에서 들으실 첫 곡입니다. 차미령 가수의 쿵덕쿵 북장고 울려라.

나는 뭘 하고 있는 거지? 이러고 있어도 괜찮은 걸까? 하면서 가끔은 한탄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네, 한탄은 보다 더 성장하고 싶다고 하는 영혼의 외침이 아니겠습니까? 네, 탄식은 자신을 비하하거나 침울해지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 자신의 미래에 밝은 불을 붙이는 착화제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니까요, 적당히 한탄을 하는 것도 괜찮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장호 씨가 부른 노래입니다. 우리 둘이 가는 길.

세상에는 참 이모저모 우리가 모르는 것들이 많습니다. 역사, 문학, 참 많은 면들이 있는데요. 네, 오늘은 로제 타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799년 나폴레옹의 프랑스 군인들이 이집트 도시 알렉산드리아 인근 모래 속에서 신비한 검은색 돌을 발견했습니다. 네, 돌에는 세 가지 고대 언어로 글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하나는 그리스어로 쓰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그 돌의 연대를 이집트가 알렉산더 대왕이 건설한 그리스 제국의 속주였던 기원전 196년경으로 추정을 했습니다. 네, 다른 두 언어는 고대 이집트 문자인 상형 문자의 두 가지 형태였습니다. 이집트는 수천 년 동안 고대 사회의 위대한 제국 중 하나로서 자리를 지켰습니다. 네, 파라오라 불리는 왕의 통치하에 이집트인들은 피라미드와 스핑크스 같은 거대한 건축물을 지었는데요. 네, 고대 이집트는 오늘날의 수단부터 시리아에 이르는 방대한 영토를 지배했습니다. 파라오는 성대한 도시를 건설하고 화려한 무덤을 만들었습니다. 네, 로제 타석이 발견되기 전까지 수세기 동안 역사가와 고고학자들은 이집트 서기가 남긴 방대한 양의 문자 기록을 읽을 수 없었습니다. 매우 학식이 뛰어난 현대 학자들조차 해독할 수 없는 복잡한 문자로 기록을 남겼기 때문이었습니다. 네, 로제 타석의 발견으로 고대 이집트의 비밀이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이집트는 그리스의 속주였는데, 로제 타석은 그리스 왕이 이집트 백성들에게 발표한 칙령을 기록한 것이었습니다. 프랑스 학자 장 프랑수와 샹폴리옹은 로제 타석에 새겨진 그리스어 문자와 상형 문자를 병렬해서 수년간 연구한 끝에 복잡한 고대 이집트 문자 체계를 해독했습니다. 이집트 상형 문자가 해독되면서 19세기 역사학자와 고고학자들은 고대 이집트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이해할 수가 있었습니다. 로제 타석은 그 자체로도 중요한 학문적 성과였습니다. 샹폴리옹은 수십 개 언어에 능통한 천재 언어학자였습니다. 영국 학자 토머스 영도 로제 타석을 해독하는 작업을 도왔습니다. 로제 타석은 1801년 영국군이 몰수해갔고 현재 런던 대영 박물관에 소장돼 있다고 합니다.

가지고 있죠. 내 한 줄의 칭찬과 격려의 글을 쓰는 사람인가, 헐뜯고 상처를 주는 악플만 주로 쓰는 것인가에 따라 세상 살아가는 능력에 커다란 차이가 있습니다. 지혜가 있는 사람은 부족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장점에 감동을 하지만 어리석은 사람은 나보다 훌륭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약점을 찾아내 올림픽 금메달을 딴 것처럼 흥분하게 됩니다. 네, 좋은 말에서는 좋은 파장이 나오고 약한 말에서는 약한 파장이 나오죠. 남을 욕하고 비난하면 제일 먼저 자기가 영향받습니다. 그것을 모르는 사람은 아마 바보짓을 하고 있는 게 아닐까요? 계속해서 임향숙 가수가 부르는 노래 듣겠습니다. 그리움이 흐르는 밤.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당신이 매일 만나고 어울리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곳에서 누구를 만나 무엇을 보고 무엇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사람들이 성공하지 못하는 큰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똑똑하지 못해서, 집에 돈이 없어서, 운이 나빠서일까요? 전혀 아닙니다. 주변 환경이 좋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네, 인생을 바꾼 사례가 성공한 사람이, 유명한 사람이 내 주위에 없기 때문이랍니다. 교육열 때문에 유명한 동네로 이사가는 엄마들 있죠? 네, 주변 환경이 바뀌면 인생의 변화가 생긴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공부 잘하는 사람들과 어울리면요, 자연히 공부를 하게 되고, 부자들과 매일 만나 교류를 하면 부자가 될 확률은 당연히 높아집니다. 내 친구를 만나지 말라는 말은 아닙니다. 다만 만나면 불평만 늘어놓는 사람들, 남의 험담만 하는 사람들과는 너무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되겠죠? 내 미래를 이야기하는 사람, 도전하는 사람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쿠르노 가수의 노래 듣겠습니다. 약속.

동서고금을 울린 명작, 재미와 흥미가 다시 책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지는 그날까지 독서 프로그램 명작을 만나다가 만남을 이어가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려서부터 들여왔던 명작, 하지만 완전히 독파하지 못한 명작. 그래서 만나보고 그 가치를 읽어내는 명작을 만나다의 진행을 맡은 김혜원입니다. 명작을 만나다가 선정을 한 여덟 번째 명작, 요한나 슈피리의 알프스 소녀 하이디입니다. 알프스 소녀 하이디는 요한나 슈피리가 7년 동안 정성을 들여 쓴 작품입니다. 요한나 슈피리의 알프스 소녀 하이디를 읽다 보면 아름다운 알프스의 자연이 눈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막디 맑은 하이디의 마음도 눈에 들어오죠. 네, 그럼 아래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 계속해서 알프스 소녀 하이디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두막 앞에서 즐겁게 점심 식사를 마친 뒤 이야기는 끊어질 줄 몰랐습니다. 제재만 씨가 할아버지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정말 오랫동안 참된 행복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돈은 많이 벌었지만 불쌍한 클라라에게 아무런 도움도 되지 못하는 그런 돈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제재만 씨, 말씀만으로도 감사합니다. 다시 말합니다. 참, 하이디에게 끌린 클라세 선생님이 프랑크푸르트의 일을 정리하고 이곳 머리가 낮아서 숨쉬기에 불편하지도 않을 거고 따뜻해서 잠을 잘 때 쇼를 덮지 않아도 될 거예요. 산의 겨울은 너무 춥거든요. 세상에, 하이디, 정말 좋은 생각이구나. 이미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셨으니 우리가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당연한 거야. 지금 당장 전보를 치마. 하이디는 매우 기뻐하며 할머니의 주위를 뛰어다니다가 갑자기 제자리에 멈춰 서며 말했습니다. 지금 당장 피터에 할 클라라도 괜찮으니 여름이 끝나기 전 스위스를 둘러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내일 아침 클라라를 데리고 곧장 라가츠 원천으로 떠날까 합니다. 갑작스럽게 산을 떠난다는 말에 클라라는 약간 실망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여행도 재미있을 것 같았습니다. 잠시 후 하이디와 클라라는 가족들과 함께 산을 내려갔습니다. 클라라는 할아버지가 안고 내려갔습니다. 내려가는 길에 할머니는 하이디에게 피터의 할머니가 어떻게 사는지 그리고 특히 추운 겨울에는 얼마나 고생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무척 아팠습니다. 마침 부리기태 아주머니가 밖에서 빨래를 널고 있었습니다. 아주머니는 사람들이 산길을 내려오는 모습을 보고 집으로 뛰어들어가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모두 프랑크푸르트로 돌아가나 봐요. 할아버지가 다리가 불편한 아이를 안고 있어요. 지금까지 편집의 당선자 진행의 김혜원이었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0: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으로 향하는 새 시대 새 장정의 길. 그 길은 밝고 빛납니다. 정치 이론 해독 프로그램 습금평 국정 운영을 도남을 통해 습금평 주석의 국정 운영에 대해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여러분은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계속해 습근평이 브릭스 공상 포럼에서 한 연설의 일부분을 학습하겠습니다. 세계 경제가 신효과적으로 참여하고 경제 글로벌화에 따른 혜택을 공유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둘째, 혁신에 의한 선도를 견지하면서 발전의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면 뒤떨어지고 도태되고 맙니다. 현실이 우리가 할 수 있고 또 반드시 해야 할 일은 바로 기회를 포착하고 혁신에 대한 투입을 증가해 새로운 경제 성장점을 적극 육성하고 신구 성장 동력의 전환을 실현하는 것입니다. 구조적 개혁을 전력으로 추진하고 혁신에 불리한 모든 체제적 및 기제적 장애를 혁파해 혁신의 잠재력과 시장의 활력을 충분히 불러일으켜야 합니다. 세계적인 안목을 가지고 혁신 분야에서의 국제적 교류 및 협력을 심화해 각자의 비교 우위와 보존 자원을 충분히 이용해 더 많은 국가와 인민이 과학기술 진보에 따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아울러 우리는 전통 산업에 대한 정보화, 자동화, 지능화의 충격을 적절하게 해소하고 새로운 산업을 육성하는 과정에 새로운 취업 기회를 마련해야 합니다. 셋째, 포용과 광익을 견지하면서 각국 인민을 복되게 해야 합니다. 발전이 불균형하고 불충분한 문제는 각국이 공동으로 직면한 도전입니다. 신흥시장국, 개발도상국과 선진국 사이의 격차가 여전히 뚜렷이 존재하고 있으며 각국 내부에도 발전 격차가 정도 부동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2030 의제는 국제사회의 종합적인 행동 방안을 제공해줬습니다. 브릭스 국가들은 자국의 실정에 입각해 2030 의제를 자국의 발전 전략과 심층적으로 연결시키고 인민 중심을 견제하며 경제, 사회, 환경의 발전을 총괄적으로 계획해 인민 대중의 획득감과 행복감을 끊임없이 증진시켜야 합니다. 인간과 자연의 조화로운 공생을 견지해 국제사회가 파리 협정을 전면적으로 실행하도록 추진하며 자연을 숭상하고 녹색 발전을 지향하는 생태체계를 서둘러 구축해야 합니다. 또한 국제적 발전과 협력을 적극 추진하고 선진국들이 공적 개발 원조 약정을 이행하도록 촉구하며 광범한 개발 도상국에 대한 원조를 확대해야 합니다. 아프리카는 개발 도상국이 가장 집중된 대륙으로서 세계적으로 발전 잠재력이 가장 큰 지역입니다. 이상 오늘 프로를 마칩니다. 청취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정겹고 맛깔스러운 우리말, 뜻을 정확히 몰랐던 단어의 비밀, 속담에 담긴 지혜, 시대와 함께 변하는 우리말의 모습까지 오늘도 우리말의 깊이와 맛을 함께 발견해보는 알쏭달쏭 우리말.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알쏭달쏭 우리말 프로에서 인사드리는 서윤옥입니다. 저에게는 입심이 아주 좋은 친구가 있습니다. 그 친구가 입을 열었다 하면 한두 시간이 훌쩍 지나도 말이 좀처럼 끊기지 않는답니다. 한 번은 아이를 유치원에 보내고 친구들과 함께 커피숍에서 오랜만에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려고 했는데 그 친구의 이야기 주머니가 그만 터져버렸죠. 아침에 아이와 어떤 옷을 입힐지 실랑이를 벌였던 일부터 시작해서 며칠 전 시누이와 쇼핑을 갔던 이야기까지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입심이 어찌나 좋은지 한 시간 내내 그 친구 혼자서 이야기를 쏟아내더군요. 조용히 여유를 즐기려 했건만 입심 좋은 친구 덕분에 커피숍을 나설 때쯤엔 귓가에 아직도 말소리가 울리는 것처럼 벙벙하고 피곤했답니다. 오늘 소용적인 의미로 쓰일 때도 있습니다. 긍정적으로는 토론에서 자신의 주장을 잘 펼치는 사람을 보고 그 사람 입심이 좋아서 주장이 잘 전달되네 라고 칭찬할 수 있습니다. 부정적으로는 말싸움에서 거침없이 말하는 사람을 보고 입심만 좋았지 도리는 없어 라고 비판할 수 있죠. 상황에 따라 의미가 조금씩 변하지만 기본적인 뜻은 거침없이

줄기차게 말하는 모습이라는 점은 변하지 않습니다. 입심을 겨루다라는 표현도 자주 쓰이는데요. 이런 때는 말다툼을 하다라는 뜻으로 사람들이 서로 자신의 의견을 주장하며 토론하거나 말싸움을 하는 모습을 말합니다. 이렇게 사람의 말하는 모습을 섬세하고 생생하게 표현하는 입심, 이 단어를 잘 활용하면 우리의 말이 훨씬 생동감 넘치게 됩니다. 앞으로 누군가가 거침없이 줄기차게 말하는 모습을 보면 입심이라는 단어와 관련 표현들을 떠올려 보세요.

알쏭달쏭 우리말 프로는 순 우리말의 문을 두드리는 것에서 시작해 이제는 우리말의 푸른 숲속으로 더 깊이 들어갑니다. 평소 흔히 쓰지만 아리송해했던 단어의 진짜 얼굴을 마주하고 옛 선조들의 삶의 지혜가 고스란히 담긴 속담과 성구의 풍경을 발견하는 즐거움. 내일 이 시간에도 알쏭달쏭 우리말과 다시 만나요.

안녕하십니까? 생활정보에서 인사드립니다. 박성국입니다. 네, 달걀은 겉보기에는 평범해 보이지만 영양이 매우 풍부합니다. 매주 일정량의 달걀을 섭취하면 심혈관 질환 사망 위험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되며 당뇨병과 고혈압 위험도 낮아집니다. 그렇다면 달걀은 어떻게 먹어야 더 영양가가 있을까요?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네, 먼저 삶은 달걀입니다. 삶은 달걀은 영양소가 가장 잘 보존되고 소화 흡수가 잘 되며 맛있고 건강한 조리법 중에 하나입니다. 물이 끓은 후 약한 불에서 5분간 삶을 것을 권장합니다. 다음 달걀국, 달걀찜, 수란도 좋은 선택입니다. 달걀 프라이는 자주 먹지 말 것을 권장합니다. 프라이 방식은 달걀의 영양을 더 많이 파괴합니다. 또한 기름을 사용하기 때문에 지방 섭취가 초과되기 쉬우므로 달걀 프라이는 적게 먹는 것이 좋습니다. 아침

섭취할 것을 권장합니다. 다음, 질병 회복기 환자는 다른 동물성 식품 섭취가 충분하지 않을 경우 매일 한두 개의 달걀을 섭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장기 아동 청소년, 임산부, 수유기 여성, 근육 증가를 원하는 사람은 매일 한두 개의 달걀을 섭취할 수 있습니다. 네, 비싸게 산 과일형 남채, 그럴 만한 가치가 있을까요? 작지만 예쁜 남새, 과일 오이, 과일 샐러드, 과일 파프리카 등 아삭하고 달콤하며 찌꺼기가 없어 바로 생으로 먹을 수 있는 이런 채소는 가격이 일반적인 같은 종류의 채소보다 훨씬 높습니다. 그럼 과일형 남새가 정말 더 영양가가 많을까요? 그리고 이 돈을 쓰는 것이 과연 그럴 만한 가치가 있을까요? 중국 농업과학원 채소화훼연구소 연구원이자 국가대종채소산업기술체계 직무과학자인 리연소는 이에 대해 해석했습니다. 과일형 남새는 과학적인 분류가 아닙니다. 리연소는 이는 시장에서 통용되는 일반적인 호칭일 뿐 교과서에는 이런 분류가 없다고 소개했습니다. 본질적으로는 특정 품종의 식감이 더 달고 아삭하며 껍질이 얇은 특성을 지니고 있어 상인들이 식감의 차별성을 강조하고자 과일형이라는 이름을 붙인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것은 마케팅 화술이지 식물학적 개념이 아닙니다. 시중의 미니 당근은 주로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한 가지는 천연적인 소형 당근 품종을 특별히 육성한 것이고 다른 한 가지는 일반적인 당근을 인위적으로 잘라 가공해 만든 것입니다. 상인들은 이름과 포장만 바꾸고 더 비싸게 판매합니다. 구입할 때에는 껍질을 잘 살펴봐야 하는데 가공한 당근의 표면에는 절단 자국이 보입니다. 그럼 왜 이렇게 비싸게 팔고 또한 작을수록 더 맛이 있을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식감이 뛰어나 소비자들이 좋은 맛에 기꺼이 돈을 지불해 자연스럽게 가격이 상승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원인은 재배 비용이 실제로 더 높기 때문입니다. 좋은 품종은 씨앗이 비싸고 재배 과정에서 물, 비료, 온도, 빛을 정교하게 조절해야 하며 일부 품종은 수확량도 낮습니다. 하지만 육종이 발전하면서 점점 더 많은 신품종이 이미 맛도 좋고 수확량도 높은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또 한 가지 흔한 오해가 있는데 작을수록 더 맛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꼭 그렇지도 않습니다. 의료연소는 남새는 알맞게 자랐을 때 수확해야 더 맛있다고 귀띔했습니다. 엄지 손가락만한 미니 오이는 보기에는 앙증맞고 귀여워 보이지만 너무 작아 아직 당분과 풍미 물질을 축적하지 못했기 때문에 먹을 때 오이의 진짜 식감을 그대로 느낄 수 없습니다. 결론은 이 네 가지를 기억하라고 합니다. 첫째, 과일형은 시장에서 쓰는 호칭일 뿐 과학적인 분류가 아닙니다. 실제 품질을 중점적으로 따져보고 헛돈을 쓰지 말아야 합니다. 둘째, 과일형 남새가 반드시 영양가가 더 높은 것이 아닙니다. 식이섬유가 더 적을 수도 있으므로 라벨보다는 종류를 보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셋째, 단맛이 난다고 해서 당 함량이 무조건 높은 것은 아닙니다. 채소의 당 함량은 과일이나 주식보다 훨씬 낮으므로 혈당 관리가 필요한 사람들도 먹을 수 있습니다. 넷째, 전통적인 남새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품목마다 지닌 영양소가 각기 다르므로 균형 있게 골고루 섭취하는 것이 정답입니다. 네, 머리를 감을 때 식초를 넣으면 비듬이 없어질까요? 네, 이러한 주장은 과학적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비듬 발생은 복잡한 과정으로 주로 다음과 같은 요인에 의해 발생합니다. 첫째, 말라시지아균의 번식입니다. 말라시지아는 두피에 정상적으로 존재하는 진균으로 피지를 영양분으로 삼습니다. 피지 분비가 과도할 때 말라시지아가 과도하게 번식하고 그 대사 산물이 두피를 자극해 각질 세포의 탈락을 가속화하고 비듬을 형성합니다. 둘째, 피지 분비 이상입니다. 사춘기, 스트레스, 식습관 등은 피지선 분비를 과도하게 자극할 수 있습니다. 과도한 피지는 말라시지아에게 영양분을 제공하고 모낭을 막아 비듬을 유발합니다. 셋째, 두피 장벽 기능 손상입니다. 과도한 세정, 자극적인 샴푸 사용, 건조한 환경 등은 두피 장벽을 손상시켜 두피가 외부 자극에 더 취약해지고 각질 세포가 조기 탈락하게 합니다. 넷째, 개인적 취약성입니다. 유전, 면역 반응, 신경적 요인 등으로 인해 어떤 사람들은 선천적으로 비듬이 생기기 쉬울 수 있습니다. 의뢰하면 스트레스가 심할 때 두피의 혈액순환과 신진대사가 혼란을 일으켜 비듬 문제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다섯째, 나쁜 생활습관입니다. 잦은 머리 감기, 맞지 않는 샴푸 사용입니다. 이 시간 편집과 진행의 박성국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안녕하십니까? 연결뉴스입니다. 오늘은 2026년 9월 29일 화요일.
1: 구를 긴밀히 둘러싸고 체제 기재 재구축을 핵심으로 기구 간소화, 인사 제도 혁신, 산업 질적 향상, 봉사 효능 증대 등 다방면의 개혁을 추진했습니다. 발전 장벽을 제거하고 과학기술 혁신 활력을 방출하며 고신기술 산업 조력 분야에 초점을 맞춰 경영 환경을 지속적으로 최적화해 개혁의 실제 성과로 전시 산업 진흥에 조력하고 있습니다. 고신구에 첫 진으로 입주한 연변주 의약 선두 기업인 길림 오동약업 집단 연결 주식 유한 회사는 개발구에서 지속적으로 최적화한 경영 환경과 산업 지원 정책에 의탁해 선으로 세 차례 대규모 기술 개조와 공장 구역 확장을 완성했습니다. 기업의 생산 능력과 연구 개발 실력, 시장 경쟁력이 안정적으로 향상됐습니다. 올해 6월 기업이 신청한 분모제재복제약 과학기술혁신중심이 2027년 길림성 과학기술혁신중심 건설 준비 비준을 받아 지역 의약산업의 혁신 승격을 한층 견인하게 됩니다. 길림 오동약업 집단 연결주식유한회사 생산부 총경리 우회도는 3기 기술 개조를 거쳐 현재 기업 부지 면적이 20만 평방미터에 달했다고 하면서 개발구에서는 오동 연결약업을 중점 지원 기업으로 삼아 토지 사용, 인원 채용 등 여러 면에서 기업에 도움을 줬다고 했습니다. 고신구는 이번 개혁을 계기로 개혁을 통한 역량 강화, 혁신 구동, 산업 승격에 초점을 맞춰 기구 최적화, 인사 개혁과 산업 승격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고 분공이 명확하고 사슬이 상호 보완되며 집결 발전하는 산업 단지의 새 구도를 구축했습니다. 개혁 후 고신구는 내부 기구를 재조정해 11개로 최적화했는 바, 그중 경제 부문이 91%를 차지합니다. 연결 고신기술 산업개발구 관리위원회 발전 및 개혁구 국장 왕영명은 전성 개발구 개혁의 총체적 사포치를 긴밀히 둘러싸고 세계 주도산업 더하기 세계 보조산업 발전 배치를 한층 세분화 시달했는 바 담배 제품업, 전용 설비 제조업, 의약 제조업을 3대 주도산업으로

0: 하드웨어와 정보 기술 봉사업, 식품 제조업, 연구와 시험 발전을 3대 보조 산업으로 명확히 해 산업 발전의 주공 방향을 정밀하게 확정했다고 했습니다. 체제 개혁은 과학기술 혁신 역량 강화 효과를 지속적으로 방출하며 단지의 신흥 산업 집결을 다그치고 있습니다. 고신구 세포산업단지는 전주 생명건강산업의 중점 매개체로서 기술 연구 개발, 성과 전환, 산업 응용의 전사슬 발전에 초점을 맞추고 산학연 융합 플랫폼을 지속적으로 구축하고 있습니다. 단지에 입주한 카슨 길림 세포자원고관리유한회사는 고신기술산업개발구 개혁에 의탁해 더욱 정밀하고 효율적인 정부 기업 봉사 체계의 지원 아래 화장품 연구 개발 전환의 새로운 분야를 적극 배치하고 있습니다. 카슨 길림 세포자원고관리유한회사 운영부 책임자 박성은 다음 단계 화장품 업무의 생산과 연구 개발을 추진하고 향후 전환에 따라 수출을 위한 기초 연구를 진행하며 앞으로 대규모 수출에 필요한 생산 준비도 해나갈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개혁을 통한 환경 최적화는 대상의 착지를 다그치고 있습니다.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고신구에는 삼정 중약 은편 생산 대상 등 13개 대상이 착지했습니다. 그중 5천만 원 이상 대상은 10개이고 주도 산업 투자 비중은 74.8%까지 높아져 투자 유치 대상의 수량과 질이 동시에 향상됐습니다. 연결 고신기술 산업개발구 관리위원회 상무국 국장 안창호는 연결 고신구는 3 더하기 N 투자 유치 사업 모식으로 투자 유치 산업 사슬 도표를 정성껏 작성하고 투자 유치 경로를 넓히며 투자 유치 방식과 방법을 혁신 최적화하고 대상 봉사 기재를 건전히 하는 등 여러 조치를 통해 투자 유치 사업을 전력으로 전개하고 있다고 하면서 현재 각종 산업 대상 13개가 착지했으며 총 투자는 9억 1,100만 원이라고 했습니다. 고신기술산업개발구는 개혁 성과를 지속적으로 공고히 하고 개혁 조치를 심화하며 주요 책임과 주업에 초점을 맞춰 과학기술 혁신 산업을 깊이 육성할 계획입니다. 더욱 실속 있는 조치로 대형 우수 기업을 유치하고 우수 기업과 신흥 기업을 육성하며 산업의 질적 향상, 대상 추진 가속화, 봉사 최적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전성의 우수한 고신기술산업 시범단지를 전력으로 건설하게 됩니다.
1: 9월 25일 저녁, 2026 연변 백크로스 컨트리 경기가 연길 1978 문창훈에서 정식으로 출발했습니다. 이날 저녁 7시, 출발 신호와 함께 100km 조 300여 명 선수들의 헤드램프가 일제히 켜지며 밤빛을 가르면서 모어산 방향으로 뻗어나갔습니다. 100km 조의 출발점과 종점은 모두 연길 1978 문창훈에 설치되었으며, 경기 코스는 모어산, 신광촌, 동대사, 하룡촌 등 여러 특색 지점을 연결했습니다. 선수들은 낮과 밤이 교차하는 경기 과정에서 연길 교유의 자연 경관과 조선족 민속촌의 풍모를 체험하게 됩니다. 이번 경기는 주체육국과 시정부에서 주최하고 시 문화라디오 텔레비전 방송 및 관광국에서 주관했으며 경기 기간은 이틀입니다. 100km, 50km, 30km, 15km와 가족 친자 5km 등 5개 크로스컨트리 종목을 설치했습니다. 100km 조 경기는 첫날 밤에 먼저 시작됐고 나머지 4개 종목은 이튿날 낮에 육속 진행되는 바 전국 각지에서 온 크로스컨트리 예우가 2,300여 명이 참가했습니다. 이번 경기는 연변이 푸른 산과 맑은 물은 금산 은산이라는 발전 리념을 실천하고 체육 경기가 관광지 휴가 구역 등 다양한 장면으로 확대되도록 추진하는 구체적인 조치입니다. 경기는 지역 문화와 생태 자원의 우세를 깊이 발굴하고 체육 더하기 관광 더하기 문화 더하기 소비 융합을 동력으로 문화, 체육, 관광, 상업 자원 요소의 협동 연동을 다그치었으며 전국적인 영향력을 갖춘 특색 브랜드 경기를 힘써 조성하고 삶이 머무는 곳 연결 문화 관광 IP의 영향력을 한층 확대해 한 차례 경기에 참가하고 한 도시를 사랑하며 한 지역의 추억을 간직하는 전역 문화관광 융합 목표를 실현하게 됩니다.
0: 연결시 제2회 왕자영요 전민 e스포츠 대회 및 제14회 왕자영요 전국 대회 문화관광 경기가 9월 25일부터 27일까지 1978 문창원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오프라인 경기는 북경, 심양, 천진, 대경 등지에서 온 32개 팀의 162명 선수가 참가해 5대5 단체전을 펼쳤습니다. 9월 25일과 26일에는 탈락 경기를 진행해 4강을 가렸고 27일 오전에는 4강전이 시작됐습니다. 대형 스크린을 통해 경기 상황이 실시간으로 중계됐는 바 치열한 팀전 공방과 련인 수정 파괴 장면이 펼쳐지며 현장 열기가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치열한 각축 끝에 우승, 준우승, 3위와 4위가 가려졌습니다. 장춘에서 온 대충 놀아줘 팀이 우승을 차지했고 연길의 파효 팀이 4위를 기록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회는 16강과 8강 진출팀 및 우승, 준우승, 3위, 4위 팀의 상을 수여했습니다. 이번 대회와 함께 대학교 초청 경기, 문화관광 친선 경기 등 다양한 부대 경기도 진행돼 볼거리를 더했습니다. 경기 현장에는 여러 가지 상호 체험 구역도 정성껏 마련됐습니다. 별빛과 결합시키고 경기를 1978 문창원 비바 미만 장터에서 개최해 젊은이들이 즐기는 e스포츠를 매개로 도시의 문화관광 체험 공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었다고 했습니다.
1: 옹군 우속의 영광스러운 전통을 이어가기 위해 그늘 시제대군인 사무국은 애심기업인 연변유업식품위원회사와 연합해 둥근달 연기를 뜨고 따뜻한 정 노병사에게 전해 옹군 기업 제대군인 관심 주제 활동을 전개했습니다. 관련 3열군들로 구성된 위문조는 우대 무휼 대상 가정을 위문하고 위문품과 따뜻한 관심을 전달했습니다. 이번 활동은 우리시 공군 노병사와 생활이 어려운 제대군인 가정 210가구를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전사회적으로 군인을 존경하고 노병사를 관심하는 짙은 분위기를 조성했습니다. 연변유업식품위원회사 리사장 리홍윤은 옹군 우속은 전 사회의 공동 책임이라고 하면서 앞으로 주동적으로 사회 책임을 짊어지고 사회화 옹군 재반 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해 실제 행동으로 영웅들에게 경의를 표하고 기업의 따뜻함을 전하며 군인을 존경하고 사랑하는 데 기업의 힘을 보태겠다고 했습니다.
0: 예전 시위생건강 및 의료보장국의 조직하에 의란진 중심위생원은 장춘 중의학대학 부속 연변병원 전문가팀과 연합해 건강봉사월 무료진료 및 건강선전강연 계열 회민활동을 전개했습니다. 의란진 중심위생원에서 전문가팀은 질서있게 진료를 진행하고 무료건강검진을 전개했습니다. 중로년 군체에서 흔히 나타나는 골관절, 호흡기 등 만성질환을 대상으로 정밀하게 분석하고 맞춤형 진료 건의와 양생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현장에서는 침구 등 중의약 적합기술 체험 항목도 함께 개방해 기층 군종들이 전통 중의약의 독특한 치료 효과를 가까이에서 느끼도록 했습니다. 의료일꾼들은 또 군종들에게 기본 공공위생봉사정책, 가정의사 계약봉사 내용과 만성질환 추적관리 지식을 설명했습니다. 종이양생교육, 종약차 시음 등 특색체험 활동도 많은 군종들의 참여를 이끌었습니다. 의란진 중심위생원 부원장 김윤빈은 상급 중의 전문가들을 향진에 초청해 군종들이 진료 과정에서 겪는 실제 어려움을 해결하고 중의 건강 지식도 보급하는 동시에 기층 의료 일꾼들에게 학습과 교류의 플랫폼도 마련했다고 하면서 앞으로도 여러 가지 형식으로 이와 같은 해민 무료 진료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실질적인 해민 봉사를 백성들의 곁에 전달하겠다고 했습니다.
1: 9월 28일 기자가 시 기상국으로부터 알아본 데 따르면 이번 주 우리시는 기온이 낮고 강수량이 뚜렷이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시 평균 기온은 섭씨 10도 저우로 왕년 같은 시기보다 섭씨 1.6도 정도 낮겠습니다. 이번 주 기온은 초반에 높고 후반에 낮겠으며 9월 28일부터 29일 낮까지 최고 기온은 섭씨 18도에서 섭씨 21도 사이로 예상됩니다. 30일부터는 기온이 파동적으로 내려가고 10월 3일 아침에는 대부분 지역에 서리 또는 서리 피해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시 평균 강수량은 10mm에서 20mm로 왕년 같은 시기보다 7mm 정도 많겠습니다. 9월 29일 밤에는 작은 비가 내리고 10월 1일 낮에는 소나기가 내리며 10월 4일에는 적은 비에서 중등 정도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상부문은 최근 아침에 안개가 끼고 비 오는 날 도로가 미끄럽고 가시거리가 낮은 데다 국경절 연휴 기간 출행 차량이 많기에 해당 부문에서 교통관리와 관광지 안전관리를 강화할 것을 건의했습니다. 또 각지 실정에 맞게 가을거지를 진행하고 이미 수확한 곡물의 건조 조장을 잘하며 서리 피해 예방 준비를 해 비닐하우스 채소

수에 동해를 방지할 것을 건의했습니다. 10월 1일부터 2일까지는 바람이 비교적 강하기에 방풍과 방화 사업을 강화하고 야외 불 사용을 엄금해야 합니다. 이번 주 후반에는 기온이 내려가기에 도시 농촌 군중들은 날씨 변화에 따라 제때에 옷을 껴입어 감기 등 질병을 예방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상 뉴스를 마칩니다. 이 시간 책임 편집의 장선자, 심유래 과곡과 방송 담당의 서윤옥 출임이었습니다.

0: 친구들, 안녕하세요. 건강여차 시간에 인사드립니다. 오늘도 함께할 지련정 선생님입니다.
1: 친구들, 안녕하세요. 건강여차 시간 김지혜가 인사드립니다.
2: 친구들, 안녕하세요. 저는 김지혜입니다.
3: 안녕하세요. 조선영입니다.
0: 네, 친구들, 오늘도 건강상식들 함께 배워갈까요? 먼저 식생활을 바르게 고쳐드리고 싶습니다. 난 음식 습관이 무척 건강해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 몇 명이나 있을까요?
1: 아마 어른들 중에도 거의 없을 거예요.
2: 가장 중요하지만 소홀해지기 쉬운 식생활. 그럼 입맛이 자신과 비슷하거나 조금 다른 세 명의 친구들을 만나보면서 자신이 식생활을 되돌아보고 더 알아볼까요?
3: 어린이 식생활 이러면 위험해요.
0: 네, 그래요. 우리 친구들 어린이 식생활들이 어떻게 위험할까요? 영양균형을 무너뜨리는 가공식품. 가공식품은 농산물, 수산물, 축산물 같은 여러 원재료를 먹기 쉽게 가공해서 만든 음식입니다. 요리하기도 편하고 보관도 오래 할 수 있습니다. 가공식품이 무조건 나쁜 건 아니겠지만 영양이 균형 있게 고루 담겨 있지 않거나 혹은 맛이 자극적인 경우가 많아서 문제인 것입니다.
3: 라면만 해도 그래요. 라면 국물에는 천연 재료가 거의 없거나 아주 조금 들어있지요. 게다가 너무 짜요.
0: 짠맛을 내는 나트륨은 우리 몸에 꼭 필요하지만 너무 많이 먹으면 몸을 붓게 하고 또 콩팥을 망가뜨리고 골다공증, 고혈압 등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정교나무 열매에서 짜낸 기름으로 튀기는 면도 탈인 것입니다. 정교기름에는 포화지방이 많이 들어있는데 이것을 너무 많이 섭취하면 어려서부터 성인병에 걸릴 수도 있다네요. 건강 챙기기의 시작. 영양성분표와 원재료 이름을 잘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가공식품에는 영양성분표와 원재료 이름이 반드시 적혀 있습니다. 영양성분표를 보면 영양과 영양소 그리고 영양소의 기준치를 확인할 수도 있고 원재료 이름에서 여러 종류의 식품 첨가물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열량은 우리 몸을 움직이는 데 필요한 힘이 됩니다. 열량이 높을수록 많이 힘을 낼 수 있지만 또 지나치게 많이 섭취하는 것도
1: 이런 식품 첨가물들은 화학적으로 만들어져 우리 몸에 좋지 않나요?
0: 네, 그렇습니다. 화학 실험으로 만들어낸 첨가물이 우리 몸속으로 들어가면 소화나 분해가 되지 않고 10% 정도가 쌓여서 여러 가지 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게다가 화학적인 식품 첨가물을 너무 많이 먹으면 충동성이 높아지거나 주의력이 떨어질 위험도 있는데요. 식품 첨가물 중 몇 가지를 자세히 살펴보는 건 어떠할까요?
4: 고양이 나왔지.
0: 먼저 발색제입니다. 식품의 색깔이 변하는 것을 막기 위해 쓰는 첨가물입니다. 이러한 발색제를 많이 먹으면 위장과 신경에 문제가 생기고 정서가 불안해질 수도 있습니다.
1: 향료, 아이스크림이나 음료수 같은 식품의 향을 좋게 할 때 쓰는데 비만이나 알레르기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3: 요화제, 서로 섞인 게 어려운 식품 재료들을 잘 섞습니다.

0: 느끼게 할때쓰는첨가물입니다아이스크림과자빵을만들때많이쓰는데영양소의흡수를막을때많이먹으면맛이안좋아질수있다고합니다
1: 채소는싫어요고기가좋아요라는친구들이참많겠지요
0: 고기없는밥상은상상도할수없어요나는언제
1: 등을아프게만들지요
2: 게다가고기를너무많이먹으면뼈속에있는칼슘이빠져나가고그자리에구멍이숭숭뚫려서뼈가약해집니다세계적으로고기를많이먹는나라인미국에골다골증환자가많은것만봐도이를확인할수있습니다
0: 채소를많이드세요채소에는미네랄비타민섬유소식물성항산화제등이가득들어있습니다
3: 이렇게좋은채소를어릴때부터잘챙겨먹지않으면비염천식아토피피부염같은질병에걸리기쉽습니다
2: 면역력이떨어져서감기에도자주걸릴수있습니다
3: 맞습니다꼭고기만먹지않더라도또꼭채소를싫어하지않더라도먹고싶은것은하나만골라먹고다른것을고루먹지않으면건강을해치게된답니다탄수화물비타민단백질지방무기질등필수영양소들이함유된음식을골고루챙겨먹으며다양한식품들과친해지도록우리친구들노력하는건어떻게

0: 자연에도 좋고 몸에도 좋은 친환경 농산물.
1: 친환경 농산물은 합성 농약, 화학비료, 항생제 같은 화학물질을 쓰지 않거나 최대한 줄이고 환경을 보호하면서 깨끗하고 안전하게 생산하는 농산물인 것입니다. 화학물질이 없으니 우리 몸에도 좋고 자연도 지킬 수 있어서 일석이조겠지요. 구멍이 뿡뿡 뚫린 상추가 보기에는 안 예뻐도 우리 몸에는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0: 햄버거나 피자처럼 주문하면 바로 먹을 수 있는 음식이 바로 패스트푸드라고
1: 합니다. 네, 그래요. 패스트푸드라고 얘기하고 있죠. 자연의 시간대로 오로지 자란 먹을거리이자 그리고 제철 재료와 천연 재료를 사용해서 오랫동안 숙성하거나 천천히 조리해 건강에 좋은 음식들입니다. 슬로푸드에는 된장, 김치 등이 있고요. 가족이 함께 이런 재료를 손질하고 맛있게 차려낸 한 끼 식사도 물론 건강한 슬로푸드라고 합니다.
0: 아침에 과일을 먹으면 밤에 먹는 것에 비해 몸에 좋다는 말을 들었는데 사실인가요?
2: 아침에 과일을 먹는 것이 몸에 좋은 건가요?
0: 아침에 눈을 뜨기도 전부터 어머니께서는 아침엔 과일이 좋다 하시며 입에다 넣어주셨던 기억이 나는데요. 저는 더 자고 싶은데 말이에요.
1: 네, 대체적으로 사과는 아침에 먹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아침 일찍 사과를 드시면 잠이 확 깨고 입안이 개운하고 정말 시원할 수 있겠지요. 그리고 밤에는 될 수 있으면 사과는 안 먹는 것이 좋습니다. 소화가 잘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인데요. 소화기 계통에 문제가 있는 친구들이라면은 더욱더 힘들어할 수도 있답니다.
3: 선생님, 우리 어머니는 늘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1: 어떤 얘기 말입니까?
0: 잠을 개선하고요. 따라서 배변 효과를 위해서는 사과를 껍질까지 식사 전에 먹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1: 그리고 친구들, 참외와 수박은 식사 후 섭취가 해롭다는 주장도 있는데요. 후식으로 먹게 되면 음식물이 소화될 때까지 위장에 머무르게 됩니다. 이때 발효 상태에 이른 과일은 아랫배에 가스를 차게 해서 찌르는 듯한 아픈 통증을 유발하기 때문에

0: 서로에게 사랑의 말, 위로의 말, 칭찬의 말, 격려의 말, 양보의 말을 많이 주고받으면서 마음이 문을 열고 따뜻한 한 주 만들어 가길 바랍니다.
1: 이 시간 프로 편집과 기획의 지련정 선생님, 진행의 지혜와 서연이,
2: 지혜 그리고 연정 선생님이었습니다.
3: 친구들 안녕히 계세요.
1: 예쁜 세상, 아이들 세상의 문을 여기서 닫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0: 뉴스입니다. 먼저 시간 방송 내 조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새 사상으로 새 로종 인솔. 오늘은 선진 제도업을 확대하고 강화해 실물 경제 기반을 다지고 당대 지키자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0: 한장 국가 부수석이 제81차 유엔 총회 일반성 변론에 참석해 연설을 발표했습니다.
1: 특별 보도. 장정 정신 이어받아 봉의 길에서 힘차게 나아가자. 오늘은 홍군 장정의 중요한 조난지인 중령으로 앞장에서 우리나라가 자주적으로 개발한 최대 직경의 터널 굴진기 중국 철도 1662호가 현재 분해 조립을 거쳐 안위성 합의로 운송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굴진기는 현재 터널 공사에 투입될 예정입니다. 중국철도 1662호 굴진기 프로젝트 설계 책임자 류곤 씨는 이 굴진기의 설계 공률 반경은 500m에 달하는데 굴진기 분해에서는 보기 드물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지능감지, 지능집행, 지능결책은 이미 무인운전, 유인감시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올 들어 중국 제조의 승전도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속철인 CR450 고속철 완성차가 시험을 원만하게 끝내고 장정 10호을 로켓이 세계 최초로 발사체 그물계 회수에 성공했으며 국산 두 번째 대형 크루즈선인 에달 화성호가 11월에 인도 후 공식 운항에 투입되는 등 하나하나의 대표적 성과가 중국 제조의 혁신 진화와 산업 도약을 반영했습니다. 우리나라 제조업의 고품질 발전을 깊이 중시하는 습금형 정석위는 선진 제조업을 골간으로 하는 현대화 산업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습니다. 2025년 5월에 하남성을 시찰할 때 습금형 정석위는 중국식 현대화를 실현하면서 제조업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제조업 기술을 소중히 장악해야 하며 이렇게 해야만 중국식 현대화를 진정으로 실현할 수 있다고 표했습니다. 습금형 정석위는 제조업의 발전을 지속적으로 추진한 한편 자립 자강을 견제하고 핵심 기술을 장악하며 산업과 대학, 연구기구의 일체화를 추진한 한편 자질 높은 인재를 대량 양성해야 중국식 현대화를 진정으로 실현할 수 있다고 제기했습니다. 습금형 정석위는 최근 중요한 지시를 내리고 선진 제조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강화해 중국식 현대화에 강력한 버팀목을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석위가 제시한 방향을 따라 각지 각 부문은 선진 제조업의 발전을 중요한 과업으로 삼고 산업체계의 지속적인 최적화와 고도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산동성 위에서의 기업은 우주비행 장비 제조 분야에 응용되는 고성능 탄소 섬유를 성공적으로

0: 드러냈습니다. 직경이 머리카락이 10분의 1에 불과한 관련 제품은 인장 강도가 강제 10배에 달합니다. 한편 강서 남창에서 국가급 제조업 단일 품목 선도기업이 첨단 광통신 차량용 침력력의 기술 장벽을 성공적으로 돌파하고 모 국산칩의 생산 능력을 세계 제1위로 끌어올렸습니다. 기업의 소속 기술 책임자 호가규 씨는 레이저칩의 개발 난이도가 매우 높다며 해외에서 최초의 장비 구매, 제품 개발에서 규모화 생산까지 3년 내지 5년이 걸렸지만 우리는 6개월 만에 관련 칩을 개발해냈다고 소개했습니다. 일찍 목조르는 기술이 현재 새로운 경쟁 분야로 빠르게 진화하고 있습니다. 현재 세계의 신규 등대 공장 10곳 중 6곳이 중국 기업입니다. 올 1월부터 8월까지 전국 규모 이상 첨단 기술 제조업 증가치는 전년 동기 대비 14.2% 증가했습니다. 국가통계국 국민경제종합통계사 부사장 왕관원은 올 8월 규모 이상 공업 성장에 대한 첨단 기술 제조업, 디지털 제품 제조업 등 신성장 동력의 기여률이 60%를 초과하면서 지원 선도 역할을 크게 부각시켰다고 표했습니다. 기술 함량과 부가가치가 비교적 높은 첨단 기술 제조업이 지속적으로 선두를 달리고 있는 한편 직접 회로 제조, 지능 차량 탑재 설비 제조업은 20% 이상의 고성장을 유지했습니다. 당면 우리나라의 제조 부가가치가 세계에서 총하는 비중은 거의 30%에 달하고 연 16년 동안 1위를 차지했습니다. 한편 국가첨단기술산업개발구 179곳의 생산 총액은 20조 원을 돌파하고 국가선진제조업 클러스터 80곳은 현지 실정에 따라 합력을 형성해 세계적 선진제조업 클러스터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선진제조업을 동력으로 하는 한살의 심각한 산업효력이 중국 대지에서 전면적으로 전개되고 있으며 중국식 현대화를 위해 튼튼한 물질적 기술적 기반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공업정보화부 계획사 여월 사장은 신흥의 공업화 기본 목표에 착안해 과학기술 혁신과 산업혁신의 신축융합을 추진하고 핵심 기술의 공략을 강화한 남편 과학기술 성과의 전환과 응용을 심화하고 선진 제조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강화할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1: 한전 국가부주석이 현지 시간으로 9월 26일 뉴욕 유엔 본부에서 제81차 유엔 총회 일반성 변론에 참석하고 연설을 발표했습니다. 한정 부주석은 당면 국제 정세는 복잡다단하고 지연 충돌이 그치지 않으며 발전 격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글로벌 도전이 속출하는 상황에 비추어 습금평 주석이 글로벌 발전 창의, 글로벌 안보 창의, 글로벌 문명 창의, 글로벌 관리 창의를 제기해 인류 운명 공동체를 구축하는 데 전략적 인도를 제공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현재 갈수록 많은 나라들이 손을 잡고 역사적 사명을 함께 짊어지며 곤란과 도전에 공동 대응하면서 인류의 공동 복지를 증진하려 합니다. 한정 부주석은 네 가지 건의를 제출했습니다. 첫째, 전후 국제 질서를 수호하고 공동 안전으로 항구한 평화를 구축해야 합니다. 공동, 종합, 협력, 지속 가능의 안전관을 실천하고 냉전 사유, 진영 대항을 벌이며 대화와 협상을 통해 이견 상유와 분쟁을 해소하는 것을 견지합니다. 둘째, 글로벌 발전에 봉착한 공경을 정시하고 개방과 협력을 통해 공동 번영을 촉진합니다. 발전을 국제 이성에 중심 위치 놓고 단결, 평등, 균형, 보편적 특혜의 글로벌 발전 동반자 관계를 공동 건설합니다. 셋째, 문명 교류와 상호 참조를 촉진하고 소통과 대화를 통해 단결과 상호 신뢰를 재건해야 합니다. 유엔 플랫폼에 착안해 국제 인문 교류를 강화하고 각국 이민의 상호 리해와 지목을 증진하고 다원화 문명의 공동 진보를 추진합니다. 넷째, 다자수의 기치를 높이들고 실제 행동으로 공평과 정의를 수여합니다. 각국은 단결과 실천을 통해 유엔을 수호하고 장대시켜야 합니다. 한정 부주석은 새 중국이 1971년에 유엔에서의 합법적 이석을 회복한 것은 중국과 세계에서 모두 중대하고 심원한 이의를 가진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 55년간 시종 세계를 위한 안정한 병량이 된 중국은 평화 안전 기록이 가장 좋은 대국이었습니다. 공동 발전의 중견 병량으로서 중국은 글로벌 경제 성장에 대한 기여률이 장기간 30% 조화를 유지했습니다. 그리고 변혁 시대의 진보 역량인 중국은 글로벌

0: 관리 체계가 더욱 공정하고 합리한 방향으로 발전하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했습니다. 국제정세가 어떻게 변하든 중국은 평화 발전의 한 추구를 굽히지 않고 공평과 정의를 확고하게 수호하며 다사소에 대한 언약을 시종 일관 견지할 것입니다. 중국은 각국과 함께 인류 운명 공동체를 굽히 세계 지속 가능 발전을 위해서 더욱 큰 기여를 하려한다고 표했습니다.
1: 특별보도 장정 정신 이어받아 부흥의 길에서 힘차게 나아가자. 오늘은 홍군 장정의 중요한 조난지인 종경으로 안내드립니다. 종경 요양 부자족 묘족 자치원 남효계진의 푸른 기와 목조 건물 앞 비석에는 중국 로농홍군 제3군 사령부 묘족지라고 새겨져 있습니다. 1934년 6월 이곳으로 전전한 홍군 제3군은 남효계를 군사지휘 중심으로 하는 검동혁명 근거지를 세웠습니다. 1934년 10월 남효계 묘동태전에서 회수한 홍군 제3군과 홍군 제6군단은 상소전투의 삼감으로서 조항홍군의 장정을 성원하고 상각천검 혁명근거지를 확대하는 데 탁월한 기여를 했습니다. 요양현 당연의 당사연구실 직원 염산에 따르면 남효계에서 홍군은 농민들에게 토지를 분배하는 곡담회를 설립하고 토지가 없거나 토지가 적은 농민들에게 토지를 2천여 무 나눠주어 군중들의 큰 지지를 받았습니다. 남효계진에서 생산하는 표는 셀레늄 함량이 높습니다. 현재 벼 재래기지는 황금 이삭이 출렁이고 풍년의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남효계진 진장 후호에 따르면 역내 벼 재래 면적은 13,000 무, 년간 생산액은 1,255만 원에 이르며 마을 주민 7천여 명은 집 근처에서 일자리를 찾아 수입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혁명 자원과 생태 자원의 이중 우세 립각하고 셀레늄, 벼 등 특색 산업을 육성하면서 로 혁명구의 논밭은 해마다 풍작을 안아오고 있습니다. 홍군 3대 주력이 중경에서 활동한 중요한 거점인 기강은 조항홍군의 위대한 조난을 실현하는 데 중요한 보상과 지지를 제공했습니다. 1935년 1월 존의회의 순조로운 개최를 보장하기 위해 홍군 제1군단 제1사 제2团은 기강 양각향 즉 오늘의 기강구 안운진 양각촌으로 진격했습니다. 오늘날의 안운진은 사냥의 사육, 매입, 가공, 판매 그리고 문화관광을 아우르는 좋은 산업사슬을 형성했습니다. 기강구 안운진 임소강 진장은 촌반산업사슬을 부단히 발전시키는 과정에 농업인구의 60% 이상이 산양산업에 뛰어들었으며 사냥의 촌반산업사슬 생산액은 장기간 2억 8천만 원 이상에 달했다고 소개했습니다. 현재 장정 국가문화공원 중경 구간 건설을 힘다해 추진하고 있는 중경은 곳곳의 유적지와 문화유산을 지역 경제의 발전에 동력으로 삼고 더욱 활기찬 모습으로 신시대 장정의 길을 따라 힘차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0: 추석 연휴 기간 전국 소비시장은 수요가 왕성하고 지능형, 녹색, 소비품 신규교체 정책의 혜택을 누린 소비자는 190만 7천 명, 창출한 판매액은 115억 3천만 원이었습니다. 전국 철도가 27일 귀성객 고봉을 맞이한 가운데 운송한 료객은 연인수로 1,686만 명, 증편한 료객 열차는 1,398편이었습니다. 도로면에서 자가용을 이용한 도시 주변 관광, 농촌 관광이 주류를 이뤘습니다. 한편 수상 도시 관광, 섬 관광 방문객 수도 빠르게 늘었으며 야간 관광객 증가폭은 26%를 넘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추석 연휴 기간 전국 여러 통상구에 외국인 입국 관광객이 계속 늘었습니다. 국가이민관리국에 따르면 연휴 기간 일평균 출입국 관광객은 연인수로 225만 명이 달했습니다. 해외 소셜미디어는 중국 쇼핑 관련 화제로 들끓었습니다. 드론, 액션캠, 폴더블폰 등 첨단 제품에서 가방, 의류, 아로마 제품까지 인기가 대단했습니다. 영국 관광객 제임스 로버트는 휴대폰과 앱을 통해 2분 내에 모든 것을 취급할 수 있고 집까지 배송도 가능하며 속도가 너무 빨라 편리했다고 감탄했습니다. 옷, 차, 왕구 등을 구매한 슬로베니아 관광객 다니엘은 가기가 많고 구매하고 싶은 상품이 아주 많았다고 말했습니다. 지능형 공장에서 진행하는 과학기술 관광도 입국 관광의 새로운 유행으로 떠올랐습니다. 한 지능체조 자동차 공장 직원 관회총은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관람객 인수가 157% 증가했으며 방문객 중 일반 외국인 관광객이

0: 날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1: 경남고속철 옹안 상구 구간, 서유고속철 서안 안강 구간, 이창 흥산 고속철, 할빈 이춘 고속철이 28일 동시에 개통됐습니다. 화북과 서북, 화중, 동북을 관통하는 네 갈래 고속철은 지역 경제 사회 고품질 발전에 강력한 교통 동력을 불어넣을 것입니다. 설계 시속이 350km인 경항 고속철 웅안 상구 구간은 하북, 산동, 하남의 일부 현들을 처음 고속철망에 포괄시켰습니다. 설계 시속이 350km인 서유 고속철 서안 안강 구간은 서안에서 강안까지 이동 시간을 45분으로 단축했습니다. 따라서 지난 안강 등 섬서 남부 지역의 현시가 정식 고속철 시대에 들어섰습니다. 설계 시속이 350km인 이창 흥산 고속철은 무한에서 중경까지 최단 통행 시간을 3시간 54분으로 단축했습니다. 설계 시속이 250km인 할빈 이춘 고속철은 이춘의 고속철이 없더니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우리나라 최북단에 위치한 이 고속철은 건설 과정에서 다년간의 동토 시공 난제를 극복했습니다. 중국철도건설 대교국 합의 고속철 현장 책임자 오조는 겨울에 타쇄기로 표층 50cm의 동토를 부수고 따로 쌓아 보호함으로써 운송 과정에 흙토 류실을 줄였다고 설명했습니다. 하루에 새 고속철을 네 갈래 동시에 개통한 것은 우리나라에서 최초이며 고속철 건설에 새로운 기록을 세웠습니다. 이는 단순한 노선 연장이 아니라 지역 지리 공간 구도의 재구성이기도 합니다. 국가고급 싱크탱크인 지속가능교통혁신센터의 연구원이며 북경교통대학 교수인 리홍창은 네갈래 노선의 개통과 운행은 북경전진, 하북협동발전과 동북전면진흥, 소부대개발, 장강경제벨트의 고품질 발전 등 국가전략에 보다도 정밀한 동력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갈래 고속철은 우리나라 고속철망이 공간적으로 동중부 지역의 단점을 보완하고 도시군과 도시권이 시간적으로 종합보강 단계 진입했음을 뜻합니다. 그리고 림업경제, 양로건강경제, 신흥산업을 포함한 경제사회발전의 추진효과가 네트워크 시대에 들어섰음을 의미합니다.
0: 제20회 아시안게임이 27일 35개 금메달을 확정한 가운데 중국 대표팀은 12개 금메달을 획득했습니다. 중국 육상계의 차세대 선수들이 화려하게 등장해 첫선을 보이고 중국 탁구는 여자 단식과 남자 복식 금메달을 챙겼습니다. 아시안게임 탁구 남자 복식 결승에서 중국의 림시동 황우정 복식조가 일본을 4대2로 누르고 우승했습니다. 경기가 끝난 후 림시동은 이번 경기가 자신감을 되찾게 해줬다며 우리는 처음부터 우승을 목표로 나왔고 그 우승을 따내기 위해서 모든 걸 쏟아부었습니다. 매 경기에서 한 점 반드시 이겨야 한다는 마음으로 싸웠다고 말했습니다. 여자 단식 결승은 중국 선수끼리 격돌했습니다. 왕만욱은 4대2로 손영사를 꺾고 금메달을 따내고 손영사는 은메달을 받았습니다. 남자 110m 허들 결승은 27일 저녁 펼쳐졌습니다. 중국 선수진흥과 유준천이 각기 7번 레인과 9번 레인에서 출전했습니다. 결국 진원이 13초 15로 우승했습니다. 이는 중국 선수가 8년 만에 아시아 허들 최고 수준을 대표하는 이 종목의 금메달을 되찾은 것입니다. 여자 창던지기도 27일 저녁 세계적 수준의 맞대결을 펼쳤습니다. 우리나라 주원령 선수는 뜨거운 투지를 보이며 첫 시기부터 아시안 게임 기록을 깨고 70m 사육의 성적으로 우승을 했습니다. 이 밖에 여자 멀리뛰기에서는 중국의 황영영 선수가 마지막 시기 역전으로 정상에 올랐습니다. 아시안 게임 스케이트보드 여자 스트리트에서는 중국의 주원정 선수가 166.57점으로 금메달을 땄습니다. 15세 주원정 선수는 경기 후 많이 긴장되었지만 이기고 싶은 마음에 많이 신났다고 심경을 밝혔습니다. 여자 소형 자전거 자유형 파크 결승에서 중국의 손사배가 이 종목 첫 아시안게임 금메달을 획득했습니다. 플램폴린 남자 갠 결승에서도 중국의 엄랑우 선수가 좋은 경기력을 선보이며 우승했습니다. 양호, 련중걸 선수는 아시안게임 다이빙 남자 10m 플랫폼 싱크로 금메달을 따냈고 진예문, 진가조는 다이빙 여자 3m 스프링보드 싱크로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예술 수영은 27일 폐허 종목 금메달을 확정했는데 중국의 리멍군, 서회연 선수가 우승했습니다. 대형 종합대회에 나선 후 리멍군 선수는 실력을 잘 발휘한 것 같아서 매우 기쁘고 격동된다고 말했습니다. 리멍군 선수는 종합대회 처음 서서 국가를 위해서 메달을 땄다는 생각에 뿌듯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리역도 여자 77kg급 결승에서 중국의 하인순 선수가 합계 258kg으로 금메달을 획득했습니다.
1: 중국인민 해방군 남부 전구가 27일 황남도 린근 해역 공역에서 해공 합동 훈련을 실시하고 정찰 조기 경보, 신속 기동, 합동 수색 구조 등 실전 과목을 중점적으로 연습해 부대 해공 협력, 신속 지원, 체계전 승리 능력을 효과적으로 점검했습니다. 훈련 명령이 하달되자 각 부대는 즉각 움직여 지정된 해공작전 구역으로 신속히 집결했고 조기 경보기, 정찰기, 무인기 등 다양한 기종이 잇따라 리륙했습니다. 해군 옹림함, 조문함, 정예호함 등으로 구성된 함정편대가 예정 시간에 훈련 해역에 도착해 합동수색구조, 손상통제 등 과목을 전개했습니다. 해군 옹림함의 양로신은 앞으로 더 복잡한 돌발, 위험 상황을 바탕으로 실존화 기준을 고수하고 능력훈련과 부대협조, 전력운용의 무게를 두면서 언제든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좀비 태세를 유지해 각종 돌발 상황과 위험 부담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황남도 링근 해상에서 중국 해경이 여러 함정을 동원해 권익수호 집법, 통제훈련을 실시하고 승선검사 제5회 세계 디지털 무역 박람회가 27일 항저에서 폐막했습니다. 이번 박람회는 신제품, 신기술, 신종합 물류 비용은 약 20% 절감할 수 있습니다.
0: 3대곰 평평과 복상이 미국 현지 시간으로 9월 27일 오전 8시 55분, 북경 시간으로 27일 오후 8시 55분에 애틀랜타 동물원에 안전하게 도착해 10년간의 해외 체류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전세기가 도착하자 중미 양측 수의사와 사육사가 합동 검진을 실시했습니다. 두 판다는 건강 상태가 良호해 애틀랜타 동물원으로 이송되어 격리 검역에 들어갔습니다. 이상 보도를 마칩니다. 이 시간 담당의 강설화, 김장희였습니다.

오늘 시간에는 극히 중요한 중미 경제 무역 관계 이 같은 제목으로 미중 무역 전국위원회 회장 선 스파인의 인터뷰 내용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미중 무역 전국위원회 회장 선 스파인이 일전에 진행한 인터뷰에서 미국과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크고 가장 활력 있는 두 경제체로서 양국 경제 무역 관계는 극히 중요하며 불가결의 존재라고 표했습니다. 선 스파인은 강력한 쌍무 경제무역 관계를 통해 거대한 이익을 확보한 미중 양국은 시중 경제무역 관계의 중요성과 양국 인민을 위한 복지를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강력하고 지속가능한 경제무역 관계가 없으면 어느 쪽도 자신의 경제 예비를 충분히 발휘하기 힘듭니다. 선스탄에 따르면 미국 상업계는 중미 정상회담이 가져다 줄 더욱 많은 확실성에 대해 깊은 관심을 돌리고 있으며 이는 미중 경제무역 협력 전망에 적극적인 효과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협력은 쌍행 도로입니다. 중미 경제무역 관계의 안정을 위해 협력 목록을 누려야 할 뿐만 아니라 문제 목록도 압축해야 합니다. 선스탄에 따르면 미국 기업은 이미 미중 경제무역 협력이 가져다 준 거대한 이익을 이미 보고 느꼈습니다. 적지 않은 미국 기업은 중국의 뿌리 내리기를 희망했습니다. 중국의 시장 규모뿐만 아니라 중국의 줄기찬 혁신 활력은 이런 기업을 위해 거대한 발전 기회를 창출했습니다. 선 스타인은 대량의 혁신이 중국에서 한창 용솟음쳐 나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예전에 세계가 언급하는 미래가 미국, 유럽 또는 일본이 창조했다면 지금은 갈수록 더 많은 분야에서 중국이 창조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만약 미래를 체험하고 싶으면 중국을 찾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0: 따라서 중국이 신흥기업과 국제적으로 일부 성숙한 기업 사이에 자연스러운 협력 관계가 나타났습니다. 선스탄에 따르면 40년 전 미국 등 외국 기업이 중국을 찾은 것은 일부 기업이 중국 내 경영 허가를 위해 중국 측 합자 파트너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현재 중국에 투자하는 외국 기업은 자신의 우세와 단점을 알고 있기에 자신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중국 파트너를 주동적으로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호 협력을 통해 외국 기업은 실적을 쌓고 업무의 효율을 증강했습니다. 선스타인은 오늘날 중국 기업과 외국 기업은 평등하게 지내며 쌍방은 협력을 통해 경쟁력을 제고하고 신속하게 반응하면서 서로를 성취시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중무역전국위원회가 중국에서 보유한 회원 기업은 270개, 이 중에는 중국에서 경영하는 대다수 대형 미국 기업이 있습니다. 선스타는 중국에서 업무를 전개하는 것은 회원 기업에서 불가결의 내용이라고 말했습니다. 발전 전망에 대해 선스타는 대다수 미국 기업은 향후 중국에서의 발전에 대해 락관적인 태도를 보였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미국 기업이 중국을 떠날 계획이 없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회원 기업 중 과반수는 올해 중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내외 초점 문제와 중요한 사건 사변에 대한 자상한 보도와 설명을 해드리는 심층 보도 시간입니다. 이 시간 진행을 맡은 한강근입니다. 먼저 학습 시간을 보내드리고 분석과 설명 시간에는 디지털 무역 박람회에서 협력 기회를 엿보는 해외 업체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뉴스 조석 시간에는 유엔 총회에서 팔레스티나와 이스라엘에 대해 각국이 보여준 부동한 태도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애청 바랍니다.
0: 신시대 종업특색 사회주의 사상을 전면적이고 개통적이며 깊이 있게 조언해드립니다.

오늘 시간에는 신시대의 중국 특색 사대주의를 견지하고 발전시키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 계속으로 첫 번째 부분의 내용을 말씀드립니다. 중국 특색 사회주의는 과학적 사회주의의 기본 원칙을 견지하면서도 시대적 조건에 따라 선명한 중국 특색이 부여되었고 과학적 사회주의의 리론적 논리와 중국 사회 발전의 역사적 논리가 변증법적 통일을 이루었으며 중국의 대지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중국인민의 명문을 반영하며 중국과 시대의 발전 및 진보 요구에 부응하는 과학적 사회주의이다. 중국 특색 사회주의라는 이 길을 정확히 판단하고 인정한 이상 확고부동하게 걸어나가야 한다. 일부 사람들이 이 길 저 길 하며 무리를 일으키고 있는데 옛길로 방향을 되돌리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릇된 길로 끌어가려는 사람도 있다. 그 가운데는 잘못된 사상인식이 있는가 하면 다른 꿍꿍이 속도 있다. 우리는 시종 분명하고 확고한 인식과 강대한 전진의 정력을 유지하고 중국 특색 사회주의 길과 중화민족의 전추 위협을 견제하여 폐쇄적이고 경직된 옛길로도 기치를 바꾸는 그릇된 길로도 가지 말아야 하며 그 어떤 위험에도 물러서지 않고 그 어떤 교란에도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 어떤 풍랑에 부딪히든지 중국 특색 사회주의 길을 견제하는 이 근본적 문제에서 일관적이어야 하지 갖가지 잡음과 소음 때문에 그것을 변경해서는 절대 안 되며 진정으로 천번 깎이고 만번 부딪혀도 여전히 굳건하거늘 동서남북으로 바람이 불어와도 끄떡하지 않아야 한다. 두 번째, 중국 특색 사회주의는 신시대에 들어섰다. 사회주의는 지금까지 줄곧 분발과 개척 속에서 존재해왔고 또한 필연코 정세와 조건의 변화에 따라 끊임없이 앞으로 발전할 것이다. 습금형 청소기는 장시간의 노력을 거쳐 중국 특색 사회주의는 신시대에 들어섰다. 이는

0: 팔즘에서의 새로운 역사적 좌표가 된다라고 지적했다. 종목특색 사회주의의 신시대는 선인들의 위협을 이어받아 앞날을 개척하고 새로운 역사적 조건에서 계속하여 종국특색 사회주의의 위대한 승리를 이룩하는 시대이고 초요사회를 전면적으로 실현한 데서 결정적 승리를 이룩하고 나아가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을 전면적으로 건설하는 시대이며 전국 여러 민족인민이 단합 분투하여 끊임없이 아름다운 생활을 창조하며 존재인민의 공동부유를 점진적으로 실현하는 시대이고 존재 중화의 아들, 딸들이 일심협력하여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라는 중국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 분투하는 시대이며 우리나라가 인류를 위하여 끊임없이 더욱 큰 기여를 하는 시대이다. 중국특색 사회주의가 신시대에 들어서면서 우리나라의 주요 사회 모순도 아름다운 생활에 대한 인민의 날로 늘어나는 수요와 불균형적이고 불충분한 발전 사이의 모순으로 전환되었다. 이는 우리 당이 우리나라 사회주의 초급 단계의 부단히 변하는 새로운 특징에 근거하여 내린 중대한 전략적 판단으로서 우리나라 사회 발전의 객관적 실제를 반영하고 현시대 중국의 발전에 직면한 주요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의 주력점을 명확히 했다. 우리 당은 항상 당과 국가 사업의 발전 변화에 근거하여 우리나라 주요 사회 모순에 대해 부단히 새로운 판단을 내렸다. 개혁 개방 이후 우리 당은 역사적 경험과 우리나라 국정을 과학적으로 분석한 기초에서 우리나라 주요 사회 모순은 인민의 날로 늘어나는 물질 문화 수요와 락후한 사회 생산 간의 모순이라고 제기했다. 이 론단에 근거하여 우리 당은 정확한 노선, 방침, 정책을 제정하고 견제하여 종국특색 사회주의 사업에서 거대한 성과를 이룩했다. 장기간의 발전을 통해 인민 생활의 수준과 질이 대폭적으로 개선되면서 아름다운 생활에 대한 인민의 소망이 더욱 강렬해지고 그 수요가 날로 확대돼 물질 문화 생활에 대한 요구가 더욱 높아졌을 뿐만 아니라 민주, 법치, 공평, 정의, 안보, 환경 등 면에 대한 요구도 갈수록 높아지고 있으므로 물질 문화 수요만 강조하는 것은 이미 인민 대중의 염원과 요구를 전면적으로 진실하게 반영할 수 없게 되었다. 이와 동시에 우리나라의 사회 생산력 수준이 총체적으로 뚜렷이 향상되고 사회 생산 능력이 많은 방면에서 세계 앞자리를 차지한 상황에서 락후한 사회 생산을 강조하는 것은 이미 실제에 부합되지 않는다. 보다 두드러지게 제기되는 것은 발전이 불균형적이고 불충분한 문제로서 이는 이미 아름다운 생활에 대한 인민의 날로 늘어나는 수요를 충족시키면서 나서는 주요한 제약 요소가 되었다. 우리나라 주요 사회 모순의 변화는 전 국면에 관계되는 역사적 변화로서 당과 국가 사회에 많은 새로운 요구를 제기했다. 그러므로 발전을 지속적으로 추진시키는 데 기초하여 발전이 불균형적이고 불충분한 문제를 힘써 잘 해결하고 발전의 질과 효과성을 힘써 향상시켜 경제, 정치, 문화, 사회, 생태 등 면에서 인민의 날로 늘어나는 수요를 보다 잘 충족시키고 인간의 전면적인 발전과 사회의 전면적인 진보를 보다 잘 추진해야 한다. 우리나라 주요 사회 모순이 변했지만 우리나라 사회주의가 처해는 역사 단계에 대한 우리의 판단이 변하지 않았고 우리나라가 지금은 물론 앞으로도 장기간 사회주의 초급 단계에 처해 있을 것이라는 기본 국정이 변하지 않았으며 세계에서 가장 큰 개발도상국이라는 우리나라의 국제적 지위도 변하지 않았다. 사회주의 초급 단계라는 이 기본 국정을 확실하게 파악하고 사회주의 초급 단계라는 이 최대 실정에 확고히 입각하여 당의 기본 노선을 뒤틈없이 견지하면서 시대에 뒤떨어지지 말아야 하거니와 실제를 벗어나거나 단계를 뛰어넘지도 말아야 한다. 신시대에 들어선 후 습금형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장은 우리나라 발전에 새로운 역사적 좌표에 입각해 우리나라 주요 사회 모순의 발전 변화가 불러온 새로운 특징과 새로운 요구를 깊이 있게 파악했다.
1: 지금까지 학습 시간이었습니다.
2: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0: 군자입니다.
1: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존칙입니다.
0: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주변의 본보기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겹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2: 이어서 분석과 설명 코너 시간입니다. 오늘은 디지털 무역 박람회에서 협력 기회를 엿보는 해외 업체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1: 이슈되는 사건 사고와 뉴스에 대해 자상한 설명과 분석을 진행하며 사건 내면의 숨은 의도를 파헤쳐드리고 해외 학자, 전문가들의 생각을 전해드리는 분석과 설명 시간입니다.

제25회 글로벌 디지털 무역 박람회가 23일부터 27일까지 기간 항주에서 열렸습니다. 해내외 참관자들은 각 부스를 누비며 인공지능이 가져다준 산업 변혁을 가까이서 체험했습니다. 박람회에서 인공지능은 이미 개념에서 착지로 나아갔고 로봇과 무인기 등 실체 하드웨어는 인공지능을 장착했습니다. 인공지능은 또 다국간 전자상거래, 그래피티 지능이 가져다온 인공지능 가족 동반 로봇이 남다른 주목을 끌었습니다. 이 로봇은 독거로인의 생활 장면에 착안해 보호와 스마트 가정 중앙 제어 기능을 겸비했습니다. 로인이 미끄러져 구조를 요청할 때 로봇은 인체 자세를 식별하고 필요할 때 가족과 영상통화를 진행합니다. 전시회에서 일반인의 수요에 따른 이런 종류의 인공지능 제품이 많았습니다. 중의학 사진기는 설상, 얼굴 영상과 맥박 정보를 수집해 체질을 식별할 수 있고 기질 설계 로봇은 헤드 디지털 모델링을 이용해 개성화 미학 방안을 출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마트 신 등은 인체 균형 감지를 최적화하고 넘어지지 않도록 돕습니다. 영반 테크놀로지가 내놓은 락치 인공지능 안경 전시 부스에는 작용자들이 길게 줄을 섰습니다. 여러 가지 기능을 갖춘 이 안경은 사용자와 상호 문답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촬영, 번역, 프롬프트, 내비게이션과 지불도 가능합니다. 안경을 체험한 후 팔레스티나 바이어 아흐메드 파리드는 곧바로 기업의 연락처를 요구했습니다. 파리드는 향후 직접 협력할 수 있도록 상가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파리드는 전시회는 아주 좋은 기회를 제공했으며 거의 모든 것에 대해 놀랍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모든 사람들이 인공지능을 사용하고 싶어 하지만 많은 지역은 아직 지능체와 대형 모델을 연구 개발하는 단계에 머물러 있다며 중국은 이미 인공지능을 실제 생활과 장면에 융합시키고 있으며 중국에서 인공지능 응용이 보편화로 나아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물리 세계에서 실체 설비를 작동하는 것처럼 디지털 장면에서

가치를 제한하고 있는 인공지능은 다국간 전자상거래, 영화방송 창작, 의료진단, 금융위험부담통제 등 분야에 널리 활용되고 있습니다. 알리바바가 이번 방담회에 가져온 글로벌 전자상거래 인공지능 작업대는 대화를 통해 지령을 내릴 수 있으며 지능체는 자동으로 시장 조사, 마케팅, 도시아바이오 길을 그레치는 예전에 필요한 서비스에 대해 외주하거나 비용을 지불해야 했지만 지금은 인공지능을 빌어 많은 일을 스스로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방담회를 계기로 전자상거래 플랫폼 자원을 접목시켜 업계의 최신 동태를 장악하는 것을 도우려다고 말했습니다. 크레치는 기술 혁신과 착지와 응용에서 중국 속도를 따라잡을 수 있는 국가는 아주 적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에서 유학하고 지금은 위오에서 무역회사를 경영하고 있는 방글라데시우 바이어 파이조르 라흐만은 중국의 인공지능은 응용 범위가 광범하다며 관심을 갖는 인공지능 제품을 많이 전시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어떤 사업을 하든 인공지능을 떠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실제 하드웨어와 디지털 장면의 인공지능 혁신은 대형 모델 등 기술을 떠날 수 없습니다. 항주 지노 미래기술회사가 개발한 스마트 기초 모델은 침대 깔기, 빨래 건조 등 작업이 가능합니다. 한편 연원과학기술은 뇌세계의 대형 모델을 선보였습니다. 이 모델을 기반으로 개발한 아이디어 캡처 장치를 둘러싸고 많은 관객들이 줄을 서서 체험했습니다. 프랑스에서 온 근로는 이번 기회를 빌어 중국 기업이 제공한 제품과 해결 방안이 회사의 업무 수요와 접목할 수 있는지를 의뢰하려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전시회에 대해 깊은 인상을 남겼고 중국은 인공지능의 응용 경계를 끊임없이 확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인공지능의 응용과 착지는 강대한 연산력을 떠나서 없습니다. 이번 전시회에서 중국 기업은 관련 혁신 성과와 계획을 집중적으로 전시했습니다. 지능체 시대를 향한 원생 처리 GPU 개망 S3, 데이터 흐름 물리 인공지능 칩 고광 D35 등 지면 연산력 칩을 비롯해 3체 계산 별자리, 연경 별자리 등 전기 연산력 기초시설도 있습니다. 많은 해외 업체는 디지털 무역회를 통해 전연과학기술을 접촉했을 뿐만 아니라 그 속에 내재한 거대한 기회도 느꼈다고 표했습니다. 남아프리카 바이어 무안고는 이번까지 두 번째로 박람회에 참가합니다. 무안고는 인공지능 제품을 도입해 교육 장면을 확장하려고 한다며 협력 파트너를 찾은 후 관련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표했습니다.

0: 느껴지지 않나요? 아니죠. 바로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1: 일회용 비닐 주머니 필요 없어요. 가방 갖고 왔어요.
0: 비닐 주머니 한 장 적게 사용하면 탄소 배출량이 0.1g을 줄일 수 있습니다.
1: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을 하면 길이 막힐 걱정도 없고 건강에도 좋아 일석이조죠.
0: 매일 자전거를 타면 탄소 배출량 3,200g을 줄일 수 있습니다.
1: 실내외 온도차를 줄이면 온도 균형이 이루어져 감기도 쉽게 걸리지 않습니다.
0: 에어컨 온도를 1도 낮추면 전국적으로 해마다 33억도의 전기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1: 내가 심은 이 작은 나무가 거목으로 자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0: 나무 한 그루가 1년에 흡수할 수 있는 이산화탄소량은 무려 18.3kg에 달합니다. 친환경 저탄소, 우리 모두의 작은 실천이 필요합니다.
1: 나무가 있어야 산이 있고 대지가 있으며 나가 아름다운 지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당신 역시 더 나은 세계를 원하시죠?
2: 계속해서 뉴스 주저 코너 시간입니다. 오늘은 유엔 총회에서 팔레스티나와 이스라엘에 대해 가국이 보여준 부동한 태도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1: 국내외 초점 뉴스, 분쟁이 심각한 사건 사고, 이슈되는 소식과 관련해 자세히 보도하는 뉴스 조작사입니다. 사건의 전후와 소수를 지속적으로 알아가는 뉴스 조작사입니다. 사건의 진모를 깊숙이 파헤치고 원인, 경과, 결과까지 지속적으로 알려드리는 뉴스 조작사입니다.
2: 뉴욕 유엔 본부에서 열린 제81차 유엔 총회 일반성 변론이 28일 사흘째 접어들었습니다. 이날 연단에 오른 팔레스티나와 이스라엘은 확연히 다른 방식으로 회의장에 초점이 됐습니다. 미국이 재차 비자 발급을 거부했기에 팔레스티나 아바스 대통령은 직접 뉴욕에 갈 수 없어 화상 방식으로 연설을 발표했고 병원과 이슬람교 사원을 파괴하고 정상적 생활을 유지하는 기본 조건과 몇 세대의 미래를 파괴했습니다. 아바스 대통령은 가자 지구에서 지속되고 있는 살육과 파괴를 제지하고 점령 상태를 끝내며 재건을 도울 것을 국제사회에 호소했습니다. 아바스 대통령은 모든 형태의 테러와 극단주의, 반유대인주의, 인종주의를 반대하는 팔레스티나는 양국 방안을 견지한다고 강조하면서 유엔 결의와 국제법을 토대로 평화를 도모할 것을 호소했습니다. 몇 시간 뒤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가 연단에 올랐습니다. 네타냐후 총리가 연설을 시작할 즈음에 많은 회의 참가자들이 퇴장했습니다. 이란과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 팔레스티나 그리고 기타 일부 대표단이 퇴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란 대표단이 퇴장한 후 남긴 빈 좌석은 특히 눈길을 끌었습니다. 탁자 위에는 공습으로 사망한 이란 혁명 수비대 소속 성승교단 지휘관 갓 이에 대해 맘다니 뉴욕시장은 성명을 발표하고 네타냐후가 자신의 연설을 이용해 근거 없는 거짓말을 반복하고 팔레스티나인에 대한 인종 절멸 행위를 미화하려 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여러 나라 지도자들이 유엔 총회 일반성 변론에서 가자 지구 정체를 거론하고 팔레스티나 인민을 성원했습니다. 유럽이사회 코스타 의장은 발언에서 양국 방안은 중동의 항구한 평화를 확보하는 유일한 방안이라고 표하고 유엔 구테흐스 사무총장은 양국 방안에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다고 경고했습니다. 가나 마하마 대통령은 발언에서 팔레스티나 인민들이 지속적으로 겪는 고난에 대해 가슴이 아프다며 잔혹한 충돌에서 살해된 수만 명 아동의 선혈이 전 세계 양심을 향해 함성을 지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오늘의 뉴스 추석 시간 이만 마칩니다. 저희 방송의 다양한 프로를 더 들으시려면 윈팅 앱을 내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6년 9월 29일 화요일입니다. 좋은 세상 프로에서 인사드리는 조일광입니다.

네, 9월은 세계 알츠하이머병 홍보의 달입니다. 중국 알츠하이머병 보고서 2025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알츠하이머병 및 관련 치매 환자는 약 1700만 명에 달해 환자 수가 세계 1위를 차지합니다. 뿐만 아니라 질병의 문턱에 서 있는 고위험군도 약 4천만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알츠하이머병의 위험을 미리 막고 맑은 정신을 지켜낼 수 있을까요? 오늘 좋은 세상 프로에서는 연변 사회의과학 문화교류협회 회장 리향준 의학박사님과 함께 알츠하이머병의 예방과 관리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애청 기대합니다.

0: 네, 먼저 오늘 생방송실을 찾아주신 연변사회의과학 문화교류협회 회장 네, 리양준 의학박사님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로년치매 혹은 알츠하이머병을 단순히 나이가 들면서 발생하는 자연스러운 로화현상으로 생각하고 방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이 알츠하이머병은 도대체 어떤 질병입니까?
1: 네, 이 알츠하이머는 우리 전번 시기 초에
0: 네.
1: 독일의 과학자가 이걸 발명했대서 그 알츠하이머라는 이름을 그 과학자 이름을 떼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0: 네.
1: 실제는 그 우리 치매라 해도 괜찮고 치매는 노년뿐만 아니라 젊은이부터 일어날 수 있습니다.
0: 네.
1: 예, 그래서 이래서 우리 알츠하이머를 보통 노년 치매 혹은 치매라고도 이렇게 보통 인식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0: 네.
1: 이건 어떤 병인가 하게 되면 이게 우리 과학적으로 지금 와서 어떤 현미경 하여서 병리적 형태 이런 대뇌를 깎아가지고서 보니까 우리 대뇌 하이마라는 부위에 다시 말해서 대뇌 큰 대뇌가 떠안느라고 이 대뇌 반출 방구 밑에 이게 동물이도 있고 사람도 있는 기억을 관할하는 이런 해마가 바다의 해마와 비슷한 꼬랑 생긴 모양이 꼬래 있고 이런 자그마한 곳에 기억과 정서를 관리하는 이런 곳에 예, 대사물질이 침전돼서 새하얀 이런 전분성적 같은 단백질이 우리 이학성전 베타 댐펜 단백질 이런 단백질이 물질이 침전돼가지고 소리
0: 네.
1: 여기에 있는 저장하고 있는 신경원 신경세포의 작용을 떨어뜨리고 그 저장을 잘 못하게 합니다.
0: 네.
1: 이래서 점차적으로 몇십 년 혹은 몇 년
0: 제 병원을 바로 찾아야 합니까?
1: 네, 알츠하이머도 역시 장기적인 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만성병.
0: 네.
1: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초시작에 한 뭐 몇 년 혹은 십몇 년간에는 진해 크기에 장애가 없으니까 사람이 기억력이 그러니까 잘 알 찾는데
0: 네.
1: 아 이게 건망증인가 혹은 또 내가 뭐 어쩌나게 잠 못 자거나
0: 네.
1: 혹은 건강에 스트레스 받아서 자주 좀 잊어지고 이런 원인이 일어나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0: 네.
1: 실제는 이게 30세 이후부터는 혹시 이런 증상들이 아래 같은 증상들이 이제 말하겠는데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면 즉시적으로 병원에 가서 검사해보는 게 좋습니다.
0: 네.
1: 그래서 이

0: 이 알츠하이머라 할 때는 우리가 젊을 때부터 올 수 있다. 이렇게 해서 특별히 그 60시간 넘거나 65시간 넘게 되면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통계도 이제 그 한 80여 한 명 이럴 정도로 나타나고 있는데 특별히는 말하는 게 대부분 가령이 주의한다. 연령이.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들은 고령에서 온다. 그래서 65 이상 되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통계 보면 한 6% 내지 8% 이런 정도로 걸린단다. 그리고 80이 넘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일반적으로 한 서에 하나 정도로 경도든 중도든지 간에 알츠하이머를 경고한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어째서 특별히 강조할 것은 여성분들이 많이 걸리는데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여성분들이 많이 걸린 게 아니고 여성 노인들이 많이 걸립니다. 노년, 노인과 노인이 좀 다른데 여성 노년들이 이제 연령이 가령이어서 오래 사니까 그러니까 오래 살면서 많이 발생하는 질병이다. 이렇게 봐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런 초기 증상들이 어떻게 일어나는가. 이게 우리 초기에, 중기에, 말기, 그러니까 저 중기를 넘어서 이런 증상들인데 누구나 이 초기 증상을 잘 발견하는 게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초기에는 기억력이 저해로부터 일어난다. 그러니까 단기 기억, 특별히 가까운 기억이 많이 소실된다. 이게 어떤 사람이 건망증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이 집에 나왔는데 집에 열쇠를 잠갔는지 수돗물 제대로 껐는지 등기 이거 잘 모르겠다. 그다음에 혹시 누구 왔는데 불씨를 그 아들 딸 며느리 이런 이름이 생각해요. 이래 가지고 소리 이게 어찌 이런가 이렇게 의심을 가질 때 물건을 자꾸만 잊어먹거나 이럴 때는 이 초기 증상부터 발견하는 게 아주 중요하다. 일단 방심하지 않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1: 그래요. 그렇다면 이제 알츠하이머병은 어느 연령대부터 경계하고 또 조심해야 할까요?
0: 앞에서도 말했지만 이게가 우리가 지금 생활습관병을 많이 말하고 있는데 이것도 알츠하이머도 근간에 와서 여러 가지 원인 가운데서 연령, 유전, 생활습관, 본인이 질병 이런 걸 많이 연구, 종합성 측을 일어난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 생활습관이 우리 나서부터 시작해서 아이들이 시대라부터 생활습관병이 일어난다 하게 되면 그러면 이 생활습관이 일어난 연령 그건 무슨 어느 연령이란 게 딱 말하기 바쁘지만 많이 발생되는 건 이제도 말했지만 30대 이후부터 지금 많이 나온다. 점점 년층화 그러니까 그 연령이 점점 좀 내리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역시 그 알츠하이머도 생활습관이 따라서 이게가 영향을 주고 있다. 그래서 30대 지나게 되면 혈관이 노화와 더불어서 모든 사람들이 다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각종 면역에서 방심하지 말고 그 비례수는 차 있지만은 어쨌든 다 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1: 그렇군요. 요즘은 노인뿐만 아니라 이 젊은 사람들도 건망증을 많이 호소하는데요. 이런 건망증과 그 알츠하이머병은 어떤 구별점이 있을까요?
0: 이게 아주 중요한 질문인데. 이 알츠하이머는 하나는 그 우리가 그 이제 기억이 소실된다는데 기억 가운데서 단기 기억 가까운 기억부터 소실된대. 이 건망증 같은 거는 내가 오늘 기억이 잘 안 난다 해도 가만히 생각해서 이렇게 회상합니다. 회상해보게 되면 우리가 말한 이제 하구노라는 곳에서의 그 샤츠노에서 저장했던 게 자연적으로 나옵니다. 그 회복할 수 있다 이 말. 그래서 그래서 내 오늘이 어리다 열대를 잊어먹은 원인이가 그 원인을 밝혀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알츠하이머는 이 원인을 밝혀 못 내고 잊어진 걸 모른다. 그다음에 역시 잊어먹습니다 또. 그래서 건망증은 보통 생각난다.
1: 다시 생각날 수 있는데
0: 이런 거는 제일 중요한 이 건망증과 알츠하이머의 그저 우리 분술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뭔가 이러면 알츠하이머가 아닌가 하는 건 이거 병원에 가서 검사할 수도 있지만 어머니 혹은 할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옛날에 무슨 거 좋아했던가 좋아하던가 한두 가지 세 가지를 좀 이야기해 보셔. 이게 검사를 한다. 그러면 내 무슨 좋아하는 게 있는가. 그래도 제일 좋아하는 게 뭔가 물어보게 되면 제일 좋아하는 게 뭐더라. 그 다음에 하나만 더 생각하라고. 두 번째를 무슨 좋아했는가 하면 아무거나 이렇다고. 그럼 내 너니 아발 좋아했지 뭐 너니 음을 좋아해 이렇게 말한다. 그랬다가 요거 잠시 그만두고 서리 금년에 어머니 인생 얼마든가 아버지 인생 얼마든가 이렇게 자꾸만 사이로 돌아놓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거기에 집중한다.
1: 그렇죠.
0: 아마 이 집도. 이 기억. 그 다음에 종이를 접는다든가 유리를 놓는다든가 하다가 조금 지나 한 2, 3분이 지난 다음에 아까 어머니 무슨 거 좋아했다든가 물어보면 그거 대답한 사람이 뭐 일반적으로 이렇고
1: 괜찮은데
0: 그 일 순서를 대답 못한 사람이 이 때문인 거 아이가 이렇게 측정할 수 있어요. 이거 초기로 이 초기에 진단하는 게 이런 걸 자주 그 하면 그 인지 이런

0: 의료법으로 다 규정될 수 있어요.
1: 네. 네. 그래요. 이제 집에서도 이런 간단한 질문으로 그렇지. 또 판단할 수도 있겠네요. 그럼 이 알츠하이머병의 근본적인 발병 원인은 무엇일까요?
0: 예, 이게 전번 시기에 그 이제도 말했지만 독일의 학자가 이런 환자를 만나서 그 대뇌를 해부해보고 이래보니까 우리 대뇌에 이제 말하는 동물이나 사람이나 정서를 관리하고 기억을 관리하는 뇌가 있어요. 이제 하고나라고 거기 밑에서 우리 컴퓨터를 놓거나 CPU,
1: 네.
0: CPU 그다음에 그 하드디스크,
1: 네.
0: 예, 거기다 저축하는 이런 장치에 거기 침대에 앉는다. 신경 그 세포 주위에 원래는 신경 세포가 그대로 움직여야 되는데 그걸 침전에 앉으면 신경 세포에 전달을 잘 해야 돼요. 그러니까 신경 세포는 그 신경 세포지 간에 돌출에 대한 전달 물질이어서 이게 되살아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길이 막히니까 그 침전물 자꾸 막히죠. 그러니까 이게 전달이 아예 되고 그 연결이 아예 되니까 이전에 기억이 상실된다 자꾸. 소시적 기억이 들어오고 그래서 근본 원인은 대뇌 구조에서의 변화가 일어난다.
1: 네.
0: 이건 병리성적입니다. 이렇게 나라 이게 근본적 원인입니다.
1: 네, 그렇군요. 알츠하이머병의 특정된 고위험군은 따로 있는지, 자신에게도 알츠하이머병 위험 요소가 있는지 그 미리 스스로도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0: 네, 이제 위에서 요거 조금 발병 원인은 조금 내 이제 병리성적인 그 원인이
1: 네.
0: 조금 더 이야기를 하는데 그를 위해서 이 고위험군 특성 고위험군 그러니까 이게 고위험군이라는 게 우리 여기에 허리 걸릴 수 있는 민간성적인 혹은 감수성이 강한 이런 면친 사람이 군치가 있는가 합니다.
1: 네.
0: 그래서 이게 첫째 몇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유전적으로
1: 유전적으로
0: 어머니 아버지 형제간 이런 사람들 알츠하이머 같이 주위 환경이 어떻고 이것도 한 가지 그래서 이러한 그 생활 습관이 이렇게 알고 소리 미리 예방하는 게 이기가 우리 예방 차원에서 점차적으로 이 증상의 강 적이나 적가면은 초시장에는
1: 그걸 하는 것이 좋겠죠. 그리고 초기 증상이 나타났을 때 제때에 합당한 대응과 치료를 진행한다면 이 알츠하이머병의 발전을 늦출 수는 있을까요?
0: 네, 그걸 그 막지는 못해도 발전을 막지는 못해도 발전을 점차적으로 진행되게 늦출 수 있습니다. 그거는 시간상 관계는 지금의 과학이 다 그렇게 생각해요.
1: 네,
0: 그래서 발전한 나라에서 알츠하이머병이라는 거 진단한 후 에도 이분에 대한 어떤 그 경상성 인지로법이라든가 어떤 데서는 노인들을 모여놓고 소리 노인들을 그 이런 데 대한 지식 교육을 해야 교육이 막 퍼즐 한다 무슨 뭐 핀투 맞춘다든가 기억력 훈련하다든가 그러나 특별히는 또 자기 신체의 몸 가지고 다시 흐리니까 하기 흐리니까 이 손이란 게 중에서는 우리 띄얼따노라고 있습니다. 손의 이 움직임이 대뇌가 미칠 관계된다. 이래서 손이 마주친 동작이라든가 손을 가지고서 양자가 이렇게 부딪힌 동작한다든가 뭐 호진 동 이런 동작 때문에 인지로법 해가지고 이런 단련을 시켜 자꾸만 그냥 숫자 단련도 자꾸만 시키고 이렇게 되면 자꾸만 대뇌의 그게 강화를 쓴다 그러니까 대뇌 피질에서 이걸 내 컴퓨터에서 오늘 무슨 수입해오면 이게 계속 수입해온단 말이다 계속 쓰면 한 번 두 번 들어가겠지 이런 관계로 계속 마사지인데 계속 강화를 시키나 이러면 언제는 거기 조금 남아있게 이래서 그게 남았던 게 더 점차적으로 이뤄지게 혹은 이제처럼 음식이나 운동이나 기타 조법을 해가지고 천천히 로화되게 천천히 단백이 이제 깔아앉게 이제 그렇게 침전물이 어떻게 소화를 시켜서 이런 방법이 있고 그리고 그 이학상에서 약도 지금 많이 지금 전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합당한 대항이라는 게 이제 이런 저 약물 치료의 방법도 있지만은 우리가 지금 이런 생물과학이 발전이 해서 근간에 나도 이래 돌아다녀 보니까 세포 대항 세포 치료 같은 거라에 새로운 생물 치료 방법이 나오고 그 다음에 어떤 생물 치료에 또 이런 항체나 이런 것들 어떤 그 물질을 대층한 잡아먹는 이런 물질을 만든다거나 이래서 옛날에 난치병이나 지금 이것도 대뇌에서는 제일 큰 난치병이거든요. 이걸 어떻게 땜분양 물질이 피 안에서 유동될 때 그거 어찌지 못하겠는가. 그 농도를 낮추지 못하겠나. 이런 방법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일본 같은 데는 난 일본에서 공부해서 일본에 이런 재료들 보면 지금 한국 일본도 연합해가지고 아시아에서는 지금 이거 치료에 대한 생물 치료를 지금 세포 치료 주기세포 이런 치료 지금 좀 실천하고 있어요 지금 효과가 좀 있다 이렇게 보도들이 나왔습니다.
1: 그렇군요. 알츠하이머병 초기 증상을 보였을 때 방치를 하게 된다면 빠르게 악화될 수도 있나요?
0: 물론이죠. 그러니까 알츠하이머라고 규정하면 병원에 가서 한번 봐.

0: 없어. 선생들이 그 전업 신경과에 가게 되면 전업 선생들을 보기 때문에 아 이게 알츠하이머도 확실히 기억이 떨어지고 그 다음에 자기 어떤 이 행동의 모든 것이 저해가 올 때는 가 보게 되면 그러면 선생들이 판단한다. 이게 초기 발견한다는 게 뭐야? 2차 예방. 초기 발견, 초기 치료한다는 게 2차 예방이 돼요. 원인은 어떤 건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먼저 제일 많이 발견되는 게 2차 예방에서 발견되거든요. 초기 발견하는 거예요.
1: 네, 초기 발견.
0: 그러니까 빨리 가요. 빨리 가서 그다음에 이제 선생들이 지도하는 이제 같은 그 생활 방식의 치료라든가, 혹은 인지 치료라든가, 이런 것들 구체적으로 가족이나 말하든지 보호자가 말해서 이걸 더 진행 아이들게끔 좀 천천히 진행되게끔 이렇게 이 사람이 그 능력을 배양한단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대뇌가 유축돼 이 대뇌가 마지막에는 그 우리 할머라는 기억 거기도 못 쓰게 되지만은 이게 잘 진행이 아니 되면 기억이 잘 진행이 되면 대뇌 피질이 나아 먹으면서 이게 쫄아든다. 그럼 신경세포도 따라서 그 사유하는 이 자기 대뇌 방구도 잘못된 오이소가 온단 말이에요. 더욱더 발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적시적으로 치료하는 게 중요하다 가서.
1: 적시적으로 치료하는 것이
0: 치료하는 게 중요합니다.
1: 중요하군요. 로인에게 이 알츠하이머병 초기 증상이 의심되면 어디로 가서 어떤 검사를 받아야 합니까?
0: 여기 그 일단 의심되게 되면 신경과를 찾아가야 합니다.
1: 신경과.
0: 우리 종합병원의 신경과에 담대 가지 말고 가서 그 종합병원 신경과 의사들은 전문 서 있기 때문에 많이 봅니다 이런 사람들. 그래서 가자마자 이게 확실히 이제서 건망증인가 무슨 노인이 무슨 어떤 다른 질병 오는 일시적인 이런 병인가 그다음에 확실히 진행되는 이게 급적이나 로인 좀 치매인가. 이게 무슨 게 좀 주의해야 되는가. 우리 지금 로인하고 실제는 노년이란 게 달라요. 우리 옛날도 이거 쓸데없는 말 같지만은 우리 그냥 로인절 쉰다 하지만 실제는 이게 옛날에 모르고 로인절이지. 로인이라는 거는 젊어서도 늙어가는 걸 로인이라고 합니다. 젊어서 신체장애가 와서 이건 이미 의학상에서 로인이 됐어요.
1: 의학상에서
0: 이미 로인이라고 불러요. 로인마 이제는 노화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 로인이라는 거는 나이입니다. 나이가 나이죠. 60부터 국제위생소에서 로인이다. 로인이다. 이래서가 이게 이 나이를 관계할 때는 로인하고 로인이 구별점이 있어요. 근데 우리 지금 조선말로는 로인이 아니고 보통 로인이다 이렇게 쓰기도 하거든요. 그게 로인절이다 이렇게. 실제로 이게 로년절입니다. 로년.
1: 로년.
0: 60이 돼야 쉬는 게인데 이게 정말 로인절이라 하면 병 있는 사람이고 젊어서 다 쉬는 절을 돼버리지. 이 약상에서는 그게 우리가 이게 로년하고 로인을 구분해서 이걸 좀 알았으면 좋겠다. 결국 그 이제 병원에 가게 되면 선생님들이 벌써 몇 명이다. 벌써 이 사람들이 민시에서도 왔다 하게 되면 많이 이쪽에 로닝성 치매, 로닝성 치매를 이쪽을 많이 생각합니다. 젊어서 이런 증세가 있다 하게 되면 이거는 나이가 아이 됐지만은 이것도 알츠하이머가 있을 수 있다. 확실하게 진단 내리자 하면 젊은 사람들은 신경과에 가서.
1: 신경과에 가서 이제 구체적인 또 검사를 받고
0: 다 하고 이사들 보기만 해도 알아요.
1: 근데 이제 젊은 분들은 아직 괜찮겠지 하고 정신과에 가서 또 이런 검사를 받는 경우는 거의 적지 않습니까?
0: 정신과하고 신경과는 달라요.
1: 신경과.
0: 우리는 이사들이니까 알죠. 이 정신 표현하고 뭐 환각 일어난다, 착각 일어난다, 뭐 망사 일어난다. 이거하고는 좀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말하는 거 보고 행동하는 거 보면 이 사람 신경과에 가야 되겠나 정신과 인사 판단.
1: 그래요. 신경과에도 이제 그럼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는 것이 좋을까요?
0: 저기에 어쨌든 먼저 가서 이런 증세 있으면 먼저 가보고 그리고 이 사람 앞에서 막 되게 알아요. 그렇게 되면 어떤 증상들은 정신 증상들이 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착각한 사람 다 나타나지만 어떤 사람들 이 자립력이 떨어지면 망상 그 슬기만 죽거나 하고 어디 가서 맨날 사람 집착거리거나 이렇게 원래 인간 성격을 공지하는 능력이 떨어지니까 이게 정신적으로도 이런 증상이 똑같은 증상 나타날 수 있지만 그렇지만 그 사람이 주요하게 기억력이 감퇴해 오는가? 만성적으로 이거 기억을 못해 오는가? 그렇지 않으면 입시적인 어떤 그 신경 전달 물질이 이한 울증세에 오는가? 왜냐하면 통합식조증 옛날 말하는 정신분열증에 의해서 이 사람이 완전히 이거 회복 불가능한 어떤 지금까지 이런 데서 오는 정신 현상인가? 이런 건 인사 구분입니다. 약 쓰는 게 다 다릅니다.
1: 그래요. 지금도 이제 많은 분들은 그 알츠하이머병은 치료할 수 없다라고 많이들 알고 계시는데 현재 치료에는 아까도 말씀 주셨지만 구체적으로 또 어떤 돌파구가 생겼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까요?
0: 지금 그 이 알츠하이머는 지명성적이고 노년들이 많이 나타나는 노년성적인 이런 병이기 때문에

0: 총적으로 퇴화성 신경성 질병입니다. 이게.
1: 아, 네.
0: 신경세포수위에 이런 그 대사물질 쌓이면서
1: 네.
0: 신경세포의 전달도 막지만은 신경세포 자신도 퇴화시킨다. 그러니까 신경세포도 전달 잘 안 되고 공력이 떨어지게 되면
1: 네.
0: 이것도 폐융성 우리 고기가 유축되는 것처럼 다 유축된다.
1: 아.
0: 그래서 마지막에 노년성 치매의 중기 이르게 되면
1: 네.
0: 이런 사람들이 뇌를 찍어보면 뇌가 한 120% 다 쫄아들었어요.
1: 아.
0: 치매 환자나.
1: 네.
0: 예, 가랭이에 쫄아는 것보다 엄청 쫄아들어요.
1: 네.
0: 보통 나이 걸리면 찍어보면 뇌가 즉각 쫄아든다.
1: 네.
0: 그거는 나이 들면서 정상적인 치매가 아니고 정상적 건만증이 올 수 있어요.
1: 아, 네.
0: 예, 60일에 뭐 이런 어떤 건 우리만 기억이 많이 못하지.
1: 네, 그렇죠.
0: 그 생리성적인 면역에 따라오는 그런 건망증과 치매는 완전히 다릅니다. 치매는 가속화됩니다, 이게.
1: 아, 가속화됩니다.
0: 예, 점점 진행성적이니까.
1: 아. 예,
0: 점차적으로 금기기부터 어떤 아들, 딸도 알아 못 보고, 그 다음에 심지어 이 사진 찍어보기는 확실히 이게 치매의 중성도구나. 이래서 오는 게구나, 이게.
1: 아.
0: 아 이건 알싸이머다. 다시 가액성증을 알게 되는구나.
1: 네.
0: 예, 이건 다시 어떻게 교육해서 할 수가 없다, 중도 이러면.
1: 아. 예,
0: 이렇게 인식이 됩니다. 근데 이 젊은이들도 이거 어째 주의해야 되는가 하게 되면, 아껴도 말, 이거 길지만 젊었을 때부터 이제 같은 적극적인 강위,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조금 이제 같은 생활습관부터 인지치료부터 해서 어떤 약물치료 이런 것들 같이 배합한다 하면 이사회 지도에서
1: 네.
0: 종합성적을 한다게 되면 그렇게 되면 진전을 막을 수 있다 조금씩.
1: 아 진전을 막을 수
0: 있다. 어떤
1: 네.
0: 이 사람 10년이면 뭐 중기에 들어가서
1: 네.
0: 다른 일을 다 해서 먹지만 그 다음에 10년, 20년까지도 이뤄줄 수 있고 약간 점차적으로
1: 아.
0: 그 다음에 그러니까 생명의 그 질을 연장시킬 수 있다.
1: 아.
0: 네, 이래면 됩니다.
1: 네. 네. 그래요. 방금 이제 말씀 주셨지만 뭐 중기로 넘어가게 되면
0: 네.
1: 네, 어떤 증상들이 많이 나타나게 야, 됩니까?
0: 중기에 넘어가게 되면 그 사람이 그 이지는 더 말할 것 없고 인격장애가 오고 자립장애가 없어지고 자립할 수가 없고
1: 예, 네, 스스로 자립하기가 예, 힘들어지죠.
0: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 도움 받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1: 아.
0: 예, 초기는 다른 사람 도움 없어도
1: 네.
0: 어떤 건 잡수거나 모욕하거나 이럴 땐 이렇는데
1: 아, 일상생활을 예, 하는 데는
0: 기업을 네. 어떨 때는 사람 잘 오늘 한 일 잘 기억 못한다 뿐이지
1: 아.
0: 예, 지금 당일에 하고 있는 건 다 할 수 있는데
1: 네.
0: 전차들 진행되면 자립생활 다 떨어진다고 합니다.
1: 아.
0: 예, 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어쨌든 네. 그게 기억이 내가 어디서 뭘 해야 된다는 걸 다 잊어버리니까.
1: 아 그런 기억조차 이제
0: 예, 다 잊어지죠.
1: 네, 네, 없어지니까.
0: 예, 만내적이나 중기에 이르게 되면 이미 어떻게 말하게 되면 대뇌 세포가 그 전달뿐만 아니라 저축뿐만 네. 아니라 세포 번신이 이미 다 축소되어서 공능을 못한다.
1: 네.
0: 사회도 못하고 있다. 이렇게
1: 아. 그래요. 만약 이제 초기 발견을 못하고 중기가 돼서 발견을 한다면 그때는 어떤 뭐 적절한 치료법이 따로
0: 그
1: 있을까요?
0: 애매한 좀 말씀이지만 이게
1: 네.
0: 가정도 그렇고 이 정적으로는 뇌가 제일 큰 위험인소이기 때문에
1: 아, 네.
0: 면식이 생기는 많이 나오기 때문에 노년성
1: 네.
0: 치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러니까 노년성
1: 네.
0: 치매에
1: 네.
0: 노년이 들어 65세 이후부터는 아까도 말했지만 82살은 뭐 서해 한 분이 다 올 수도 있지만 정도가
1: 네.
0: 부동하지만 65세 이상 분들은 100에 한 1하드 분 걸린다 말이죠. 그러니까 이 상당히 큰 그 우리 리관율 그러니까 그 발병률 놓고 말하면 이 상당히 그 큽니다 이게 예, 그렇게 플러스가
1: 그렇죠.
0: 그러니까 이게 집집마다 다 노인들 두 분 있으면 이거 중시해야 된다.
1: 네.
0: 혹은 네 분 할머니 할아버지가 계시면 어쨌든 그 가족력이 있거나 하곤 예, 유전적으로 하면서 이 가문이 이런 게 있다 하게 되면,
1: 네.
0: 그러게 되면 확실히 충실히 해서,
1: 네.
0: 그때가 다 발견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 중기에 이어서 그 발전 막 싸게 되면,
1: 네.
0: 남에게 많이 이탁해야 돼. 전문 기구나.
1: 아.
0: 그 집에서 이제 쌍바람 삼고 같이 있을 수 없으니까.
1: 그렇죠.
0: 그래서 우리 저 연길에도 저쪽에 민양이외 호스피스 병원에서 저쪽에 네. 등서장 그 역할이 있는데,
1: 네.
0: 거기에 옛날에 우리 가보면, 암 환자 외에,
1: 네.
0: 예, 반면 살죠. 그 밑에는 치매 환자들이 있지.
1: 아.
0: 예, 이런 치료하는 그 병원이 지도를 받아야 된다.
1: 아, 전문적인
0: 예,
1: 지도.
0: 그래야 되지. 집에서 하자 이러면 자꾸만 뛰쳐나가고, 그 다음에 자꾸만, 예, 어리 이루어지고,
1: 네.
0: 사치 못한 사람.
1: 아, 예, 그런 경우가
0: 발목을,
1: 있죠.
0: 손목을 내놓을 수도 없고,
1: 네.
0: 예, 그래서 우리 아버지도 옛날에 약간 치매 증상에서 가지고 나 같은 게 사람 찾지 못해서
1: 아.
0: 집으로 돌아와요.
1: 아, 집에 오는 길을 이제.
0: 네, 네 집에 오는 길을 잊어먹기 때문에.
1: 네.
0: 그러니까 이 발전 계단을 보기에는 그렇게 발전한다면. 네, 그래서 가다닐 수도 없고.
1: 그렇죠.
0: 네, 사람이기 때문에.
1: 그래요. 이제 약물 외에도, 아까도 말씀 주셨지만, 그 뭐 인지훈련이나.
0: 네, 네 영양.
1: 이제 뭐 운동, 영양소 등으로도 이 알츠하이머 병의 발전을 지원할 수 있을까요?
0: 예, 네, 어느 정도는 보충이 많이 됩니다. 이거.
1: 아, 보충이 네, 많이 됩니다.
0: 이걸로 해서 그 지원하는데.
1: 네.
0: 어쨌든 지금 이학이 발전이가 지금 급속도로 이학도 지금 20세기 들어와서 세포 생물 치료 이런 걸 많이 발전하기 때문에

0: 이전에 모르던 질병, 난치성 질병, 이게 발병 원인을 전체를 알게 되면서, 일단 이 원인만 알게 되면, 이래서 이 원인이 이게 다 알게 되면, 거기에 대응하는 어떤 AI 기술을 이용해서 원래 10년 동안 실험해야 될거 1년이, 심지어 몇 날이 실험해서 나에게 나올 수 있거든요.
1: 그렇죠.
0: 그래서 이거는 별도 이야기지만, 앞으로 가능하게 5년 내지 10년이면 제 생각 같았습니다. 암도 뛸수 있고, 어떤 암이든지, 지금 발전 봤으면. 그리고 이 대뇌의 두 가지 큰그 퇴행성 질병, 신경퇴행성 질병, 하나는 알츠하이머, 하나는 여러분이 아시는 파킨슨이라고 들어봤죠. 떠는 병, 전천마비라고 합니다. 떨어서 골까지 경직화 죽는 사람도 있어요. 이거 다 발생, 이런 병도 지금 연구를 하고, 이래서 이런 병도 심지어 한 10년 좌우, 들어 시간을 보는 게 좋아요. 10년 좌우 지나면 좀 그래도 좋은 약들이 나오지 않겠는가. 이렇게 해서 나왔습니다. 치료라든가, 개선 어떤 걸, 영양소. 이런 걸 하면 발전은 어느 정도는 늦출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지연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올 수 있죠.
1: 그래요.
0: 막지는 못해도요.
1: 그래요. 그럼 이제 알츠하이머병은 도대체 어떻게 예방할 수 있을까요?
0: 예방에 우리 들어가서 보게 되면 병의 원인을 알게 되면 원래 예방을 다할수 있겠는데 이 병이 오는 건 종합성적으로 오기 때문에 이제 몇 가지 원인이 유전부터 다 이런 과정이 다 있기 때문에 이건 종합성적으로 딱 어느 한 해에서 일어나다기보다 이 사람이 그 전체적인 이 종합성적으로 이 사람을 봐야 된다. 이 가문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 이 사람 일상생활,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병, 어떤 병에 지금 갖고 있는가.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면역. 면역대가 50이 됐다. 이 50이 돼서 이제 같은 자꾸 이제 잊어먹거나 이런 증상이 생기고, 그다음 생각이 난다. 이럴 때는 이거 절대적으로 중시해야 된다. 이게
1: 절대적으로.
0: 예방의 차원에서 발견하는 것이 원래 이게 병이가 원인이 복잡하기 때문에 조금씩 오는 그 원인이 좀 복잡하기 때문에 종합성이 나기 때문에 1차 예방이라는 건 어떤 무슨 우리 독감이면 독감 주사를 맞는데 1차 예방이 독감이 없으시죠. 근데 이렇게 못하기 때문에 2차 예방이 먼저 발견하는 게 좋아요. 초기 발견하고.
1: 빨리 발견할
0: 먼저 발견하는 게 예방 차원에서 2차 예방이죠. 이렇게 되면 우리가 그 병이 더 발전 빨리 아야기끔 막을 수 있다. 지금 정도는. 그럼 시간을 벌게 되면 10년 후이 되면 좋은 약물 천천히 나온다. 그러면 완전히 끊어버릴 수 있다. 이거부터는 혹은 또 치료될 수도 있고.
1: 치료될 수도 있고.
0: 이런 방면으로 노력합니다.
1: 그래요. 알츠하이머병의 예방에 있어서 그 수면과 만성 질환을 관리하는 면에서는 특별할 주의할 점이 있을까요?
0: 이 알츠하이머 어쨌든 신경성적인 이 대뇌 중추 신경이 병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주위 신경이나 혹은 우리가 말하는 기타 장기병과 좀 달라요. 어쨌든 대뇌 신경 세포는 한번 죽으면 지금까지는 다시 재생할 수 없습니다. 이런 걸 갖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거 옛날에 그 심장 정지되면 제 심장 자꾸 누르는 거야. 심장을 먼저 살고자 하는 게 아니고 심장은 날에다 살아나도 뭐 심장이 뛰지 않으니까 이거는 빨리 눌러서 피가 올라가야 대뇌 세포가 4분 내지 5분이면 죽을 거 죽거든요. 사람은 하기 때문에 이 대뇌를 살고자 하는 게 있어요. 빨리 그러니까 대뇌 세포가 이게가 이제 그 어째서 이제 같은 원인이 일어나지만은 여기에서 길에서 생활 습관이나 혹은 수면 이런 데서 큰 영향을 받거든요. 예를 들면 사람이 일상적인 생활 습관이 제일 중요한 게 휴식이 수면이라면 제일 중요한 휴식이 수면이라면 자는 게 우리
1: 그렇죠.
0: 한 사람이 야도 시간은 3분 1은 자야 돼요. 이게 귀신 시간을 낭비한 것 같아도 질 있게 한 5시간 8시간 자게 되면 인간이 이 알츠하이머로부터 시작하는 대뇌의 신경성 병은 긴장성이 일어나기 때문에 손재 고혈압까지도 가 예방할 수 있다. 잠을 잘 자는 게 이게 나쁜 일이라면. 잠을 잘못 자서 오는 병이 많지. 잠을 잘 자면 그 병으로 혹시 뭐 잠 못 자는 병으로 오는 위에는 병도 그렇죠. 신경병으로 오는 건 약서 치료했지만 어떤 병들은 뭐 무슨 외상이나 혹은 다른 무슨 종물이나 이런 게 있어서 오는 건.
1: 맞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0: 네, 수고했습니다.
1: 네, 알츠하이머병은 갑자기 찾아오는 병이 아니라 오랜 시간 천천히 진행되는 질병이기에 나는 아직 괜찮겠지 하고 방심해서는 안 됩니다. 단순한 건망증과 병적인 인지 저하를 잘 구분하고 의심되는 신호가 있을 때에는 망설이지 말고 제때 병원 검진을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네, 오늘 프로 여기까지만 접겠습니다. 이 시간 프로 편집의 허영실, 방송 담당의 조일광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0: 중화민족의 위대한 후흥으로 향하는 새 시대 새 장정의 길. 그 길은 밝고 빛납니다. 정치 이론 해독 프로그램 습금평 국정 운영을 도남을 통해 습금평 추석의 국정 운영에 대해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계속해 습금평이 브릭스 공상 포럼에서 한 연설의 일부분을 학습하겠습니다. 세계 경제가 심각한 조정과 변혁을 겪고 있는 현 시기, 오로지 개방만이 각국이 서로 혜택을 보고 함께 번영하며 지구적인 발전을 이룩할 수 있는 현명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브릭스는 확고한 의지로 개방형 세계 경제를 건설하고 기치 선명하게 일방주의와 보호주의를 반대하며 무역과 투자의 자유화, 원활화를 촉진함으로써 경제 글로벌화가 더욱 개방적이고 포용적이고 광익적이고 균형적이고 상생적인 방향으로 발전하도록 인도해야 합니다. 경제 글로벌화의 긍정적인 효과를 극대화해 신흥시장국과 개발도상국, 특히는 아프리카 국가와 최빈국이 국제산업 분업에 효과적으로 참여하고 경제 글로벌화에 따른 혜택을 공유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둘째, 혁신에 의한 선도를 견지하면서 발전 기회를 포착해야 합니다. 과학기술은 제일 생산력으로서 인류 문명의 진보에 무궁무진한 원동력을 제공해왔습니다. 인류는 농업문명과 공업문명의 수차례 도약을 거치면서 사회 생산력의 대발전을 이룩한 동시에 변화의 진통도 함께 겪었습니다. 할 일은

0: 데이터로 기회를 포착하고 혁신에 대한 투입을 증가해 새로운 경제 성장점을 적극 육성하고 신구 성장 동력의 전환을 실현하는 것입니다. 구조적 개혁을 전력으로 추진하고 혁신에 불리한 모든 체제적 및 기제적 장애를 혁파해 혁신의 잠재력과 시장의 활력을 충분히 불러일으켜야 합니다. 세계적인 안목을 가지고 혁신 분야에서의 국제적 교류 및 협력을 심화해 각자의 비교 우위와 보존 자원을 충분히 이용해 더 많은 국가와 인민이 과학기술 진보에 따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아울러 우리는 전통 산업에 대한 정보화, 자동화, 지능화의 충격을 적절하게 해소하고 새로운 산업을 육성하는 과정에 새로운 취업 기회를 마련해야 합니다. 셋째, 포용과 광익을 견제하면서 각국 인민을 복되게 해야 합니다. 발전이 불균형하고 불충분한 문제는 각국이 공동으로 직면한 도전입니다. 신흥시장국, 개발도상국과 선진국 사이의 격차가 여전히 뚜렷이 존재하고 있으며 각국 내부에도 발전 격차가 정도 부동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2030 의제는 국제사회의 종합적인 행동 방안을 제공해줬습니다. 브릭스 국가들은 자국의 실정에 입각해 2030 의제를 자국의 발전 전략과 심층적으로 연결시키고 인민 중심을 견제하며 경제, 사회, 환경의 발전을 총괄적으로 계획해 인민 대중의 획득감과 행복감을 끊임없이 증진시켜야 합니다. 인간과 자연의 조화로운 공생을 견지해 국제사회가 파리 협정을 전면적으로 실행하도록 추진하며 자연을 숭상하고 녹색 발전을 지향하는 생태체계를 서둘러 구축해야 합니다. 또한 국제적 발전과 협력을 적극 추진하고 선진국들이 공적 개발 원조 약정을 이행하도록 촉구하며 광범한 개발 도상국에 대한 원조를 확대해야 합니다. 아프리카는 개발 도상국이 가장 집중된 대륙으로서 세계적으로 발전 잠재력이 가장 큰 지역입니다. 이상 오늘 프로를 마칩니다. 청취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1: 우리의 노래 정다운 멜로디 산과들 진달래꽃 사과배꽃 반겨주는 고장 연변에 오면은 행복이 넘쳐납니다. 연변에 오면은 가슴이 설레입니다. 아리랑 쓰리랑 연변으로 오세요. 차미령의 노래로 보내드립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려서부터 들여왔던 명작, 하지만 완전히 독파하지 못한 명작. 그래서 만나보고 그 가치를 읽어내는 명작을 만나다의 진행을 맡은 김혜원입니다. 명작을 만나다가 선정을 한 8번째 명작, 요한나 슈피리의 알프스 소녀 하이디입니다. 알프스 소녀 하이디는 요한나 슈피리가 7년 동안 정성을 들여 쓴

작품입니다. 요한나 시피리의 알프스 소녀 하이디를 읽다 보면 아름다운 알프스의 자연이 눈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막디 맑은 하이디의 마음도 눈에 들어오죠. 네, 그럼 아래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 계속해서 알프스 소녀 하이디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두막 앞에서 즐겁게 점심 식사를 마친 뒤 이야기는 끊어질 줄 몰랐습니다. 제재만 씨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작게나마 보답을 하고 싶습니다. 혹시 원하시는 것이 있으시면 무엇이든 말씀을 하십시오. 할아버지는 조용히 듣고 있다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클라라가 이산에 와서 건강해졌으니 저도 정말 기쁩니다. 제재만 씨, 말씀만으로도 감사합니다. 하지만 제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저와 하이디에게 필요한 것은 이미 충분히 있으니까요. 하지만 한 가지 바람이 있습니다. 만약 들어주신다면 저는 남은 일생 동안 걱정 없이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해 보십시오. 제재만 씨가 말했습니다. 저는 이제 너무 늙어서 얼마 살지 못합니다. 제가 죽

말을 멈추었다가 다시 말합니다. 참, 하이디에게 끌린 클라세 선생님이 프랑크푸르트의 일을 정리하고 이곳에 와서 살고 싶어 하시더군요. 지난 가을에 이곳에 와보고 너무 좋았던 모양입니다. 이사를 오고 싶다고 하셨어요. 그렇게 되면 하이디를 돌볼 사람이 한 명 더 늘어난 거군요. 하이디를 위해서도 두 분이 오래오래 사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정말 오래오래 사세요. 할머니도 할아버지의 손을 잡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하이디를 끌어안고 말했습니다. 하이디도 소원이 있으면 말해봐라. 무엇이 갖고 싶니? 말해보렴. 필요한 게 하나 있어요. 하이디는 웃으면서 할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프랑크푸르트에서 사용하던 침대가 필요해요. 그 침대가 있으면 피터의 할머니는 머리가 낮아서 숨쉬기에 불편하지도 않을 거고 따뜻해서 잠을 잘 때 쇼를 돕지 않아도 될 거예요. 할머니가 하이디의 편을 들었습니다. 영감님, 하이디의 말도 그렇게 틀린 것은 아니에요. 우리 때문에 피터 할머니는 하이디를 만나지 못했잖아요. 우리 함께 갑시다. 그 전에 제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제재만 씨가 말했습니다. 다름 아니라 이번에 클라라와 어머님과 이렇게 셋이 스위스 여행을 할까 합니다. 클라라도 괜찮으니 여름이 끝나기 전 스위스를 둘러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내일 아침 클라라를 데리고 곧장 라가츠 원천으로 떠날까 합니다. 갑작스럽게 산을 떠난다는 말에 클라라는 약간 실망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여행도 재미있을 것 같았습니다. 잠시 후 하이디와 클라라는 가족들과 함께 산을 내려갔습니다. 클라라는 할아버지가 안고 내려갔습니다. 내려가는 길에 할머니는 하이디에게 피터의 할머니가 어떻게 사는지 그리고 특히 추운 겨울에는 얼마나 고생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무척 아팠습니다. 마침 부리기태 아주머니가 밖에서 빨래를 널고 있었습니다. 아주머니는 사람들이 산길을 내려오는 모습을 보고 집으로 뛰어들어가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모두 프랑크푸르트로 돌아가나 봐요. 할아버지가 다리가 불편한 아이를 안고 있어요. 아유, 드디어 그날이 왔군. 하이디도 데리고 가는 거겠지. 할머니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 즐거운 독서 시간 되었나요? 네, 오늘 명작을 만나다 시간에는 제가 요한나 슈피리의 알프스 소녀 하이디 읽어드렸습니다. 네, 지금까지 편집의 당선자 진행의 김혜원이었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성인옥입니다. 네, 오늘 성인옥의 음악 속으로 음악의 향기 코너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네, 역사적인 발명왕 에디슨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젊은이들은 이것을 명심하길 바란다. 절대로 시계를 보지 말라. 네, 시간 따위는 신경도 안 쓰일 만큼 그 일에 열중하고 도대체 지금이 몇 시인지도 알 수 없을 정도로 그 일에 빠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얼마만큼의 시간이 경과했는지도 모를 정도로 그 일에 열중한 사람들은 반드시 그 일을 통해서 위협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네, 시계에만 정신이 팔려 있는 것은 그 일에 집중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네, 열중하고 있을 때는 시간이 늘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가 버리기 때문입니다. 네, 오늘 음악의 향기에서 들으실 첫 곡입니다. 차미령 가수의 쿵덕쿵 북장고 울려라.

참 많은 면들이 있는데요. 네, 오늘은 로제 타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799년 나폴레옹의 프랑스 군인들이 이집트 도시 알렉산드리아 인근 모래 속에서 신비한 검은색 돌을 발견했습니다. 네, 돌에는 세 가지 고대 언어로 글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하나는 그리스어로 쓰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그 돌의 연대를 이집트가 알렉산더 대왕이 건설한 그리스 제국의 속주였던 기원전 196년경으로 추정을 했습니다. 네, 다른 두 언어는 고대 이집트 문자인 상형 문자의 두 가지 형태였습니다. 이집트는 수천 년 동안 고대 사회에 위대한 기록을 남겼기 때문이었습니다. 네, 로제 타석의 발견으로 고대 이집트의 비밀이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이집트는 그리스의 속주였는데, 로제 타석은 그리스 왕이 이집트 백성들에게 발표한 칙령을 기록한 것이었습니다. 프랑스 학자 장 프랑수와 샹폴리옹은 로제 타석에 새겨진 그리스어 문자와 상형 문자를 병렬해서 수년간 연구한 끝에 복잡한 고대 이집트 문자 체계를 해독했습니다. 이집트 상형 문자가 해독되면서 19세기 역사학자와 고고학자들은 고대 이집트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이해할 수가 있었습니다. 로제 타석은 그 자체로도 중요한 학문적 성과였습니다. 샹폴리옹은 수십 개 언어에 능통한 천재 언어학자였습니다. 영국 학자 토머스 영도 로제 타석을 해독하는 작업을 도왔습니다. 로제 타석은 1801년 영국군이 몰수해갔고 현재 런던 대영 박물관에 소장돼 있다고 합니다.

내 환자를 검진하고 당신은 암입니다 라고 말하면 그 순간 모든 면역세포가 죽어버립니다. 말이 그렇게 무서운 힘을 가지고 있죠. 내 한 줄의 칭찬과 격려의 글을 쓰는 사람인가, 헐뜯고 상처를 주는 악플만 주로 쓰는 것인가에 따라 세상 살아가는 능력에 커다란 차이가 있습니다. 지혜가 있는 사람은 부족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장점에 감동을 하지만 어리석은 사람은 나보다 훌륭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약점을 찾아내 올림픽 금메달을 딴 것처럼 흥분하게 됩니다. 네, 좋은 말에서는 좋은 파장이 나오고 약한 말에서는 약한 파장이 나오죠.

남을 욕하고 비난하면 제일 먼저 자기가 영향받습니다. 그것을 모르는 사람은 아마 바보 짓을 하고 있는 게 아닐까요? 계속해서 임향숙 가수가 부르는 노래 듣겠습니다. 그리움이 흐르는 밤.

여러분이 지금 사회상의 변화가 생긴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공부 잘하는 사람들과 어울리면요, 자연히 공부를 하게 되고 부자들과 매일 만나 교류를 하면 부자가 될 확률은 당연히 높아집니다. 내 친구를 만나지 말라는 말은 아닙니다. 다만 만나면 불평만 늘어놓는 사람들, 남의 험담만 하는 사람들과는 너무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되겠죠. 내 미래를 이야기하는 사람, 도전하는 사람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쿠르노 가수의 노래 듣겠습니다. 약속.

연결종합방송 조선어 방송은 FM 91.4MHz로 매일 점심 12시 55분부터 저녁 9시 30분까지 청취자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까지 애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연결종합방송 조선어 방송이었습니다. 행복한 밤, 편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

0: 十一点半，别为离别落泪，要为拥有欢呼。即将过去的这一天，慢走不送。
1: 每一秒都澎湃 ，FM 91.4，延吉综合广播。

0: 在是凌晨1:30，如果你还没睡，那你真的很拼哦。长期晚睡，身体会抗议。
1: 每一秒都澎湃，FM91.4，延吉综合。

念自己往南边飞，要忙马翁，反正还不会再为谁挑动，可笑。

0: 在是凌晨两点半，猫头鹰都睡了，你还在等什么？
1: 每一秒都澎湃，FM91.4延吉。

有风，什么规矩我都懒得懂。从小到大没什么笑容，不说话时我经常放空。

现在是凌晨3:30，据说这个时间还在听广播的都是有故事的人。每一秒都澎湃 FM。

0: 在是凌晨4:30，比闹钟还烦人的是你旁边的那位呼噜声。
1: 每一秒都澎湃 ，FM 91.4，延吉综合广播。

我是没这本事，我要有这本事，我就把贼寇拿住，我也当一当官人，我呀也当一当堂前的大班头。

0: 纵横海 FM 91.4延吉综合广播。
1: 延吉的清晨，一碗热气腾腾的牛肉汤，是这座城市最温柔的问候。